여러분이 있으신가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에 대한 소망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일로 더욱 기도하게 하시죠. 오늘 천국을 침노하라 라고 하는 마태복음 11장의 말씀처럼 우리에게도 바로 원하고 바라는 꿈,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비전을 이루기까지 오늘도 주님을 향해서 천국을 침노하는 사람들처럼 열심히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60분도요, 찬송과 또 복음성가로 가득히 채워드리려고 합니다. 멘트는 라이트하게 줄이고 오늘 더욱 찬양 속으로 깊이 걸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곡은요, 주여 지난밤 내 꿈에 조수아의 음성으로 띄워드리고요, 에레즈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바리톤 우주호의 음성으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소프라노 신영옥의 여기에 모인 우리, 그리고요 계속해서 팸 웨스턴의 I'd rather have Jesus, 가이드 보컬 밴드의 He touched me, 스티브 다모디 음성으로 Grace that is greater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0: 끝없는 찬양의 바다 극동방송 썸머 스페셜
1: 서머 스페셜 오늘도 샬롬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찬양은요. 키모키모킴의 옳은 길 따르라 의얘기를 권오경의 음성으로 이 기쁜 소식을 지명연의 속죄하신 구세주를 지선의 감사 위에 감사 마커스워시 커뮤니티의 주님은 산 같아서 이어줍니다.

코스피를 힘입어 계속해서 띄워드리면서 오늘 시간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구할 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늘 아버지 그분께 기대서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샬롬 차임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찬양. 해운대구 신시가지에 위치한 방문요양 복지연구 전문업체 믿음의 기업 뉴라이프 재가복지센터 참사랑 재가복지센터와 함께합니다.

0: 다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1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So
1: take my hand. 네, 저는 수원시 영통구에 살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는 수원에 있는 중앙침례교회를 섬기고 있고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중앙예담학교에서 사회교사로 또 중학교 교무부장으로 몸담고 있는 김경민 집사입니다.
2: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오늘은 김정민 집사님의 수원중앙침례교회 자랑으로 시작합니다.
1: 저희 수원중앙침례교회는 원로 목사님이신 김장한 목사님부터 현재 고명진 목사님까지 이어지는 다음 세대 사역에 대한 비전이 정말 사람 낳는 어부로 부르심 받으신 것이 분명하시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저희들에게 큰 꿈을 꿀 수밖에 없도록 해주시고요. 무엇보다 기도의 영역을 확장시켜주시고 삶으로 먼저 보여주시는 진정한 영적 지도자가 되어주십니다.
2: 김정민 선생님 몸담고 계신 예담학교는 어떤 학교인지 여쭤봤습니다.
1: 중앙예담학교는 인가형 기독대안학교고요.

0: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재학하고 있고 하나님이 아이들에게 주신 달란트들을 발견하고 또 다양한 재능을 가진 학생들이 서로 아름답게 연합해서 연애 맺도록 도와서 세상으로 파송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로 세워진 학교입니다.
1: 네, 이렇게 성도님들의 기도 속에 자라는 아이들은 예수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세상을 품고 기도합니다.
0: 우리 중앙예담학교 학생들은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평화를 우리만 누리는 게 아니라 좀 전 세계로 흘려보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진 아주 기특한 학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4월부터 미얀마를 품고 기도하고 있는데 자유를 억압당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미얀마를 가슴에 품고요. 배지 디자인을 공모하고 제작해서 수익금도 만들고 모금 활동을 위해서 음식도 판매하고 기도문도 쓰고요. 정말 다양한 활동으로 학생들이 미얀마의 복음화와 평화를 위해 모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많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심을 우리 아이들이 직접 체험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좋겠어요.
1: 김정민 집사님에게는 너무나도 감사한 믿음의 유산이 있습니다.
0: 저는 감사하게도 친할머니에서 또 부모님으로 이어주는 믿음의 유산을 전달받았는데요. 아직도 기억나는 것은 어릴 적에 주일 전날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늘 새돈으로 준비해야 된다고 하셔서 다리미로 다려서 준비해 주시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게 생각이 나고 이제 저희 부모님도 학교 가기 전에 배웅해 주시면서 늘 오늘도 주님과 함께 라는 말씀을 매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적부터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믿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릴 적에는 습관처럼 매일 듣는 말이라서 이 말이 얼마나 축복된 말인지 몰랐는데 제가 점점 나이가 들어가니까 매일을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야말로 정말 복 중의 복이구나 라는 것을 더욱 깨닫게 돼서 저도 저희 자녀들한테 학교 가기 전에 같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1: 김정민 집사님이 주님과 함께하는 이 믿음의 여정에 극동방송은 어떤 도움이 되었을까요?
0: 네, 제 주파수는 원래부터 하나였던 것 같아요. 부모님도 106.9만 들으셨고 저도 다른 주파수는 맞춘 적이 없을 정도로 아침에 출근하거나 저녁에 퇴근할 때 시동을 켜면 자동으로 찬양과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루의 시작에 힘을 주시고 또 마침에 평안을 주시는데 저는 출퇴근하는 차 안에서 하나님을 가장 많이 만나는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주선자 역할을 극동방송이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극동방송을 듣는 차 안이 저의 기도의 골방이 된 지 오래입니다.
1: 극동방송을 들으며 주님과 동행합니다. 기도의 골방을 찾습니다. 그리고 극동방송과 함께 복음을 전합니다. 전파 선교사로 말입니다.
0: 2015년에 극동방송 장비 마련을 위해서 모금 생방송을 진행하셨었어요. 제가 직접 선교지에 갈 수도 없고 방법도 모르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직접 전파하지는 못할 망정 장비 마련 위한 헌금이라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그때부터 시작하게 됐고 그때 남편도 같은 방송을 듣고 헌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김장한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공짜가 없다라는 짧고 간결한 말씀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는데 그게 제 마음에 너무나 크게 다가와서 남편과 저만 처음에 전파 선교사로 섬기다가 지금은 제 두 아들들까지 주니어 전파 선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1: 극동방송을 들으며 주님과 동행하고 극동방송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전파 선교사님을 기다립니다.

0: 얘들아, 선생님이 무섭게 할 때도 있는데 학교에 엄마 한 명 더 있다는 사랑 담은 말들을 해주는 너희들이 있어서 선생님이 참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구나. 빛은 어둠 속에 있어도 그 빛을 숨길 수 없지. 선생님은 너희들이 그렇게 되길 바래. 어디서든 빛의 자녀로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세상을 품고 나아가는 너희들이 되길 선생님은 간절히 기도한다. 사랑하는 나의 남편 문상익 씨, 부족한 아내를 만나서 고생이 많죠? 가족의 제사장으로 든든하게 뿌리 내리고 있는 당신을 통해서 저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이 이러한 것이구나를 배웁니다. 너무 감사하고 넘치게 사랑하고요. 늘 주님 안에 살고 있는 나의 큰아들 주안이 하나님의 예전부터 준비된 자녀인 작은 아들 예준아, 바쁜 엄마 밑에서도 최선을 다해 성실히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예쁠까 생각하면 마음이 벅차오른다. 항상 우리 암송하는 말씀 기억하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만 있으면 두려울 것이 없단다. 그러한 믿음을 갖기를 엄마 아빠는 간절히 기도한다. 사랑한다. 주님 사랑합니다.
1: 사랑하는 분들을 향한 김정민 집사님의 목소리 편지였습니다. 기도 제목이 이어집니다.
0: 네, 저희 중앙예담학교 학생들이 정말 큰 비전을 품고 지금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할 때 많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그걸 직접 체험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사랑을 경험하면 좋겠고요. 함께하는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폭소리, 오늘은 이렇게 중앙예담학교 선생님이며 극동방송 애청자이신 김정민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이인성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목포 그레이스 교회 오상권 목사님입니다.
1: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9절 말씀. 지난주에 어떤 청년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렸을 때 교회에서 많이 놀고 성경학교 성탄절 보내고 이제 청년이 되었는데 그렇게 교회는 잘 나가고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기독교란 예수님과 노아의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걸 설명해야 됩니다 라는 말을 나누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나와의 예수님과의 관계요? 하면서 계속 물음표를 던지더라고요. 오늘 로마서 10장 9절에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내 마음에 믿으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주님이요 왕 되심에 대한 관계에 대한 설명이 바로 구원의 간증이죠. 이 구원의 이야기 극동방송에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벌써 창사 70주년이 된 아름다운 이 복음방송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방송이기에 저도 여러분도 이 복음사역에 함께 동역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직도 종교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요 주인으로 정말 주님 만난 적이 없는 영혼들이 있다면 복음방송 극동방송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멋진 신앙생활 하시길 축복하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목포 그레이스 교회 오상권 목사님이었습니다.

0: 꿈입니다.
1: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1: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0: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1: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0: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FEBC.
2: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사직동 교회 복기훈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3: 여러분은 우리가 믿는 신앙의 교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가운데 저는 가장 중요한 단어는 부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외국 선교사님께서 한국에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한국 교인들은 십자가는 깊이 묵상하고 십자가 하면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데 부활하면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 하면 고난 때문에 주님 내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고난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는데 부활, 모든 사망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주님 하면 그 승리와 그 환호, 그 기쁨의 신앙생활은 잘 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참 의미가 있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 가운데 부활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부활장이죠.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다. 부활이 없다면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것도 헛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있고 우리의 소망이 있고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은 가장 중요한 믿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느냐 하는 거예요. 만났느냐.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확신이 없어요. 내 마음속에 그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느냐 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의 마음이 텅 비어있지는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는 그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부활에 대해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지만 정작 부활의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시고 지금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아멘 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알아요. 들었어요. 그런데 그 주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다는 것, 지금 내가 그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본문 13절,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0오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여러분, 그날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아침이에요. 주일 아침이에요. 그날 아침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 마을로 갑니다. 가면서 둘이 주고받는 이야기가 들었니 예수님 무덤이 비어있다는데 진짜 그분이 말하신 대로 부활하신 걸까? 아, 여자들이 새벽에 갔다가 무덤이 비어있는 걸 발견하고 천사들이 나타나서 말하는 걸 들었대. 오, 베드로와 제자들도 봤대. 그런데 정작 자기들은 그 사실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오늘 꼬박 하루를 예수님과 동행하면서도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면서도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오늘 있잖아요, 제자들이. 분명히 제자들이라고 했어요. 물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열두 사도는 아니겠죠. 그러나 큰 의미에서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이에요. 그런데도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도 말하면서도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 몰랐다. 아니, 예수님이 부활할 때 이상한 몸으로 부활하셨습니까? 살아계실 때와는 전혀 다른 형체로 부활하셨습니까? 아니에요. 그 모습 그대로.

때도 눈이 가려서 설마 부활했겠나, 설마, 그러면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것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 겪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시면서도, 신자라고 하면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말은 해요. 그런데 주님과 동행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왜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알지 못했을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마음 깊은 곳에 말씀을 더디 믿는 불신앙 때문에, 교회 나오면서도 여전히 불신앙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일이면 교회 나오지만 말씀이 다 믿어지지가 않아요. 자기 믿고 싶은 것만 믿어. 안 믿어지는 건 그래, 이건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과학적으로 생각해도 이거는 말이 안 맞아.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아침이에요, 부활의 소식이 들려졌어요. 그러나 이들은 믿지를 못했어요. 그저 하나의 이야기로만 생각한 거예요. 그냥 이야기. 경상도 사투리 가운데 여러분, 카드라 아시죠? 부산에서는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만 저기 경북 대구 가면 카드라 이런 말 자주 쓰죠. 여러분, 카드라 뭡니까? 누가 뭐라고 뭐라고 하더라 이 말이에요. 나는 그 말에 대해서 보지 못했기 때문에 확신하지 못하는데 남의 이야기가 뭐라고 뭐라고 하더라, 확실하지 않는 소문이에요. 이 두 제자예요. 여인들이 그리고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의 소문으로만, 하나의 이야기거리로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예언을 믿지 못해요. 구약을 믿지 못하면 신약을 믿지 못하고, 신약을 믿지 못하면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우리 가운데도 성경 말씀, 이 신구약 66권을 그대로 믿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말을 들으면서 어떻게 하셨죠? 책망하시는 거예요. 25절 이러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많은 성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말씀을 듣고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때로는 묵상하고 큐티하는데도 그 말씀이 다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2000년, 3000년에 기록된 하나의 이야기거리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교훈집 정도로 생각한다면 그건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에요. 오늘 말씀을 들으며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정황 무한 진리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 있어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돼요. 자꾸 더디 믿으려고 하지 말고, 미련해지지 말고 성경을 읽는 그대로 믿으세요. 믿는 자에게 영성의 축복이 열리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제자들은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복음을 실제적으로 경험하지는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드디어 그들의 눈이 밝아지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런 역사가, 기적이 일어나게 되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속에 마음이 뜨거워지고 여러분의 닫힌 영안이 열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제자들이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첫 번째, 시각이 변화되었다.

일단은 시각이 30절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거인 줄 알아보더니.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닫혀졌던 영안이 열리는 복이 임하는 거예요. 이건 육신의 눈이 아니에요. 아이고 내가 농내장이 와가지고 아이고 내가

안에 계시고 나와 동행하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본다는 것은 우리의 실제적인 형체를 보는 게 아니에요. 사랑할 때 사랑이 눈에 보입니까? 사랑은 보이진 않아요. 그러나 사랑은 느껴져요. 아,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있구나. 아,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고 있구나. 여러분, 느껴집니까? 안 느껴집니까? 느껴져요. 왜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의 영혼이 열리면 주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주님이 내 손을 붙잡고 계시는구나, 그게 느껴진다니까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주님이 여러분 곁에 계시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아멘이요, 아멘. 예배할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영광 중에 임하시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보면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이건 구체적으로 말하면 주님과의 친밀한 영적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사람을 안다, 사람을 만났다 하는 것과 그 사람과 교제한다, 요건 차원이 조금 다르죠? 달라요. 저와 여러분이 잘 알죠? 저는 이 교회 담임 목사고 여러분은 사익동교회 성도들이에요. 잘 알아요. 그러나 신방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에 대해서 듣게 되고 기도 제목을 나누게 되고 더 여러분과 친밀한 교제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안다는 것과 친밀하게 교제한다는 것은 조금 다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과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진다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아는 정도에 그쳐서는 안 돼요.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과 교제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닫혀진 눈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영안은 학문을 많이 깨우친다고 열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깊은 성찰이나 수도를 통한다고 열리는 게 아니에요.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분과 교제함으로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좀 보여주면 믿을게요, 보여주면. 그런데 그게 거꾸로 돼야 돼요. 믿으면 보여지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과 교제하기 시작하면 아, 그분이 살아계시는구나, 그게 느껴지고 그게 확신되어지고 그게 영안으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과 신령한 교제를 통해 영적인 눈이 밝아지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교제할 사람이 아니라 주님과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드라마는 몰아보기 하면서 요즘 뭐 넷플릭스, 유튜브 이런 거 하면서 막 몰아보기 하면서 막 다 보면서도 말씀은 안 봐요. 말씀은. 죄송하지만 교회 수년 나오면서도 성경 한 번도 안 읽은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그 부활의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한다는 게 뭐 어떻게 교제합니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할 때 그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축복합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의 역사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에요.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이 되어서 우리의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이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진짜 주님을 만나는 것은 말씀 속에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어령 박사 이제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잘 아시잖아요. 그분은 자기 딸의 죽음과 또 뭐 여러 가지 손자의 죽음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삶의 시련을 느끼면서 이제 돌아오게 되죠. 그러나 그분의 진짜 회심의 핵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책을 읽어보면 말씀에 있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지성을 넘어 영성으로, 그가 쌓았던 지성이 아니라 참된 영성.

말씀 속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사이동계 모든 성도님도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떠여지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을 만나자 심령이 보냈어요. 심령이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말씀이 풀어질 때 우리 속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실망과 절망을 치유하고 열정과 열심에 불을 붙이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의심과 불신의 묵구름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확신과 기쁨의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도 성령의 바람이 불어줘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바람이 불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의 냉랭한 가슴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셨어요.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교회사에 일어난 모든 부흥에는 말씀.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가장 붙들었던 건 말씀이에요. 말씀.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기적적인 현상이나 신비한 체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꼭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도 엘리야가 번화 가운데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그를 일으켜주는 거예요. 쓰러진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말씀이 임할 때, 주님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 식었던 제자들의 마음에 다시 확신과 그리고 기쁨이 샘솟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변화인 거예요. 말씀을 바로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심령이 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을 뜨겁게 하는 건 무엇입니까? 주식이 막 올라가는 게 여러분 마음을 뜨겁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뜨겁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붙잡을 때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회동계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 가운데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냉소적인 신앙이 확신의 신앙으로, 능력의 신앙으로, 기적의 신앙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바로 말씀 속에 역사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제자들이 어떻게 변했냐, 행동이 변했다. 33절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지금 제자들은 어디로 가고 있다고요?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자 그들은 엠마오로 가기를 포기하고 다시 20올이나 되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으로 가죠? 그 예루살렘에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 예루살렘에 함께 모여서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눈이 열리고 마음이 뜨거워지면 이제 행동이 변해야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가던 길을 유턴해서 돌아와야 돼요. 자꾸 옛날 길로 그대로 가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운전해 갈 때 오, 내비게이션 잘못 보고 유턴해야 되는데 직진했어요. 큰일 났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음 교차로에서 유턴해야죠. 아이고 잘못됐네 하면서도 계속 직진하면 목적지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요즘은 뭐 내비게이션이 워낙 잘 됐어. 어떻게 해요? 그 아가씨가 얼마나 잘 설명해 주는지 몰라. 100m 유턴 하세요. 또 잘못해서 갔어. 그럼 또 이야기해 줘요. 경로 이탈. 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내비게이션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돌아오도록 말씀이 자꾸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받고 그들이 변화되자 더 이상 엠마오로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부활의 주님, 그 주님을 함께 찬미하고 증거하는 그 공동체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밤에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유턴하는 거예요. 실컷 눈물로 회개해 놓고는 돌았으면 또 똑같은 죄를 반복한다.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는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다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우리의 기도가 하늘 문을 열고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름에는 또 너무 무더우니까 사랑방도 쉬고 양육도 쉬고 전도회도 쉬고 심지어는 또 식당도 쉽니다. 커피코트도 쉬어. 그러나 이제 하반기가 되면 다시 다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잖아요. 그때 우리는 더 열심을 내야 돼요. 여름 했던 것처럼 하반기에도 그러면 안 돼요. 다시 믿음으로 허리를 동이고 우리의 믿음에 달려갈 길을 열심히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두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시각이 변화되고 심령이 변화되고 행동이 변화되었어요. 자, 그러자 그들에게 일어난 또 다른 하나의 결과가 있어요. 35절이에요. 자, 다 같이 35절 읽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진 것을 말하더라. 이렇게 변화된 제자들이 뭐 했다고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자기들도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면,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변화되었다면 마땅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 그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돼. 증인이란 말은 자기가 보고 듣고 아는 것을 그대로 말하는 사람이에요. 증인은 자기가 막 이야기를 꾸며내서 조작해서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는 위정이에요, 위정. 증인은 자기가 본 대로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분을 보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았다면 우리는 그대로 전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교회 다니고 나서 나 이렇게 변했어. 그것을 그대로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증인인 거예요, 증인. 여러분, 예수 부활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면 반드시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혹시 불이익을 당할까봐 입을 꾹 닫고 나 교회 안 다녀 그러고 살아간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끄러운 분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는 그 부활 소망 때문에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삶으로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회중의 모든 성도님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증인의 삶을 살기 시작하자 부활의 주님이 그들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선물을 주시는데 어떤 선물을 주실까요? 36절 같이 읽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 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샬롬, 평강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왜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왜 우리의 삶에 자꾸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웁니까? 답은 하나예요. 그 부활의 주님 동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활의 주님을 내가 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게 평강이 없는 거예요. 나도 부활할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불안한 거예요. 아, 내게 병이 오면 어떡하지? 아,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죽음과 사망

0: 사단의 권세를 깨버리셨는데 뭐가 불안해요? 뭐가 두려워요? 죽음은 영혼으로 가는 하나의 문과 같은 거예요. 그 문지방을 넘어갈 때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 손을 붙잡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갈 건데 뭐가 두려워? 그 확신 있는 사람은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은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할 때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부활의 주님 때문에 변화되었다면 그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부활의 소망으로 샬롬, 평강 가운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으로 충만해야 돼요. 물론 세상의 여러 삶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무겁게 하지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게 녹록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힘겹게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걸어가지요. 그러나 적어도 믿음의 성도들은 그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무거운 짐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부활의 소망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에 뭐라 그랬어요? 부활장, 부활장. 우리에게 왜 부활이 중요한가? 저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순례의 길입니다. 모두가 걸어가야 되는 길이에요. 이 길에 주님 손잡고 주님과 동행하고 그 부활의 영원한 소망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 길은 걸어갈 만한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고 그 부활의 소망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북로에 위치한 사직동교회 복기훈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전화 001-502-4700번 사직동교회로 전화하시거나 001-759-6000번 부산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0: CBC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애청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소망의 기도 김현숙입니다. 우리에게는 저마다 다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의 기도가 있고 또 누군가는 꼭 응답받고 싶은 간절한 기도의 제목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때를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애청자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은 샵 0933번으로 실시간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안교회 박용은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십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반갑습니다. 네,
0: 여름 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1: 네.
0: 네, 목사님 오늘도 말씀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시작합니다.
1: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제는 정말 사방이 꽉 막혔구나, 뭐 어디로 피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진퇴양난에 막다른 골목에 마주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그랬습니다. 앞에는 시퍼렇게 넘실거리는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서는 애굽의 최정예 철병거 군대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쫓아오고 있었으며 그 좌우는 절벽이었습니다. 도망칠 곳도 숨을 곳도 없는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

0: 전에 백성들은 극심한 공포에 사로잡혀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탄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절망의 순간에 모세는 백성들을 향해 담대하게 외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은 싸우라나 도망치라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가만히 서서 보라는 겁니다. 여기서 가만히 서 있으라는 것은 체념하고 주저앉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조급함으로 허둥대던 내 발걸음을 멈추라는 뜻입니다. 원망과 두려움으로 요동치던 내 마음을 멈추고 온전히 전능하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라는 절대적인 신뢰의 결단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는 약속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홍해를 가르는 일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싸우려 하면 실패하지만 내가 멈추고 하나님께 자리를 내어드리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십니다.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잠잠히 주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은 밤새도록 동풍을 불게 하셔서 바다 한가운데로 기적의 길을, 마른 땅의 길을 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는 뭡니까? 그 홍해를 보고 두려워 떨며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홍해 앞에 허둥대던 우리의 모든 염려와 수단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가만히 서서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손을 모아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친히 팔을 걷어붙이시고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이 내 삶의 홍해가 갈라지게 하는 기적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고단하고 막막한 삶의 무게를 안고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로 나온 모든 청취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내 힘과 지혜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런 인생의 깊은 바다를 만나 이리 두려움과 낙심 속에 떨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질병의 고통 앞에서, 풀리지 않는 그런 재정의 위기 앞에서, 캄캄한 자녀의 그 진로와 그런 가정의 문제 앞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눈물 흘리는 신명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불안과 조급함으로 흔들리던 우리의 모든 생각을 멈추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견고한 믿음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일하여 주시옵고 사방이 가로막힌 문제에서 기적의 길을 내어주시옵소서. 모든 청취자들의 그 초소마다 닫힌 문들이 열리고 얽힌 매듭이 풀리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저희는 찬양 듣고 돌아옵니다.

0: 사랑하는 주님께 우리의 짐을 맡기십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안식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5338님입니다. 주변에 보면 우울증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평안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는 기도 제목 주셨어요. 주변에 뭐 뜻대로 우울증을 앓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죠, 목사님.
1: 네.
0: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정말 예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해야 할 텐데요.
1: 네. 주변에 봐도 이렇게 우울증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또 그 참된 기쁨과 소망은 우리 주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우울증을 앓고 있는 그 환자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우리 5338님 이렇게 하는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들이 다 주님 앞에서 참된 기쁨과 소망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우울할 때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 참된 그 사랑의 안식이 하나님 그들의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넘치는 그런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아멘. 그 길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 참 행복은 주님께만 있사오니 주님께서 하나님의 행복 그들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0: 아멘. 9215님의 기도 제목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저희 조카 박예성이 대학 4학년 이제 남은 두 학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는 직장에 꼭 취업해서 주님 자녀로서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나요?
1: 네, 대학 4학년 중요한 시기인데 우리 조카분을 위해서 이 기도 제목이 올라왔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조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학 4학년인데 정말 중요하고 힘들고 마음적으로도 불안한 그런 시기인데 우리 조카 박예성 형제가 하나님 남은 학기를 성실히 잘 마치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 직장에 취업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시고 그 남은 그 삶이 더욱더 주님께 영광이 되며 주님을 위하여 온전히 헌신함에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되기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우리 예성 형제 가는 길마다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옵시고 늘 하나님이 주인 삼아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아가는 우리 예성 형제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0: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1: 계속해서 7201님은 응답사연 저희에게 주셨네요. 이번 주 월요일에 저희 신우가 우울증과 자궁척출 수술로 기도 부탁을 드렸는데 응답받고 잘 회복되고 수술 후유증도 없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소망의 기도, 기도해 주신 덕분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는 사연 주셨어요, 목사님.
0: 네.
1: 저희가 또 응답 사연으로 소개했지만 다시 한번 목사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0: 네, 우리 정말 기쁜 소식인데 감사할 소식인데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7201님, 우리 시드 아가씨를 위하여 이렇게 하나님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께 함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울증과 또 이런 수술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잘 회복되어 하나님 수술 후유증도 없이 하나님 또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완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1: 아멘.
0: 그래서 하나님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시대가 가시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기도에 대한 응답을 주신 하나님 앞으로 모든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목사님, 요즘은 소망의 기도 진행자로서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있어요.
0: 네.
1: 정말 프로그램이 너무 은혜롭다. 그 얘기는 아마 다들 기도 제목을 저마다 다 갖고 계시기 때문인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저는 그 얘기 들을 때마다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정말 소망의 기도 이 시간을 애청해 주시는 것만 해도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요. 거기에다 또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기도받는다는 것이 너무나 은혜롭습니다. 혼자 기도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0: 네.
1: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여러분들의 모든 염려와 걱정과 또 불안도 하나님 앞에 맡기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시간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은 샵 0933번으로 50분과 100원의 유료 문자로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혹여 본인을 밝히기 어려우신 분들은 익명이라고 써주시면 익명은 지켜드립니다. 계속해서 799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남편 되시는 분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너무나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 권사님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 요청합니다. 그 가정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서로를 잘 섬기고 또 화목한 가정으로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셨나요?
0: 네, 우리 권사님이 남편 대신 집사님을 많이 사랑하셨는 것 같습니다.
1: 네.
0: 네, 우리 함께 우리 그 권사님을 위로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또 하나님 아버지 한평생 같이 이렇게 동행하다가 또 천국에 먼저 보낸 우리 권사님, 하나님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지금 마음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세상의 그 모든 어떤 위로라도 하나님 그 참된 위로가 될 수 없지만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 이 권사님에게 참된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의 그 마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시고 위로하여 주옵시고
1: 아멘.
0: 성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며느리와 자녀들이 우리 권사님을 잘 섬기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 안에서 화목한 가정 이루게 하여 주셔서 우리 권사님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들이 온전히 응답되게 하여 주옵시고 참된 기쁨과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1: 익명으로 보낸 기도 제목 소개합니다. 교회에서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고 또 은혜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아서 다른 교회로 옮겨가는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 위해서 기도 요청합니다 하셨어요.
0: 네. 이게 교회에서 사람에게 상처받고 이렇게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종종 보게 되는데 그들의 그 상처를 메꿔주실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들의 그 힘든 그 영혼들을 붙들어주시고 더 나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또 사람과 사람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또 이렇게 상처를 받고 은혜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아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런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며 이동하는 그런 나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는데

0: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만져주옵시고 그 상처를 하나님 주님께서 채워주옵시고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셔서 예, 영적으로다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앞에 소생케 되는 귀한 하나님의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그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기쁨과 소망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시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참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을 만져주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채워질 줄 믿습니다.
1: 아멘.
0: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1: 계속해서 5263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저희 남편이 먼저 천국으로 가고 난 후에 슬픔과 그리움으로 마음이 괴로운데요. 상속 문제로 저희 자녀가 저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아, 이 일이 잘 해결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제가 세밀하게 다 이렇게 소개는 하지 못해도 많이 힘들어하고 계시는데 목사님.
0: 예, 참 안타까운 그런 소식인 것 같습니다. 예, 이 기도를 이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남편을 먼저 보내고 너무나도 마음이 슬프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또 이 땅에서의 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문제로 인하여 너무나도 괴로워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5263님의 그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그 자녀가 하나님의 그 어머니를 잘 하나님을 또 섬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그 이 가정이 하나님의 이 돈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의 불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의 우리 하나님의 5264님과 함께 하나님의 행복한 가정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 주옵소서. 모든 것을 화목케 하시는 분은 화평의 왕이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힘을 주시고 은혜 주셔서 그 하나님 아버지 그 자녀의 마음도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1: 어려움을 만나셨는데 저희가 계속해서 이 문제를 듣고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부산극동방송 소망의 기도에는 기도팀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 다 모여서 기도 제목 보내신 것마다 놓고 중보 기도를 해드리는데요. 혼자 기도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8월 20일 목요일 소망의 기도 이 시간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이 11시 2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1040님 기도 제목 소개하기 전에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은 샵 0933번으로 문자로 기도 제목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주안교회 박영훈 목사님께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1040님 기도 제목입니다. 이번 주일 오후에 저희 아들 가족이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아랍으로 나아갈 텐데요. 주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로 영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자녀 세 명도 낯선 곳 타지에서 우리 주님께서 영육간에 키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 요청하고요. 아들의 가는 길에 늘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옵소서 하셨어요. 목사님 선교사 파송 기도 제목인데 자녀를 보내는 기도 제목인데 소개하면서 제 마음이 울컥합니다. 네. 아유 주의 일을 하는데 낯선 곳 타지에서 영육간에 주님이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부모님의 마음이 읽어집니다.
0: 네. 네. 우리 그래도 귀한 그런 귀하고도 또 기쁜 그런 소식인 것 같습니다.
1: 아멘.
0: 또한 영혼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또 선교사 가정이 또 파송을 받게 되는 이 귀한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1040님 하나님 우리 아들 가족이 또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되는 이 귀한 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 아버지.
0: 주님 그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힘든 곳이라고 하는 그 아랍 지역으로 가는 이 걸음 걸음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옵시고 안전을 지켜주옵시고 하나님 그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이 아들 내 가족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1: 아니.
0: 자녀도 세 명이나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책임져 주옵시고 하나님 키워주셔서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사역 감당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채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 아들 내 가족을 통하여 이 아랍 지역이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부흥할 수 있도록
1: 아멘.
0: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의 그 선교의 그 지역이 확장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필요

0: 를 주님께서 채워주셔서
1: 아멘.
0: 늘 하나님이 함께하는 귀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선교사님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1: 다음은 9507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분도 응답 사연 주셨어요. 기도해 주셔서 무릎 통증이 나았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또 제 남편과 딸의 건강과 꿈을 위해서 기도 요청합니다. 주변에 받은 도움들도 경제적인 사정이 잘 회복이 되어서 다 갚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네요.
0: 네. 우리 9507님 위해서 또 응답된 그런 사연이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무릎 통증 때문에 너무나도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이렇게 응답해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감사할 줄 아는 그 마음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앞으로의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채워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신랑과 하나님의 남편과 이 딸의 이 건강과 꿈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하나님의 그 건강을 지켜주옵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하고자 하는 그 꿈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 아버지 소원과 하나님 마음이 부합이 되어서 참된 은혜로 하나님 마음이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마음 우리 남편분의 하나님 또 이 월급이 정상적으로 입금되길 원합니다. 지금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받았던 그 도움을 다 갚을 수 있도록 그 환경의 문을 열어주옵시고 모든 재정의 문을 열어주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채워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1: 아멘, 아멘. 다음은 7087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군대에 간 아들과 어제 전화통화를 했는데요. 아들이 너무나 우울해해서 제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아들이 우울증 약을 먹고 있는데요. 자살 같은 생각을 하지 않도록 아들을 위해서 기도 요청합니다 하셨어요.
0: 네. 아이고, 우리 네. 군대에 간 아들이 많이 네.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087님이 또 하나님 아들과 이렇게 통화 후에 너무나도 힘든 마음을 주님 앞에 갖고 나왔습니다. 군대 간 아들이 우울한 그 마음에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 마음에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 간섭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터치하여 주셔서 그 우울한 마음이 기쁨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1: 아버지.
0: 지금 우울증 약을 먹고 있는데 추후라도 하나님의 잘못된 생각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시고 우리 군대 간 아들 하나님 남은 그 군복무 시간 동안 더욱더 하나님을 발견하며 그 시간 동안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소망을 누리고 꿈과 비전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환경에 하나님 우울하게 만드는 그런 모든 하나님 아버지 환경을 주님께서는 바뀌어지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채워지는 귀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1: 아멘. 아멘. 0848님 역시 응답사연 보내셨나요? 8월 초에 기도 제목 올렸었는데요. 14개월 이수호 아기 9개월 수술이 잘 되었고 현재는 6개월 정도 회복 과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기 엄마 아빠도 믿음 안에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0: 네, 우리 또 14개월 된 아기가 귀한 하나님의 또 수술을 이렇게 하게 됐는데 지금 회복 과정에 있어서 이렇게 좋은 응답이 되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앞에 또 기도의 제목을 올렸던 우리 이소호 아기가 이제 9개월 수술을 잘 되었고 이제 회복 과정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6개월 정도의 그런 회복 과정을 앞두고 있는데 주님께서 완전히 치유되게 하여 주옵시고
1: 아멘.
0: 우리 아기가 하나님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남은 생에 더욱더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나아가는 귀한 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아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아빠와 엄마의 그 마음을 만져주옵시고 믿음 안에서 이것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이 아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옵시고
1: 아멘.
0: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1: 아멘. 아멘. 소망의 기도 이 시간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 모두 모두 고맙습니다. 오늘 못다한 기도 제목은 내일 이어서 계속 방송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히 기도해 주신 분은 주안교회 박용훈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소망의 기도 지금까지 제작 유성수, 진행의 김현숙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여러분께서는 지금 FM 93.3MHz 녹상 중계소 96.7MHz 극동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으로 행복하세요.

0: 감초인 보화. 감초인 보화 오늘 이 시간은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1: 오늘날도 옛날의 악습, 일본이 우리에게 행했던 그런 악습을 하면 안 되는 것 교훈으로 받아야 합니다. 우리 역시 그런 악습을 다른 나라에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우리도 새겨야 합니다. 나 오늘 설교를 잘못 들으면 아 일본 참 나쁘네 이런 것만 남아있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부정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말씀을 시작하면 좋을까? 무엇보다도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던 안중근 의사가 사형언도를 받고 죽음을 기다릴 때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였던 조마리아 여사가 죽음을 며칠 앞두고 있는 아들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글을 읽어드림으로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아들아, 네가 만약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는 것을 불효라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네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의 목숨을

국을 하는 짓이다. 내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적 딴만 먹지 말고 죽어라. 옳은 일을 하고 받은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이다. 아마도 이 편지가 이 어미가 너에게서는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다. 여기에 너의 수의를 지어보내니 이 옷을 입고 가거라. 어미는 현세에서 너와 죄하기를 기대치 않으니 다음 세상에는 반드시 선량한 천부의 아들이 되어 이 세상에 나오느라. 조마리아 여사는 사형 선고를 받은 아들 안중근을 직접 면회하는 대신에 수의와 함께 이 편지를 보내며 아들이 나라를 위해 죽음에 당당하게 임하기를 바라는 굳건한 어머니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879년 9월에 태어난 안중근 의사, 이 1910년 3월 26일 31세의 나이로 순국하게 됩니다. 황해도 해주에서 안태훈 진사와 어머니 조마리아 삼남 일녀 가운데 장남으로 태어났던 그는 이렇게 젊은 나이에 조국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민족을 위해서 산화했습니다. 그의 동생 정건, 공건 그리고 막내였던 여동생 성녀까지. 안중근은 이미 결혼을 했었습니다. 그의 아내 이름은 김아래였는데 아들 둘, 장남 문생이라고 하는 안문생 7살 때 독살을 당하였고 동생 준생은 안중근 사망 후에 일제의 강제적인 회유로 인해서 이토 히로부미의 아들에게 우리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를 죽였다고 사죄한다는, 그리고 해방 후에 그는 결국 폐결핵으로 사망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장녀 현생은 대구 카톨릭대학교의 불문학 교수로 재직했다는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안중근 이외에도 수많은 열사들, 의사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44편 15절 우리가 지난번에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읽기 전에 시편 144편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는 그 144편의 1절부터 보면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건지시는이시오,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케 하셨나이다. 여호와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이 헛것이라는 원어의 히브리어는 한숨, 일시간에 다해가는 숨 한번 쉬는 것 같은 그런 짧은 인생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특별히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여러분 그 사람 대신에 지금 자신의 이름을 한번 넣어볼까요? 여호와여 명진이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명진이 그를 알아주시고 인생이 명진이가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아니 이제 조금 나를 벗어나서 거기다가 대한민국을 넣어보십시오. 여호와여 대한민국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 대한민국을 알아주시고 대한민국이 무엇이기에 그를 그렇게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라 대한민국,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사람이 헛것 같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니 모든 인생에 그렇게 헛것처럼 한번 일시간에 다가가는 그런 짧은 인생, 살아가는 그림자 같은 인생인데 이런 인생, 하나님에서 사랑하심으로 그들에게 주시는 복을 동일한 144편 12절부터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 같으며 우리의 곶간은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덜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퍼 부르짖음이 없을진대. 따로 설명이 필요 없는 축복받은 그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5절 함께 읽습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 복이 있도다. 아멘. 시편 146편 바로 그 뒤에 나오는 편인데 거기 5절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라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어마무시하게 복 주신 나라.

대한민국 우리 조상들과 우리 그리고 우리 후손들을 영원토록 아끼고 사랑해 주실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라 대한민국 위대한 우리 조국 대한민국 Great Korea 한번 해보겠습니다. 5천 역사를 다 살필 수는 없지만 근대사 이후 지나간 100년만 살짝 돌아보아도 필설로 다할 수 없는 가난과 질병

를 보고 아픈 참혹한 삶을 떠올리는 것이 지나간 100여 년의 역사. 전 세계 그 어떤 나라보다 비참하고 혹독한 시련의 시기를 보낸 나라가 우리 조국 대한민국. 우리가 알고 있는, 표현할 수 있는 말과 글로는 결코 다 그려낼 수 없는 처절하고 비통스러운 삶을 버텨온 나라, 간신히 유지해온 나라라고 하는 표현이 어쩌면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대한민국. 그러나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상전 벽해가 되었습니다. 뽕나무밭이 바다가 됐다는 거죠. 창해 상전, 푸른 바다가 뽕나무밭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천지 개벽이 있었다고 해도 결코 틀리지 않습니다. 연세가 90 정도 되어야 일제를 기억하실 거예요. 사실은. 아니, 한일합병 이런 거 기억하실 거예요. 해방된 제가 80년이니까 90 되신 분이 10살 때 해방을 맞았습니다. 80살 되신 분은 해방이 뭔지 몰라요. 해방둥이가 80세니까. 이야기만 들어서 알지. 저도 많이 엄청 아는 것 같은데 해방하고 자고는 연대가 보통 연대가 아닙니다. 20세기 신생 독립국가 150여 개 나라 가운데 유일무이하게 민주화를 이룬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루어 선진국 대열의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적의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1953년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 총생산량이 13억 불, 약 1조 7천억 원 정도 됩니다. 1인당 생산량 GNP 67달러였습니다. 그런데 2023년, 2년 전이죠. 국내 총생산량 GDP가 1조 7,125억 달러. 이런 숫자는 처음 듣기 때문에 안 놀라시는 게 딱 맞아요. 원래 안 놀라죠. 못 놀라죠. 사실은 이게 얼마인지 모르니까. 처음에는 1조 7천억인데 지금은 1조 7,125억 1억 달러에서 이게 1억 달러가 1조 7,125억 달러니까 17,000배 정도 그냥 만 배 정도 이상 올랐다고 생각해요. 만 배. 1원이 만원 됐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1인당 GNP 33,000불. 금년도 발표하는데 보니까요. 얼마 전에 봤더니 36,600불. 근데 2년 전에 33,000불이었습니다. 반도체, D램이나 NAND 플래시는 세계 1위입니다. 자동차, 우리나라 세계 탑 클래스입니다. LCD, OLED, 디스플레이 분야는 세계 탑입니다. 조선, 미국도 지금 우리를 얼마나 우리한테 선박 만드는 거 도와달라고. 아, 트럼프가 웃겨요, 그죠? 대통령 안 붙어서 죄송한데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한테 아쉬운 소리 하면서 관세 문제에 대해서는 왜 저렇게 아주 못되게 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하나님한테 한 대 얻어 맞아야지 정신을 차리든지. 혼자 한 소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한국 화장품 소위 K-뷰티 쿠션 파운데이션 세계 탑입니다. K-푸드, 아, 한국 라면. 전 세계 어떤 나라 라면도 한국 라면 못 따라와요. 아세요? 라면 즐겨 드시길 바라요. 감사하면서. 리튬 배터리, 바이오 약품, 위탁 생산, 복제약, 바이오 시뮬러. 세계 거의 다 탑클래스입니다. K-POP, K-드라마, K-컬처.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만큼 성장 발전하고 선진국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복 주신 까닭이라고 믿습니다. 정치 선진화, 민주화를 이룬 나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2차 세계대전 후에 150개 나라가 신생 독립국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민주화를.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민주화 순위가 두 단계나 앞서 있어요. 경제발전, 자동차, IT, 선박, 제철 세계 탑클래스입니다. 성숙한 시민의식. 대한민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시민사회의식은 세계 어디 내다도 빠지지 않습니다. 사실 올림픽 할 때까지만 해도 올림픽 할 수 있겠나 이 정도 같고. 근데 여러분 88 올림픽 때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는가 딱 보여줬어요. 정말 잘했어요. 조금 흐트러지는 것 같지만 또다시 정신 차리면 여전히 우리는 인정받고 존중받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문화, 예술, 국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술과 산업, 무기, 글로벌
탁월성을 가진 한국인의 연구, 개발, 교육 전 분야에 걸쳐 국민들의 헌신적인 희생과 노력이 있었습니다. 불철주야로 수고의 땀을 흘리는 지도자와 사

산업 전선에서 일선에서 반낱 가리지 않고 일하는 근면하고 성실한 노동자들이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정치인만 좀 조금 더 잘해주고 목사들만 조금 더 잘해주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 빼놓을 수 없는 것은 한국교회의 기도와 선도적인 행동, 교육과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주시지 않은 한 생각입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의 원산 부흥과 해계운동, 일제강점기 신사참배 반대와 항일 독립운동 배경에는 철저한 성경 기독교 정신이 있었습니다. 73년도에 빌리그램 전도대회, 74년 엑스폴로, 그 이외에도 많은 만모스급 집회가 세계 역사에 기록될 만큼 남아있었습니다. 성경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경외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주의 뜻에 거하는 자, 주의 뜻에 거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고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공의와 의를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주께 허물과 죄를 사함받은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고 말합니다. 시편 73편 28절, 오늘 본문 시편 144편 15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자는 복이 되다고, 복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기에 처한 북유럽의 덴마크를 구한 것은 그룬트비 목사의 운동이었습니다. 그의 운동, 5대 운동을 펼쳤는데 첫 번째가 영적 도덕적 각성 운동입니다. 영적으로 다시금 깨어나야 된다. 사실 저는 오늘 예배 시간에 종을 치고 싶었어요. 어둠을 깨우고 세상을 깨우고 잠든 영혼들을 깨우고 부패한 세상을 깨우는 종을. 그런데 영적인 각성, 도덕적인 각성 운동, 이게 그룬트비가 펼쳤던 첫 번째. 두 번째, 말씀 운동, 성경 운동을 폈던 겁니다. 성경 읽기, 성경 공부하기, 성경 묵상하기, 성경 운동. 세 번째, 술 안 먹기, 도박 안 하기. 대한민국 지금 새롭게 기승을 부리는 게 청소년까지 지금 인터넷 도박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다른 거는 열심히 단속하는데 하여간 교통법규는 얼마나 단속하는지 그 점 500m마다 카메라를 만들어놨는데 술 먹는 건 왜 이렇게 단속을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 죽이러 나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음주운전이 살인미수예요. 그죠? 근데 왜 그걸 단속 안 하죠? 그 사람들이 많이 드시나 봐. 그죠? 그러니까 단속을 안 하지. 술 먹고 사고 내면 가중처벌을 해야지. 술을 먹기 때문에 봐준다고 어디 있습니까? 더 처벌을 강하게 해야지. 아멘 안 하는 분들은 술을 좋아하시나 봐요. 네 번째 운동, 새벽기도 운동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사경의 부흥의 운동. 그룬트웨가 편 운동이 다 뭐예요? 말씀 중심 운동. 영적인 각성 운동, 성경 말씀 운동.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는 국민이 있는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무기 아래 있는 나라는 망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국민이 있는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아멘. 국가와 개인의 흥망성쇠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를 우리가 취하느냐, 그 백성, 그 국민이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가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겁니다. 시편 126편 1절,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요, 이스라엘의 광복절 구절이에요. 해방의 구절이라고요. 이스라엘 나라가 해방을 맞는 그날의 표현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유다 나라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그 포로를 마치고 그 시온의 포로가 하나님께서 돌려보내셨다고 말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이게 BC 606년도예요. 그리고 20년 만에 완전히 몰락을 시켜서 예루살렘 성도 훼파하고 성전까지 다 헐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다 붙잡아갔습니다. 그때 다니엘도 가고 사드랑 메삭 아벳느고 그때 다 붙잡혀갔습니다. 많은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붙잡혀갔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이 그렇게 강해서 온통 유다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토화시켰던 그 바벨론이 불과 얼마 가지 못합니다. BC 539년에 페르시아, 성경에는 바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바사에 키리스 2세, 성경에는 고레스 왕이라고 있는데 그 왕이 바벨론을 침공해서 바벨론을 이겨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고레스가 바벨론 시대에 전 세계로부터 바벨론에 포로로 붙잡혀온 백성들은 다 돌아가라 돌려보냈던 거예요. 돌려보냈어요. 누가 돌려보냈다고요? 고레스 왕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주의 깊게 잘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누가? 성경은 고레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일제의 억압으로부터 벗어난 것은 미국이, 중국이 누가 어떻고 저떻고 틀린 말이 아닙니다. 카이로 회담에서 강대국들이 모여서 카이로 회담의 결과로 우리를 독립시키기로. 맞습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을 열심히 한 선열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말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립을 주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이게 우리가 해방 맞고 광복을 맞아서 얼마나 기뻐했는가. 온 삼천리 방방곡곡 전국에서 만세를 부르며 기뻐했던 그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 그런 모습을 가졌다는 겁니다. 언제요? 언제? 지금부터 2500년 전에, 정확 2550년 전에. 1910년 8월 29일 그날, 그 해가 경술년 국치일, 우리가 나라를 빼앗긴 날이죠. 정확하게 표현하면 36년이고 만 35년이에요. 사실은 35년에도 며칠 모자랍니다. 8월 29일 경술국치일이고 8월 15일에 35년째 8월 15일날 우리가 해방을 했으니까요. 이 기간 동안에 약 36만 3천여 명의 조선의 청년들이 전쟁에 나가서 죽었습니다. 일본군으로 끌려가서 죽은 거예요. 일본군으로 전쟁에 참여. 80만에서 약 100만 명이 강제 징용으로 끌려갔습니다. 여기에 있는 분 가족들 가운데 강제 징용 간 사람, 저희 외삼촌도 강제 징용 갔다 왔다 그러시더라고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집안에 다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100만 가까이 돼. 20여만여 명의 우리의 젊은 여성들, 남편 있는 사람도 있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들이 마구잡이로 붙잡혀 갔습니다. 일본군의 성적 놀이기가 되어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겼습니다. 그뿐 아니라 아무리 저항해도 독립은 희망이 보이지 않고 꿈쩍이지도 않던 당시 사회상 때문에 수많은 지식인들이 변절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 많이 가진 사람들도 얼마나 친일로 변절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뜻있는 의병들 계속해서 독립운동을 펼쳤고 대한민국은 반드시 독립한다고. 그런데 그 독립운동가들의 95%가 모두 기독교인입니다. 성경적 가치관을 갖고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늘은 지금 일제의 억압, 일제의 구두발, 구두발 아래 있지만, 채찍 아래 있지만, 그들의 칼 아래 있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독립시켜 주신다고 믿었던 그들이 그 일을 행하였고, 그들의 피땀과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CRS 소리 함석헌 선생님은 한국 역사라는 책에서 우리나라 해방은 도둑 같은 해방이었다. 예기치 않았다. 갑자기 우리에게 주어진 해방이었다. 그리고 이 해방은 하늘에서 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계 2차 대전에서 연합국의 승리가 거의 확실해질 때 많은 연합국들이 서로 자기 나라의 이권을 챙기기에 바빴습니다. 1943년 12월 2일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 영국의 처칠 수상, 중국의 장제석 주석이 함께 모였습니다. 일본 패망 후 일본이 통치했던 조선, 만주, 대만, 필리핀,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오키나와 이런 등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논의를 하고 회담을 했습니다. 회담 결과를 발표합니다. 그 결과는 기적이었습니다. 수많은 나라 중에 유일하게 딱 한 나라, 조선만 독립국으로 하고 나머지는 다, 필리핀은 미국이, 오키나와는 일본 너네, 만주는 중국이, 다 미국이 강력하게 한국의 독립을 주장했기 때문 맞습니다. 중국의 장개석, 조선이 중국 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에 넣으려고. 장개석의 마음속에는 그때 누구를 장개석이 보았는가 하면 윤봉길 의사를 본 거예요. 중국의 국시 시조라고 말하는 마오쩌둥, 모택동. 모택동도 사실은 나중에 장개석도 모두 한국의 독립운동을

0: 지지하고 독립된 국가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윤봉길 의사의 의거를 바라보고 마오쩌둥이 한 말이 있습니다. 사억 중국에 없는 사람이 2천만 조선인 가운데 윤봉길 같은 사람이 있으니 윤봉길 같은 이런 사람이 있는 나라는 독립시켜야 된다. 윤봉길은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재판받을 때 당신 종교가 뭐냐고 불교라고 그랬어요. 근데 백범 김구 선생이 살아있을 때 윤봉길 의사에게 복음을 전했던 기록이 남아있어요. 김구는 그러니까 뭐예요? 기독교인이죠. 김구도 원래 한때는 절에 성녀도 했어요. 근데 개종했습니다.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의 신복인 해리 홉킨스 장관, 그는 늘 이승만 대통령하고 교제하면서 조선의 독립을 돕겠다고 약속했고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소위 조선 독립에 관한 문서를 작성한 사람이 해리 홉킨스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셨던 거예요. 우리나라 독립운동가 중에 기독교인들이 참 많았습니다. 독립운동만 뿐만 아니라 그들이 독립운동만 했어요? 아니, 이미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인들은 꼭 하는 게 있습니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성경 말씀 가운데서. 우리 신채호 선생님 이야기 우리 다시 한번 말씀에 가슴에 새겨봅니다. 실제로 아주 나이가 100살에 가까운 그런 고령의 어르신 아니고는 일제 35년 잘 모릅니다. 역사는 거울입니다. 과거를 통해 현실을 진단하고 내일의 축복을 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개인과 국가는 공동체이죠. 우리가 나라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국가가 불안정하면 개인의 생존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우크라이나 전쟁 난 나라를 보세요. 백성들이 어떠한가. 저는 긴 말씀 드리지 않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불러드리는 이름들을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대성학교를 설립하고 임시정부의 초대 내무총장을 지낸 도산 안창호 선생님, 독립협회를 창립하고 YMCA 중심의 청년운동을 했던 월남 이상재 선생님, 임시정부 수립에 참여를 했고 임시의정원의 의장을 지냈던 손정도 목사님, 상동교회 청년회를 조직해서 을사늑약에 반대하며 행동하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줬던 전덕기 목사님, 교육자요 민족지도자 평양에서 활약했던 조만식 장로님, 3.1운동에 주도를 하고 옥중에 19 나이에 순국했던 류관순, 그는 이화여고 출신, 임시정부 국무총리를 지내고 간민회를 지도했던 이동희 선생님, 그리고 캐나다 출신의 선교사 프랭크 스코필드, 그는 3.1운동의 사진을 많이 찍어서 전 세계 각지에 지금 독립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렸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방금 언급했던 이분들은 100% 기독교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복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이외에도 이회영, 김상옥, 이승훈, 주기철 아저씨 목사님이세요. 김마리아, 안중근 의사와 그의 사촌 안명근, 아까 말씀드린 안중근, 그들 가운데 상당수는 처음 불교의 승려였다가 두 사람 정도는 승려였다가 기독교로 개종했어요. 민족 대표 33인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입니다. 16명이 천도교예요. 불교가 한 명이에요. 33명. 안타깝게도 33명 가운데 천주교인은 한 명도 없어요. 독립운동가 가운데 천주교들 있습니다. 기독교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들의 활약이 없이는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나라의 미래가 암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대한민국의 지도력을 위해서 기도하여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는 우리 대한민국 되기를,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감주인부화 지금까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에 위치한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031-229-9000번 수원중앙침례교회로 전화하시거나 051-759-6000번 부산 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0: 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8월 20일 목요일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교회 갱신협의회가 지난 17일부터 사흘 동안 대전 세로남교회에서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30주년 기념 제31차 영성수련회를 개최했습니다. 교갱협은 수련회 기간 자기 성찰을 담은 비전 선언문을 통해 교만과 관행에 대한 회개를 선포하고 부교역자 갈등과 세대 격차를 다루는 대토론회를 28년 만에 개최했습니다. 또한 30년의 활동을 담은 책자를 발간하고 금권과 파벌 배격, 다음 세대 전면 배치, 인공지능과 인구 변화에 맞춘 사역 다짐을 발표했습니다. 설교를 맡은 오정호 대표회장과 강사들은 목회자 자신부터 개혁할 때 교회와 교단이 살아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교갱협 참석자들은 오직 교회 갱신의 목표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목회자가 먼저 썩는 밀알이 되겠다는 30년 전 창립 고백을 다시 가슴에 새겼습니다. 지난 2023년 미국 켄터키주 에즈버리 대학교에서 일어난 청년 부흥운동 3주년을 맞아 방한한 케빈 브라운 총장이 영적 부흥의 본질과 교회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오다인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1: 지난 2023년 2월 미국 에즈버리 대학교 휴즈 강당에서 16일간 밤낮 없이 이어진 자발적 회개와 부흥 운동 뒤에는 학생들의 회개를 통제하지 않고 기도로 받쳐준 교직원들의 거룩한 상상력과 영적 온기가 있었습니다. 방한 중인 케빈 브라운 에즈버리 대 총장은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개인의 뜨거워진 영적 열정이 사그라지지 않으려면 건강한 교회와 공동체가 그 열정을 받아 성숙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브라운 총장은 불필요한 논쟁과 분열은 사탄에게 기회를 줄 뿐이라며 교회가 차이를 넘어 성경이 말하는 하나됨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사도행전의 마술사 시몬의 예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 자체를 열망할 때 진정한 연합이 시작된다며 분열된 세상 속에서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신앙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모습이라고 전했습니다. FABC 교계뉴스 오다인입니다.
0: 대전 지역 20명 안팎의 소형 청년 공동체들과 부산 지역 대형 청년 캠프가 각각 연합 수련회를 열고 청년 사역에 힘을 모았습니다. 대전 나비선교회와 시온 성결

0: 성결교회 아둘람 처치는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시온 성결교회에서 십자가의 길을 주제로 청년 연합 수련회를 열어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설교를 맡은 윤석종 목사는 신앙의 본질은 예수님을 바짝 따라가는 데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산 수영로 교회 역시 지난 17일 부울경 지역 73개 교회 1,300여 명의 청년이 참석한 가운데 더 플로우 청년 캠프를 열어 말씀 강의와 함께 인공지능, 취업, 이단, 환경신학 등 실질적인 삶의 주제들을 다뤘습니다. 캠프 현장에서는 선교 및 상담 부스 10곳이 마련돼 청년들에게 구체적인 사역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콜롬비아 김혜정 선교사가 세운 바울 선교교회가 최근 지진 피해를 입은 페레이라 지역을 돕기 위해 현지인 목회자 중심의 긴급구호 활동에 나섰습니다. 김혜정 선교사는 지난 18일 인터뷰에서 구스타보 마르케스 현지인 목사에게 구호 실무와 현장 지시를 맡기고 자신은 조력자로 동행한다며 지진 현장에서 6.25 참전 용사 유가족의 생사도 함께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001년 콜롬비아에 파송된 김 선교사는 프사 가수가 지역에 교회를 세운 뒤 현지인 청년 구스타보를 목회자로 양육하고 예배와 설교, 사역 주도권을 이양했습니다. 두 사람은 2017년부터 한국전 참전 용사들과 유가족을 돌보는 사역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김혜정 선교사는 현지인 동역자들이 자기 땅에서 자기 민족과 함께 사역할 때 더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다며 현지인 중심 선교관을 강조했습니다. 한국 공동체 교회 협의회가 경남 산청 민들레 공동체에서 23개 단체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리더 수련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17일부터 사흘간 열린 이번 수련회에서는 여성 모임 에제르를 비롯해 장애, 노숙인, 중독, 농촌 등 각기 다른 현장에서 공동체적 삶을 이어온 회원들이 모여 사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노숙인 자립을 돕는 물만골 공동체 문상식 목사는 공동체란 서로의 문제를 우리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실제 삶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관계라고 설명했습니다. 발제를 맡은 나파 공동체 윤성모 목사는 오랜 시간 쌓아온 공동체성을 다음 세대로 이어가기 위해 경험의 기록과 차세대 리더 참여 등 세대교체 역량 집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극동방송 교계 뉴스를 마칩니다. 고혜수입니다. FBC.
1: 썸머 스페셜 예수로 스며들다. 한낮의 열기를 식혀줄 시원한 찬양 퍼레이드. 안녕하세요. 유성수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요즘 비 온 뒤에 맑은 하늘이 찾아와서 요즘 저녁 시간에 하늘을 보면 노을이 참 아름답습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퇴근 후에 산책하면서 하늘을 봤는데요. 뭉게구름과 붉게 떨어지는 해, 그리고 푸르고 오묘한 하늘에 날아가는 새들까지. 그 풍경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가장 위대한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가장 아름답게 만드셨답니다. 예수로 스며들다. 예스! 오늘도 예수님의 향기가 곳곳에 널리 퍼지길 소망하며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시 찾아온 이 폭염에 무더운 여름 듣고 싶은 찬양 있다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0933 우물정 0933 담은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유료 문자와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에서 부산 선택하시면 무료로도 채팅 참여 가능합니다. 오늘은 목요일이죠. 여러분 목요일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자, 목요일, 목요일, 목, 목, 목, 목, 복, 복, 복, 복요일. 그죠? 네, 복요일인 오늘. 오늘은 특별히 축복의 문자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이 시간 축복하고 싶은 대상과 축복의 메시지가 있다면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시간 대신 전달해 드릴게요.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과

함께 여러분들의 축복의 메시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카페 이용권도 보내드릴게요. 여러분의 문자 기다리면서 찬양으로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찬양은요, 예람오십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리고 이어지는 찬양은 온 천하 만물을 우러러 참 아름다워라 송정미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부산 극동방송 예수로 스며들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 12시 17분 10초를 막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20분간 공습경보, 경계경보, 경보해제 순으로 민방위 훈련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오후 2시 정각에 공습경보 사이렌이 울리면 여러분들께서는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나 인근 지하 공간으로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후 2시 15분에 경계경보가 발령되면 대피소에서 나와서 통행할 수는 있지만 경계태세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2시 20분까지 오늘 훈련이 진행되겠습니다. 또한 소방차와

구급차 등 긴급 차량 길터주기 훈련도 함께 진행되니까요. 만약 오후 2시에 운전 중이신 분들은 긴급 차량이 접근하면 편도 1차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해 주시고요. 편도 2차로 이상에서는 좌우 차로로 이동해서 긴급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중앙 공간을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자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0933, 우물정 0933, 담은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유료 문자와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에서 무료로도 채팅 참여 가능합니다. 듣고 싶은 찬양과 함께 오늘은 목요일. 목요일인 오늘은 여러분의 축복의 메시지도 함께 기다리고 있습니다. 축복을 보내고 싶은 대상과 함께 그분에게 축복의 메시지 있다면 함께 보내주세요. 284번님께서 할렐루야, 지난 여름 기도와 섬김으로 여름 수련회를 잘 보낸 청년들과 사역자, 성도들 모두를 축복하고 싶습니다. 신청곡 나의 삶은 복되다 부탁드립니다 해주셨네요. 그죠, 지난 여름에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기도로 그리고 에너지와 열정을 쏟으며 준비하셨는데 그 분들의 기도와 수고가 절대 헛되지 않고 그 수련에 참여한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함께 했기를 소망합니다. 5235번님께서는 오늘 또 처음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 귀한 지체인 권사님이 반년 동안의 유방암 항암을 하고 어제 수술 잘 받고 컨디션도 좋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투병 기간 동안도 성가대에서 찬양하는 평안한 모습이 은혜가 되었는데요. 이제 잘 회복되어서 건강하게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권사님이 되길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또 이렇게 교회 권사님께서 반년 동안의 긴 시간 동안 유방암 항암을 하시고 어제 수술을 잘 받고 컨디션도 좋다는 연락을, 참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이 시간 또 5235번님의 기도와 교회 성도님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권사님도 건강하게 회복 잘 되시리라 믿습니다. 그럼 저희는 찬양으로 계속 이어가 볼까요? 284번님께서 신청해 주신 어노인팅의 나의 삶은 복되다, 그리고 리스너즈의 고난 내용은 편히 쉴 곳가입니다.

0: 있습니다.
1: 얘들아 밥 먹으러 온더라. 밥 다 식는다. 빨리 먹자.
2: 맛있는 대화가 오가는 주방에서도 온 가족이 모인 거실에서도 올여름 우리 집 어디서나 믿음의 고백이 흘러 넘치도록 찬양과 함께 찾아오는 가장 시원한 은혜.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여러분께서는 부산극동방송 썸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있는 예수로 스며들다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 12시 27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목요일, 복요일, 그죠? 복된 목요일을 맞아서 여러분들의 축복의 메시지와 함께 듣고 싶은 찬양 기다리고 있습니다. 3874번님께서 오늘도 무더운 날씨지만 커피 전도를 나갔는데요. 그곳에서 92세 되신 어머니랑 사시는 66세인 분을 만나서 주일 교회 오시기로 약속도 받았습니다. 전도는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는 날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오늘 만난 두 분을 축복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안 그래도 어제 오늘 이제 커피 전도 나가신다고 해서 날씨가 더운데 잘 다녔었을까 걱정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렇게 문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오늘 92세 되신 어머니와 66세 되신 분을 만났다고 하셨는데 오늘 약속 받으신 대로 두 분이 이번 주에 꼭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의 축복의 메시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계속해서 찬양으로 이어가겠습니다.

하루 한 장. 매일 10편 한 편씩 읽어드립니다. 듣고 계신 분들은 아멘으로 함께 해주셔도 좋습니다. 만약 가능하시다면 이 시간 저와 함께 소리내어 읽어주시면 더욱더 좋습니다. 하루 한 장 시편을 소리내어 읽을 때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의 시편, 시편 33편.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가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아멘.

0: 잠시 후 은혜가 많은 구간입니다. 속도를 줄이시고 찬양에 귀 기울여 주세요.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1: 파워스테이션의 감사와 찬양 드림이었습니다. 오늘은 시편 33편의 말씀을 함께 읽어봤는데요. 22절까지의 말씀 중 15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3874번님께서 아멘 아멘, 그리고 5235번님도 아멘으로 함께 읽어주셨네요. 4277번님께서는 예스, 오늘은 늦게 출석합니다. 더운 날씨에 예스 찬양으로 힘을 내보겠습니다. 이번 주도 끝을 향해 가네요. 오늘도 힘내세요, 라고 응원의 문자까지 남겨주셨네요. 오늘 함께 읽은 시편 33편 1절의 말씀인데요.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아멘. 세상의 수많은 즐거움 가운데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참된 즐거움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자리에서 기쁨으로 찬양 가운데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예수로 스며들다 유성수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신명기 9장 11절에서 21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무너진 그때에도 기도하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그때에도 기도하려면 첫째, 언약의 두 돌판을 붙들어야 합니다. 어제 1절에서 모세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며 드디어 요단을 건너 강대한 적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선언하지요. 그런데 전략과 전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얼마나 악하고 목이 곧은 백성인지 계속해서 지적합니다. 이를 아는 것이 그 땅을 차지하는 비결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 역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반역하는 족속이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11절에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라고 해요. 모세는 산에 올라가 40일간 금식하며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런데 40일이 끝나는 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12절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도를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고하셨지요. 이 백성을 누가 인도했나요? 하나님이 나의 백성이라 하며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잖아요. 그런데 12절에서는 모세에게 내 백성이라고 하셨어요. 왜죠? 이스라엘이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큰 우상은 바로 내 자아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잠시만 눈을 떼면 스스로 부패하여 금세 자기 욕심을 위해 우상을 부어 만드는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떠나서는 한순간도 거룩할 수 없지요. 그러자 주님은 13절에서 그들을 목이 곧은 백성이라 하시고 14절에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고 하셨어요. 모든 약속이 무너지고 깨어져 멸망당해 마땅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니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두 손에 있었느니라 고하지요.

모든 것이 끝났다 하는 그 순간에도 모세의 두 손에는 언약의 두 돌판이 있었다고 해요. 이 언약의 말씀을 끝까지 놓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다시 기도할 수 있고 다시 돌이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무슨 약속이 깨졌나요? 결혼 약속인가요? 거래처와의 약속인가요? 그것이 스스로 부패하여 나 자신을 위해 우상을 만든 결과임이 인정되나요? 그 상황에도 약속의 두 돌판을 끝까지 붙들겠습니까? 그때에도 기도하려면 둘째, 내 자아를 깨뜨려야 합니다. 16절에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도를 빨리 떠났기로 라고 해요.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보니 난리가 났습니다. 모든 백성이 우상을 부어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우상이 무엇인가요? 출애굽기에 보면 금송아지라고 하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론은 이 금송아지를 가리켜 하나님이라 명했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한다고는 하지만 그 심연을 깊이 들여다보면 결국 자기를 위하는 일들이 너무도 많잖아요. 저 역시 그랬어요. 하나님을 위한다며 교회에서 피아노 반주를 했지만 실상은 나 자신을 위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장로님 댁에 시집 간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면 결국 외제차를 몰고 나온 남편의 재력을 보며 부잣집이 좋아 시집 간 것이었죠. 그러니 이 금송아지는 결국 내 자아입니다. 17절에 내가 그두 돌판을 내두 손으로 들어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려 놓으라고 해요. 모세가 하나님을 대신해 그 분노를 표출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이 돌판은 산산조각이 났는데 이 백성의 마음은 깨어질 줄을 모릅니다. 우리의 자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아가 깨어지면 내 존재도 사라질까 봐 끝까지 죄악을 붙들고 놓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도 그 말씀은 깨뜨릴지언정 내 자아는 그대로입니다. 결국 모세는 어떻게 하나요? 18절에 40일 동안 여호와 앞에 엎드려 금식하며 백성을 위해 기도했다고 해요. 19절에 보니 주님은 그때에도 모세의 말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결국 모세는 21절에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고해요. 내가 깰수 없으니 모세가 대신 깨뜨려 줍니다. 마찬가지로 이토록 질긴 우리를 위해 결국 주님이 자신을 십자가에 던져 그 육체를 깨뜨리셨어요. 그러니 십자가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의지하여 주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 곧내 자아를 깨뜨리고 죽이는 출발점인 것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나를 위해 부어 만든 금송아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 앞에 엎드려 내 자아가 깨어지기를 기도하나요? 여전히 깨어지기 싫어 회피만 하나요? 어머니의 헌신적인 기도를 기억하며 지금은 교회를 떠나 계신 어머니가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다는 한 청년의 청년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어린 시절 부모님의 잦은 갈등과 다툼 가운데 어머니의 인도로 온 가족이 교회에 나가게 되었어요. 저는 온 가족이 주일에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았어요. 청소년 시절 저의 나눔과 기도 제목은 항상 가정에 관한 것이었지요. 하지만 결국 부모님이 이혼하시며 온 가족이 교회를 떠났어요. 저도 내가 의지할 대상은 부모님도 하나님도 아니다라는 생각에 부모님에게 받은 상처와 결핍을 인간관계와 술, 음란으로 채웠습니다. 저의 죄를 알지 못하니 환경만 탓하며 결핍을 채우느라 급급하여 불신교제를 일삼았어요. 그러다가 결혼까지 생각한 상대로부터 잠수 이별을 당했어요. 그 사건은 하나님이 다시 저를 부르신 사건이 되어 지금까지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예배의 자리로 나오지 않으세요. 예수 믿게 해준 부모가 최고의 부모라는 설교를 듣고도 부모님을 향한 원망과 상처들이 말씀으로 해석되지 않아 여전히 우리 가정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지 못하는 제가 바로 목이 곧은 백성임을 인정합니다. 모세가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 기도한 것처럼 가정을 위해 헌신적으로 기도한 것은 바로 어머니였어요. 그 기도 덕분에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것처럼 이제는 제가 어머니의 예배 회복을 위해 기도할 차례인 것 같아요.
있으며 여전히 해석되지 않은 쓴뿌리들 때문에 훈련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말씀 가운데

0: 내 나의 우상을 날마다 진멸하며 묵묵히 기도하길 원해요. 저의 적용은 어머니의 예배 회복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모세처럼 가족과 지체들, 교회의 새 가족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하겠습니다. 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약속이 깨어지고 멸망당해 마땅한 그 순간에도 모세의 두 손에는 언약의 돌판이 있었습니다. 그 돌판을 깨뜨린 후에도 모세는 40일을 엎드려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우리는 스스로 자아를 깨뜨릴 수 없기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친히 자신을 깨뜨리셨습니다. 주님의 몸이 찢기신 그 십자가를 의지함으로 내 자아를 내려놓고 모든 것이 무너진 그때에도 주님께 엎드려 기도함으로 그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드릴게요. 잠시만 눈을 떼면 스스로 부패하여 금송아지를 만드는 저희입니다. 하나님을 위한다 하면서도 결국 나를 위해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듯이 오늘 말씀 앞에 회개하는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언약이 파기되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그 순간에도 모세처럼 언약의 두 돌판을 손에서 놓지 않길 원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내 자아를 산산조각으로 깨뜨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약의 말씀을 다시 붙들고 일어나 기도하는 저희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부산극동방송과 부산외국어대학교가 함께하는 다문화 사랑 캠페인.
1: 저는 카무리에서 온 반나 목사입니다. 카무리에는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카무리 사람에게 은혜의 삶을 풍성해 지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어려운 때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요즘 카무리에 옷 맞는 카무리인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카무리에서의 생활, 언어, 문화, 음식 등에 잘 적응하게 하시고 직장에서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모두 건강하게 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직장에서의 좋은 관계 사장님과 동료를 맺게 하시고 체불 임금이 없게 하시며 보다 안전하고 안전적인 직장과의 만남이 있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0: 부산극동방송 다문화 사랑 캠페인은 부산외국어대학교와 함께합니다.
2: 일본 찬양

0: C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과 더 행복해지는 시간 오해피 데이 8월 20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이 순간 전기가 끊긴다면 어떨까요? 일단 이 방송을 하고 있는 콘솔 스튜디오의 모든 전원이 나가고 그리고 여러분이 계신 지금 그곳의 에어컨, 선풍기, 컴퓨터도 전원이 나가고 집안의 냉장고, TV 그 모든 전원이 나간다면 정말 상상도 안 되죠. 그런데 최근 북한에서는 황해북도 이 도 전체가 며칠 동안 전력 공급이 끊기는 큰 성전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도 전체에서요. 경기도면 경기도 전체,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 도 단위로 전기가 다 끊겼다고 하죠. 지난 시간에 저희가 퀴즈로 만나봤던 지방에서는 1시간 안팎으로 그리고 평양에서는 3시간 안팎으로 전력을 공급한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24시간 전력을 공급하는 곳들이 있었어요. 우상숭배시설이나 아니면 병원 같은 곳들이나 그런데 이곳마저도 전력 공급이 끊기는 큰 정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폭염으로 전력 사용이 늘어난 데다 오래된 전력시설 때문에 문제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사고가 생긴 건데요. 무더운 여름에 선풍기 하나 그리고 물을 공급받는 일부터 음식을 보관하는 일까지 참 어려운 일상입니다. 이 북한의 우리와는 다른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그리고 무더위 속에서도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시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녘당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그리고 무엇보다 억압받는 그 땅에 우선순위가 사람이 아닌 우상 숭배인 그 땅이 깨어지고 참된 자유와 소망만이 가득하기를 바라면서 그런 기도의 한 줄 출석 인사로 기다려볼게요. 우물정 1069번으로 함께해 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이 주님 안에서 깨어지길 소망합니다라는 한 줄도 좋고요. 여러분 지금 어디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가요? 계신 지역

성격도 궁금합니다. 오물정 1069번 그리고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첫 찬송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양할게요.

북한에서는 지방에서 하루 1시간 안팎의 전기를 각 집마다 공급을 받지만 이 당국이 1호 시설이라는 이름 아래요. 24시간 전력을 보장해온 곳들이 있습니다. 우상화를 위한 동상이 있는 곳, 기념비가 있는 곳, 그리고 이 혁명을 위해서 만든 건물들이라는 이름으로 1호 시설에는 24시간 전기를 공급해 왔는데 이마저도 전력이 끊긴 거죠. 그래서

국민들은 이런 모습은 처음 본다면서 술렁이기 시작했다죠. 그래서 데일리인케에 따르면 이 모든 군인들이 복구를 위해서 계속해서 투입되고 있다고 하고요. 복구가 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도 하죠. 복구 작업에 투입된 군인들은 전기도 없는 상황에서 그리고 물도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상황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북한에 전기가 없다니요. 진짠가요? 라고 하시면서 문자를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정말 전기가 잘 공급되지도 않고요. 지금 도단위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상황 중에서 뙤약볕에서 그리고 비가 오면 또 오는 대로 어려우면 그저 어려운 대로 나아가고 있는 다음 세대 청년들, 이 군인들을 위해서 기도의 한 줄 한 줄로도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행복을 북한 주민들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날이 얼른 왔으면 좋겠어요 하시면서 3664님도 보내주셨고요. 동탄에서도 이 더위에 에어컨과 선풍기를 쓸 수 없는 게 참 말이 안 됩니다라고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덥다 하면서 에어컨을 잠시 잠깐이라도 못 쐬면 불평불만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집니다 하시면서 버스 타고 가면서 특히나 에어컨 세게 안 나온다고 불평했던 제 모습이 부끄러워집니다 하시면서도 문자 출석 인사를 주셨는데 우리 북한 땅을 위한 이 마음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겠죠.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극동방송 OAPD의 가족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도 바라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시원한 나날을 보낼 수 있도록 복음 통일을 향한 소망의 한 줄로도 함께 해주세요. OAPD에서는 출석 인사와 더불어서 매 시간 만나보는 한뼘 차이 퀴즈 정답 맞춰주시는 분들 가운데 선물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곳에 정착한 지 5년이 채 되지 않은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를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 여정을 나누는 시간까지 함께합니다.

오늘도 한 가지 남북한 차이를 퀴즈로 풀어볼까요? 마음은 가볍게 하지만 딱 한 뼘만이라도 남북한 마음의 거리를 좁혀봅시다. 한 뼘 차이! 우물정 1069번 샵 1069번으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하시고 들어오시면 로그인하신 후에 무료로도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오늘 오프닝에서부터 전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여러분 요즘 전기세 얼마나 내고 계신가요? 여름철이면 에어컨을 사용해서 평소보다는 다른 계절보다는 저는 더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북한은 어떨까요? 북한이 사회주의 체제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도 북한 당 차원에서 공급하고 있으니까 주민들은 전기세를 내지 않을 것 같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준비한 한 뼘 차이, 북한 주민들은 전기세를 낼까요? 안 낼까요? OX로 가야겠죠. 전기세를 낸다. O, 내지 않는다. X. 사회주의니까 안 내지 않을까? 수도세, 전기세, 가스비 다 안 내지 않나? 그래서 지방에서는 1시간만 공급하고 평양에서는 3시간 정도만, 그러니까 일반 가정 3시간 정도만 공급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해서 찾아봤거든요. 우물정 1069번 정답 맞춰주시는 분들 가운데 또 선정통에 선물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저에게는 예외인 정답, 의외인 정답이었어요. 예외일 수도 있겠죠. 사회주의 체제인데 예외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또 친구들과 나누는데 참 알면 할수록 모순이 발견되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더 필요한 이 정답은 무엇일까요?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항상 말씀드리죠. 한 뼘 차이 정답을 보내주실 때 5만 보내주셔도 좋고요. X만 보내주셔도 좋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한 줄과 함께 보내주시는 청취자분들 계신데 이 기도의 한 줄 한 줄을 방송을 통해서 나눌 때마다 마음으로 입술로 아멘을 선포하면서 함께해 주세요. 샵 1069번으로 정답 기다리고요. 찬양 한 곡 올려드릴 텐데요. 찬양 후에는 어제 함께했던 평안북도가 고향인 이곳에 정착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김서영 자매 정착 이야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북한에서부터 이곳에 정착하기까지의 그 이야기 두 번째 만남 함께합니다.

0: 안녕하세요. 남한종착 7개월 차 평안북도에서 온 김서영입니다.
1: 이곳에 정착한 지 이제 반년 차가 되어가는 김서영 자매님과 함께하는 시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네. 아, 대한민국 정착 7년, 7개월 차 되는 평안북도에서 온 김서영입니다.
1: 진짜 7년 차 되신 것 같아요.
0: 네네네. 아, 7개월이에요, 제가. 말이 이제 실수가 네. 많이 나오고.
1: 어, 아니에요. 아,
0: 많이 좀 긴장되는 것 같아요.
1: 네. 평안북도의 사투리가 그렇게 심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0: 아, 이제 언어가 많이 바뀐 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중국에 있으면서 주변에 아. 이제 아는 사람이라는 게 이제 네. 말을 통할 사람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한 3년 동안은 이제 말을 북한 말을 전혀 안 하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에 이제 말을 하려는데 말이 까먹어서 이제 정말 웃기는 게 하나 둘 셋 넷을 까먹어서 그게 말이 안 나가더라고요.
1: 근데 충분히 그러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게 네. 제가 아는 어떤 형제님은 네. 그 10살 전후에 중국에 나오셔서 네. 한 10여 년을 사시다가 오셨는데 한국어를 거의 다 까먹으셨어요.
0: 그렇다니까요.
1: 그런 분들이 정말 많으셔가지고.
0: 근데 이제 오면서 이제 조금 이제 옆에 같이 얘기를 나눌 사람이 있어서 말을 하면 괜찮을 텐데 말을 안 하다가 갑자기 이제 말을 하려니까 말이 안 나가는 거예요.
1: 중국에서 그럼

0: 10년 동안 거주하시면서는 주변에 이 같은 말을 쓰는 사람이 없다고
1: 네.
0: 하셨는데, 어디 계셨던 거예요?
1: 흥룡강성요. 흥룡강성 이제 학강시라고 러시아 국경 가까운데 거기서 살았거든요. 거기서 한 6년. 그냥 이제 팔려간 집인데 이제 그냥 도망도 안 가고 어디도 안 가고 그냥 그 집에서 이제 쭉 살았어요.
0: 거기에 있던 남성분은
1: 네.
0: 완전 중국어만 사용하셨나 봐요.
1: 네. 한족분이시라 이제 다른 말을 못하죠. 네.
0: 중국어를 잘하시겠어요, 선생님?
1: 일반적으로 회화 정도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0: 쓰기도 되세요? 쓰기가 진짜 어렵던데.
1: 선으로 쓰기는 잘안 되는데 이제 아마 이제 타자는 잘 치죠. 네.
0: 채팅하고 문자 통보문 보내고
1: 네. 그런 거.
0: 그렇게 중국에서 6년의 시간을 보내시고
1: 네.
0: 이곳에 제3국을 통해서 또 다른 제3국을 통해서 오셨는데
1: 네.
0: 거기서 그런 결단을 하시기가 참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난 시간에 얘기해 주신 것처럼 탈북을 하려는 의지가 없으신 상태로 그냥 차에서 잠이 든 채로 중국 땅을 밟으셨고 그러면은 뭔가 북한 땅을 완전히 떠나야겠다라는 생각이 없으셨음에도
1: 그래요.
0: 불구하고 타국에서 사신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남한행을 선택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1: 기계가 있었어요. 저는 이제 북한과 남한 갈등에 제가 혹시 제가 남한에 오면 그런 데 말려든다고 생각해서 이제 한국행을 저는 원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0: 갈등의 중심에 설까 봐요.
1: 네.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이제 숨어 살더라도 그냥 이렇게 살다 말자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계기점이 된게 제가 중국에서 4년째 만에 네일아트 숍을 차렸어요. 네. 그러니까
0: 신분증이
1: 애아빠
0: 없으셨는데도.
1: 이름으로 오픈을
0: 아,
1: 했고 그리고
0: 정말요.
1: 제가 샵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교태 사람이 이제 저한테 시비를 걸면서 이렇게 되면서 저희 물건들도 많이 막 이렇게 했는데 경찰은 제가 불러야 되겠는데 제가 신분이 없으니까
0: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1: 그 사람 몰라요. 아 그냥 이제 얘는 어디 중국 남방 지역에 아니면 이제 혹시 조선족이냐 뭐 이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대단하니까 나중에 이제 애아빠가 이제 그 사람이 저희한테 와서 이러는 거 난장을 부리는 걸 알고 그 사람하고 이제 좀 이제 직업이 왔다 이제 막 주먹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러면서 애아빠가 경찰에 갔어요. 그 경찰에 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생각한 게 내가 생각을 잘못했다고. 신분이 있어야 된다고. 내가 중국인한테 애를 낳았어도 중국에서는 저를 받아 안 줬잖아요.
0: 그쵸.
1: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마음을 고쳐먹고 이제 대한민국 행을 천천히 떠날 마음의 준비를 한 거죠. 그래서 계획을 하고 5개월 만에 떠났어요.
0: 근데 그곳에서 대한민국행, 그러니까 대한민국으로 갈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걸
1: 네.
0: 모르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어떻게 하셨어요?
1: 처음에는 아마 다들 모를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중국어가 안 되고 중국인들이 본인들한테 애를 낳아주고 이렇게 돼도 핸드폰을 쥐어주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아빠가 핸드폰을 쥐어줬고 이렇게 작품들 올리는 거 그런 앱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보면 저희 탈북민들이랑 이러신 분들이 많이 올라와서 라이브 방송도 하시고 하면서 이제
0: 그렇다더라고요.
1: 거기서 알게 된 거예요. 네.
0: 근데 이 북한에서는 보통 기독교에 대해서 그리고
1: 네.
0: 대한민국 남한 남조선에 대해서 그리고 탈북에 대해서 굉장히 사상 교육을 엄격하게 진행하고 있잖아요.
1: 당연하죠.
0: 그래서 그에 대한 좀 부담감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가면은 뭐 이렇게 이렇게 사람을 좀 사용할 거다. 이렇게 이렇게 대우할 거다. 이런 교육을 받았다는 분들도

0: 계시고 그런 부담감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1: 이제 처음에는 대한민국에 대한 인식 자체가 저는 안 좋았어요. 이제 저는 이제 뭔가 두 정부가 이제 막 좀 갈등도 있고 다투고 있는데 거기 가면 내가 굳이 안 좋은 이미지가 되지 않으랴 이런 생각으로
0: 네.
1: 저는 여기만은 안 온다고 대한민국만은 안 간다고 이제 생각을 했었거든요.
0: 아.
1: 그러던 제가 이제 왜냐하면 제 고향 땅에 이제 부모님들 계시고 가족분들 네. 다 계시는데 내가 혹시 그 사람들 도와주지는 못하지만 그냥 제가 조용하게 사는 게 혹시 그분들한테도 좋은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0: 그럼 그렇게 브로커까지 알아보신 다음에
1: 네.
0: 한국행을 선택하시고
1: 네.
0: 그 한국행의 여정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 네. 하나님을 알게 된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1: 네.
0: 그 시간들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다음 시간에 그 은혜에 대한 여정을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함께 나누도록 하고요.
1: 네.
0: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이끌어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면서
1: 네.
0: 오늘은 대한민국 정착 6, 7개월 차 이제 반년 차인 김서영 자매님과 함께하는 시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한민족 남과 북이 복음 안에서 통일되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시면서 오늘 찬양전에 앞서 나누었던 이곳에 정착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7, 8개월 정도 두세 계절을 보낸 우리 자매님의 이야기 함께 하시면서 보내주신 문자예요. 오 해피데이와 함께 할 수 있어서 오늘 이 간증, 이 여정을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한 오후입니다. 북한의 동포들과 함께하는 그날까지 변함없는 마음으로 기도할게요 라고도 6925님 나눠주셨는데 이곳에 먼저 온 작은 통일이라고 불리는 작은 통일의 그 모습을 이미 살아가고 있는 북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느끼고 하나님의 그 마음과 시선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OFP대 계속해서 함께 해주세요. 오늘 문자 한 줄 한 줄 한 통 한 통 남겨주시는 분들 중에서 선정 통해서 선물을 드리는데 이 선물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퀴즈를 한 번 더 내드릴게요. 북한에서는 전기세를 낼까요? O 아니면 X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사회주의인 북한에서 전기도 북한 당국에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전기세를 낼까요? 샵 1069번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문자로 참여하실 때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됩니다. 그러면 오늘 어떤 선물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길 소망하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믿음의 기업 JMB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 끼 제품과 건강회복을 돕는 월동 무차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의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을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앤팜에서 제주 청차 세트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처리다육이에서 다육이를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에이스 눈 마사지기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세트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곰추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추 제품을 드립니다. 복음통일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해주시고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또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정답은 북한은 주민들의

공급되지 않는 이 전기에 주민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황해북도에서는 폭염과 낡은 전력시설의 문제로 도 전체 큰 정전이 발생했다는 소식까지 OLPD를 시작하면서 나눠봤는데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 일상이 아닌 곳 북한, 이 북한 땅을 위해서 그 무엇보다 그곳에 복음이 들어가서 사람보다 다른 것을 우선시하면서 주민들의 삶을 돌보지 못하는 이 북한 사회가 복음으로 깨어질 수 있도록, 진리로 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세요.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쌓이고 쌓일 때요. 오늘 기도의 한 줄로 출석 인사 나눠주신 분들, 그리고 문제 정답까지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제가 방송 마치고 답장을 보내드릴게요. 링크가 있는 답장 받아보신 분들이 오늘의 당첨자이시니까요. 링크 클릭 후 성함, 주소, 연락처 입력해주세요.

북한 접경 지역에서 복음 통일이 되기를 기도한 지가 벌써 40년이 다 되었습니다. 복음 통일을 위해서 저도 기도합니다 하신 새싹교회 분 계세요. 와, 수십 년이 된 이 한 분의 기도, 그리고 수십 년 동안 이어져온 우리 무수한 기도의 산이 복음 통일의 그 역사로 이어질 그날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소망하며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북한을 위한 한 줄의 기도 올려주시리라 믿으면서 극동방송 OFP데이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승리하리라. 영혼을 살리는 방송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1: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시편 115편 8절을 보면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니. 나는 오늘날까지 학교를 하면서 정말 한 가지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바라보고 한 길 왔어요. 많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늘만 바라보라고 하니까 하늘만 바라보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그 풍파가 지나갈 때마다 나는 육신적으로는 견딜 수 없고 그러나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에 해결이 되는 거예요. 욥기 33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 그것이 나를 살리셨다. 요한복음 5장 26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것은 육신의 생명,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생명은 내 영혼에서 내 영혼이 떠나면 흙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 잘 믿고 예수 성경을 많이 하는 신학자들이 왜 봉사 안 하고 섬기고 왜 희생 안 해, 주일 성수도 안 하고, 공부 많이 한 사람일수록 겸손해야 되고 신학자일수록 섬겨야 되고 예배의 모범이 되어야 되고. 뒷자리 앉지 마세요. 뒷자리에. 앞자리에 앉아서 미리 예배에 일찍 와서 기도하고 자기 마음을 하나님과 나와의 다스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우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감추었던 만나와 힌도를 주신다고 했어요. 이 세상에서 만날 수 없는 신비로운 선물을 주시는 것이 신비야. 그것이 감추었던 만나는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뜻이 뭐겠어요? 광야를 행군하던 이스라엘을 먹이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하늘의 양식을 보고 사람들이 이게 뭐냐고 서로 묻다가 생긴 이름이래요. 하늘에서 직접 내려주셔서 온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신 신비로운 음식이 바로 만나.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육신의 양식인 만나보다 더 놀랍고 귀한 감췄던 만나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0절에 보면 감췄던 만나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는 영생. 하나님의 말씀의 떡. 천국이 있어요. 천국이 있어. 영생이 있다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만나를 받아 먹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우리에게는 믿음의 공동체에게 주시는 감추었던 만나는 바로 영원한 생명,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그런 떡말입니다.
1: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 하셨습니다.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이달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운 일을 하는 것이답니다. 안호성 목사가 쓴 이 책은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 풀어낸 책입니다. 두 번째 추천 도서는 고난 사전입니다. 허진열 목사가 집필한 이 책은 어린 딸의 간이식과 10년의 투병이라는 깊은 고난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의 섭리와 위로를 담은 책입니다. 여름을 채우기 가장 좋은 시간, 책과 함께 마음의 쉼을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빛을 따라서 빛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은 서대문 교회 최종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복음에 대한 오해 두 가지를 상고해 보겠습니다. 복음에 대한 첫 번째 오해는 구원은 잃어버릴 수 없기 때문에 어떠한 생활을 해도 천국 가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한번 구원은 영원하기 때문에 어떠한 죄를 지어도 천국 가는 데는 문제가 없을까요? 성경은 이런 점에서 명쾌하게 답변하십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로마서 6장 1, 2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영원한 구원은 죄 짓는 사명권이 아닙니다. 그런 생각은 마치 돼지가 더러운 곳에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돼지는 아무리 깨끗이 씻어도 결국 더러운 곳에 들어갑니다. 반면 양은 어떻습니까? 양은 깨끗이 씻으면 더러운 곳을 피합니다. 이것이 거듭난 것과 거듭나지 않은 것의 차이입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더 이상 죄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죄 짓는 것이 싫어지고 흥미가 없어집니다. 하나님은 레위기 11장 45절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데살로니전서 4장 3절에서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 거룩함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뜻은 분명합니다. 믿지 않는 자와 구별되게 사는 것입니다. 죄에서 해방된 사람은 의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자신의 몸을 의에게 드려 거룩함에 이른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즉시 죄를 자백하고 죄를 버리고 그 죄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의롭고 미쁘사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다윗도 우리의 아내 바세바와 동심하여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범죄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죄를 지적했을 때 다윗은 곧바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고 회개했습니다. 그가 작성한 시편을 보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내용이 나옵니다. 당시 다윗의 통회하는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즉 죄가 이끄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의 명령대로,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거듭난 성도가 반복적이고 지속적이고 습관적으로 죄를 지으면서 살 수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아직 거듭나지 않은 증거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5절, 요한계시록 21장 8절, 22장 15절에 보면 육체의 일을 반복적, 습관적, 지속적으로 즐기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처음부터 구원받지

0: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직 제2종으로 살고 있다는 단적인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에 대한 두 번째 오해는 과거의 결심, 영적기도, 신비한 체험이 구원받은 증거일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구원은 그저 몇분 만에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도 충분히 구원하실 수 있고 사람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해산의 순간을 위해서는 10달이라는 인고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구원은 그리스도의 사역과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내가 믿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받은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천국 가고 싶다는 막연한 희망을 붙들고 자신에게 체면을 거는 것과 같습니다. 천국 가는 소망은 믿기로 작성해서 굳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마치 요술램프에 주문을 걸어놓고 내 희망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는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구원은 내 뜻대로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영접하기로 결정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나를 받아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입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자기가 물에서 나오기를 결정한다고 해서 그가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비록 물에 빠져 있지만 내가 마음 먹기만 하면 언제라도 탈출할 수 있어 라고 해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 살려 라고 외치는 것은 내가 할 일이지만 와서 건져내는 것은 구원자가 해야 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be saved, 즉 건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진정한 회개 없이 구원이 주는 혜택만을 누리려고 합니다. 자신의 삶은 변하지 않는데도 과거의 경험, 신비한 체험, 영적 기도를 했기 때문에 자신은 천국에 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 천국에 하나님이 없기를 희망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제2종으로 살아갑니다.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자기 맘대로 삽니다. 이것은 회개에 합당한 생활은 아닙니다. 회개 없는 구원은 있을 수 없습니다.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지 알지 못하고 죄에 대한 탄식 없이 죄사함을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복음이 복음다우려면 먼저 내가 주인인 삶이 얼마나 큰 죄인지 알아야 합니다. 나는 어떠한 가능성도 없고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죄인으로 이러다가 정말 죽겠구나라는 절박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건져내실 구원자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경험은 다시는 예전에 제약된 생활로 돌아가지 않게 하고 새 사람으로 살게 합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애청자 여러분, 구원은 잃어버릴 수 없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천국 가는 데는 문제 없다는 것은 성경도 하나님도 오해하고 있는 그릇된 생각입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악 가운데서 건짐을 받은 사람이 다시금 그 가운데 들어가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회개 없이 믿기로 결심하거나 과거의 어떤 신비한 체험을 구원받은 증거로 여기는 것은 복음을 왜곡하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출생에 관하여 태어날 아기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는 것처럼 거듭남 역시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오해 없이 구원의 복음의 기쁨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은 구원의 목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에 위치한 서대문교회 최종태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 전화 02-3141-5853번 서대문 교회로 전화하시거나 051-759-6000번 부산 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미션 FM 부산 극동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1: FEBC 게시판입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가 8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 순복음 강변교회에서 목회자 연합 8월 성령 세미나를 주최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2-0726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고신대학교 보금병원에서 8월 24일 월요일부터 25일 화요일까지 제63기 호스피스 완화의료 자원봉사자 교육을 진행합니다. 호스피스 교육과 자원봉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051-990-6086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장로총회 문화법인이 8월 25일 화요일 오후 1시 땅끝교회에서 크리스마스 트리니팅을 진행합니다. 문의 전화는 070-8244-6003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어웨이크닝 예배자 학교가 8월 29일 토요일 오후 1시 대연중앙교회에서 사전 특별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게이트웨이 신학교 예배학 교수 스티븐 브룩 목사가 강사로 나설 예정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4306-7809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마마클럽이 8월 27일 목요일 오전 10시 부전교회에서 8월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51-559-3900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보다 열흘 전에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적어 부산 극동방송 팩스 051-744-7466번으로 보내주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부산 극동방송을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오른쪽 하단 시청자 게시판 내에 무료 광고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후 방송 가능 여부와 내용을 선별해 방송해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평안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0: 들푸른 초장. 늘푸른 초장 오늘 이 시간은 부산 성동교회 장덕상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우리는 지금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시던 때의 일들을 살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자라신 곳 갈릴리에서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는 일까지 행하고 계셨습니다. 그런 일들을 행하시니까 많은 이들이 쫓아나와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그 가운데는 바리새인들도 있었고 율법교사들도 있었고 또 세례요한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그분에 대해서 물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그들이 다녀간 다음에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여기 예배당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러분 여기 뭐하러 오셨어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 주일날 여러분들이 목사를 만났는데 예배 끝나고 저하고 인사 나누는데 제가 여러분 손을 붙잡고는 아니 여기 뭐하러 오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당황스러우시겠어요? 그렇죠? 뭐하러 온지 뻔히 아는데 뭐하러 왔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갈대 얘기가 왜 갑자기 뜬금없이 나오느냐? 여기가 갈릴리잖아요. 여러분, 갈릴리에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는 그 동전에다가 갈릴리 지역의 화폐에다가 이 바람에 흔들리는 이 갈대를 새겨 넣을 정도로 갈릴리에는 갈대밭이 많았습니다. 갈릴리가 갈릴리 호수 주변의 땅들이니까요. 그 호수 습지 주변에 아마 많은 갈대밭이 있었고 바람이 불 때마다 갈릴리는 바람으로 유명하죠. 호수에 이 풍랑이 일어날 정도로 강풍이 불면 이 갈릴리 호수 주변의 갈대밭은 정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들로 넘실넘실 물결을 이루었을 겁니다. 그 갈대밭이 천지인 그곳에 사람들이 웅성웅성 하면서 몰려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 몰려다니는 사람들에게 25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국에 있느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사실 이 질문은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을 이어가고 계신 거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보기 위해서 광야로 나갔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도대체 어떤 사람을 찾아서 그를 쫓아간 거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가서 너희가 본 것은 도대체 뭐냐? 확인해 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람들은 그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쫓아 나갔습니까? 너희가 이 땅의 통치자를 만나기 위해 나간 것이냐? 세례 요한을 너희의 왕으로 삼기 위해 나갔느냐? 주님 그거 물으시는 겁니다. 대답은 뭐겠어요? 맞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당연히 아니지요. 예.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왕으로 온 사람도 아니고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보고 나갔는지는 모르지만 그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옷잘 입은 사람, 권세 좋은 사람, 자기들의 왕이 될 만한 사람을 찾기 위해 그 세례 요한을 쫓아 나갔다면 그들은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죠. 그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요한은 그들이 찾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자, 계속해서 예수님 말씀을 살펴보시죠. 그러면 그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너희가 무엇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그들이 찾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말씀을 계속 보시죠. 선지자를 찾아왔느냐? 맞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사람이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이 말씀은 어디 나오는 말씀일까요? 구약성경 말라기서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인용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 사람보다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자, 그렇다면 너희가 무엇을 찾고 있느냐? 이 왕궁에 걸맞는 사람도 아니고 옷잘 입은 사람도 찾아온 게 아니라면 너희는 굳이 왜 이곳을 찾아왔느냐? 너희가 예언자를 만나기 위해 왔느냐? 맞다, 맞다. 그러나 이제까지 너희가 보아왔던 그런 선지자보다도 이 사람이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다. 왜요? 왜 요한이 훨씬 더 훌륭합니까? 요한은 주님의 선발대로 주님 앞에서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주님이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말했지만 요한은 주님의 앞에 미리 와서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바로 그 당사자라는 거죠. 자, 이 말씀이 말라기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셨다고 말씀드렸죠? 말라기 3장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한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러니까 지금 뒤에 나오는 말씀은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다.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그러니까 말라기에 나오는 여기 말씀하시는 나는 누구예요? 만군의 여호와. 예.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그가 길을 준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7장 27절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어떻게 인용하셨는지 잘 보세요. 요거 잘 보셔야 돼요. 27절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말라기 3장하고 누가복음 7장하고 똑같아요? 틀려요? 조금 다르죠? 어떻게 틀려요? 내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내 앞에 보내노니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라고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 앞에서 2인칭으로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너는 누구예요? 여기서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너는 결국은 만군의 여호와가 나라고 지칭하셨던 바로 그 다시 오실 그분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그분 앞에 보내심을 받은 주의 사자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게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말라기에서 나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누가복음에서 너라고 2인칭으로, 1인칭이 2인칭으로 바뀐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건 결국 오실 그분, 만군의 여호와이신 그분이 바로 이 땅에 보내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오리라, 내 앞에 그를 보내리라 말씀하셨던 그 주님이, 그 주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선지자는 내 앞에, 내 앞에, 너의 앞에 그를 보낼 것이라고 말씀하신 내용으로 바뀐 거죠. 결국은 예수님은 지금 오리라 하셨던 만군의 여호와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자기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분 앞에 오리라 말씀하신 사자, 주의 사자가

모습을 보면서 요한은 지금 헷갈리고 있습니다. 궁금하고 있어요. 자신이 메시아 앞에 와서 그의 길을 준비하는 역할을 가는 것까지는 그 사명을 알고 있는데 지금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헤롯의 불륜을 고발하고 지적하다가 그의 분노를 사서 잡혀갔어요.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지금 마음이 급해요. 아니 결국 나의 사명은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주님이 오신다고 하셨는데 그 주님은 과연 오셨는가? 그런데 그때 마침 예수의 소문이 들리는 겁니다. 갈릴리에 한 젊은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병든 자들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일까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마음이 급해요. 그런데 그분이 그분인가 싶은데 그분이 얼른 빨리 자기들이 기다리던 일을 안 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기다리던 일은 뭐예요? 이방인들을 내쫓고 로마의 권력을 물리치고 이제 약속하셨던 다윗의 그 왕권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의 영광을 다시 세우시는 거죠. 그러려면 빨리빨리 일이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이분이 사람들을 모아야 되고 사람들이 힘을 키워야 되고 그리고 뭔가 대단한 일을 위해서 함께 힘을 합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요한은 불안합니다.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그 예수께 보내신 거죠. 그리고는 묻습니다. 오실 그 이가 당신 맞습니까? 이 말에는 그의 진리를 향한 열정도 담겨 있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의 의심과 두려움과 불안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죠. 이 장면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18절이 바로 그 내용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감옥 안에서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 이가 당신이 오니까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요한의 마음을 여러분 아시겠죠? 당신이 아니면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이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릴까요? 자, 여러분 이 모든 일은 뭡니까? 예수께서 백부장의 종을 고치신 일,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일, 그런 여러 가지 일들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요한이 얼마나 고민이 됐었겠어요? 그분이 정말로 메시아라면 도대체 왜 메시아의 나라를 세우지 않으시는가? 도대체 왜 자기들이 그 기다리던 그 일이 이렇게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가? 여러분은 그런 고민을 안 해보셨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구원자라면,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속한 자로 구원을 받았다면 왜 주님이 빨리 나를 고쳐주시지 않을까? 왜 주님이 나의 고민을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왜 주님이 이 세상에 저 악한 자들을 빨리 싹 쓸어버리지 않으실까? 왜 내가 바라던 그 나라가, 그런 세상이, 그런 일들이 이 세상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해서 직접 대답하지 않으시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에 관한 말씀을 생각해 보라고 간접화법으로 대답하셨습니다. 21절부터 말씀이죠.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요한의 제자들에게 대답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요한은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언의 말씀을 알고 있을 테니까요. 선지자가 예언했던 바로 그 일들이 지금 나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내가 그 일을 실현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예수님은 그분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분이 이루실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증언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단순히 헤롯의 불의와 맞서 싸우는 나라 정도가 아닙니다. 요한은 헤롯의 불류를 지적하고 바로잡으려고 하다가 헤롯과 그 헤로디아에 의해서 붙잡혀다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요한은 그렇게까지 목숨 걸고 싸우는데 예수님 당신은 뭐 하는 겁니까? 라고 묻고 있는 그에게 나의 나라는 그렇게 당장 헤롯을 물리치고 이루는 그런 정도의 나라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참된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주의 은혜의 해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온전하게 이루어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것을 분명하게 천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실 때 갈릴리의 회당에서 어떤 말씀을 읽으셨는지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 누가복음 4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회당 관리하는 사람들이 예수께 맡겨드린 겁니다. 예수께서 그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 주님은 그분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궁극적인 본질에 대해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 땅에 찾아오신 그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 자신을 통해서 그의 성령을 통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에게 다시 진리를 보게 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고 모든 죄인과 모든 연약한 자와 모든 소망 없는 자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용서와 화해를 선포하는, 당장 내 눈앞에 내가 원하는 편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참된 용서와 참된 해방과 참된 하나됨의 놀라운 희년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지금 여기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에게 그것을 가서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든 그분의 사역이 그것을 향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식으로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그분이 걸어가고 계신 것은 어디를 향해서입니까? 그분의 손에 들려진 칼을 가지고 그분의 눈앞에 있는 적들을 물리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시는 그분의 그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나와 우리 편만이 아니라 우리가 품어야 할 모든 열방의 사람들과 함께 그 모든 죄인과 그 모든 연약한 자들과 그 모든 자격 없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품으시고 온전한 용서와 화해를 이루시는 그분의 나라를 향하여 그분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온전히 걸어가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요한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요한의 마음에는 답답하기만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일, 주님께서 선포하신 말씀, 주님께서 이 땅에 이루시는 그 방법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칠하고 내어주시는 그 십자가가, 문제는 그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길, 그분이 우리를 불러 세우신 그 자리가 영 내 생각과 같지 않고 내 마음에 듣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3절을 보니까 주님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을 거꾸로 뒤집어 생각해 보면 예수로 말미암아 실족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상처받고 예수님 때문에 실망하고 예수님과 생각이 같지 않아서 짜증나고 화나고 분노하고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는 자들이 그때 그 시대에는 너무나 많았는데 사실은 그 안에 세례 요한까지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모든 선지자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바라던 주의 날이 임하였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학수고대하던 그들이 정말 애타게 간절히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다고 여겨졌습니다. 이제는 다윗의 그 왕권이 회복되고 수백 년 애굽에 의해 아수르에 의해 바벨론에 의해 바사와 헬라와 로마에 의해 압박당하고 지배당하던 그들이 이제는 그 지긋지긋한 이방인들의 통치를 벗어던지고 이겨내고 오히려 그들 위에 올라서서 큰소리 칠 때가 왔다고 그들은 느꼈던 겁니다. 바랬던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종으로 오신 그 메시아가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어떻습니까? 이제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민족에게 그 죄사함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시고 그 모든 은혜가 선포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의 입에서 전파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그 메시지가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내 이익과 내 입장과 내 권리 외에 부합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서 있는 진영에 손해가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저놈들을 물리치고 싶은 게 나의 소원인데 저놈들을 용서하고 저놈들과 함께 하자고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시니까 이제는 기쁜 게 아니라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을 때 왜 그렇게 지구 반대편으로 도망가려고 했을까요? 물고기 뱃속으로 처박아서 거기다 갖다 놓으시니까 어쩔 수 없이 하라는 대로 하긴 했는데 그들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죄를 뒤집어쓰고 생명의 구원을 얻으니까 선지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는커녕 화가 나고 짜증이 났습니다. 하나님! 그러실 줄 알았어요. 왜 저 나쁜 놈들을 저렇게 하십니까? 왜 그런 일에 나를 세우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내 생각과 다르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그 주님이 하시는 그 일, 그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28절에서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요한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의심하고 두려워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이제까지 있던 어떤 사람보다도 큰 사람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예수님이 시작하신 그 새로운 나라에 속한 가장 작은 자일지라도 그때까지 태어난 어떤 사람보다도 더 크다는 겁니다. 그들이 바라보던 것들, 그들이 기대했던 것들, 그들이 틀리지 않고 그것이 맞지만 그러나 이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는 그 나라, 그 나라에 속한 자들이 보게 되는 것은 이제까지 있던 자들이 그림자처럼 더듬고 그리고 상상하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라는, 차원이 다른 것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

0: 여러분이 기대하던 예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이 어떤 것을 마음속으로 그리고 생각하고 있었을지라도 예수께서 실제로 이루시는 그날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상상하는 대단한 그 나라보다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내는 깜짝 놀랄만한 나라인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온전히 그분이 다스리시는 참된 의와 사랑과 평화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시고 그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고 저와 여러분이 그 나라에 속한 자로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저와 여러분을 불러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자로 그리고 그 은혜를 선포하고 나누는 자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예수님을 쫓아다니지 마시고 예수께서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 복음에 여러분의 마음을 여십시오. 그 복음에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그 은혜 되게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은혜의 삶을 온전히 살지 못하면 우리는 어쩌면 그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자로 여전히 종교 생활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은혜의 복음에 귀를 기울이며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고 내가 그 예수의 나라에 속한 자로 그 예수의 길을 따라 예수의 방식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늘 푸른 초장 지금까지 부산시 남구 문현동에 위치한 부산 성동교회 장덕상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전화 051-645-5501번 부산 성동교회로 전화하시거나 051-759-6000번 부산 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

0: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교회를 조금 오래 다니신 분들은 본인에게 특별한 찬양이 있죠. 내가 어떤 상황에서 특별한 은혜가 있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저에게 특별한 찬양인데요, 제가 잊고 있었던 찬양을 최근에 접했거든요. 옛날에 그때가 생각나더라고요. 이 찬양을 들으면서 죽어가는 영혼들, 하나님 모르고 있는 분들을 많이 생각하곤 했었습니다. 그 영혼들을 위해서 나를 보내소서, 나를 사용해 주소서 라고 기도했던 모습도 기억이 났어요. 어떨 때는 방에서 그 옛날 카세트 테이프로 이 찬양을 틀어놓고 그 옆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던 생각도 납니다. 최근 이 찬양을 들으면서 지금의 내 모습을 바라보는데 예전에 그 순수하고 간절했을 때 모습이 많이 없더라고요. 회개가 되고 다시 그 선교의 열정을 갖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을 다시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죽어가는 영혼,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에 대해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곳에 나의 관심도 그곳에 있고 그에 대한 간절함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간절한 마음으로 이 찬양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구하라 모든 열방들을.
1: 지금도 전 세계 55억의 인구 중 12억의 중국인과 10억의 모슬렘을 포함한 절반 이상의 영혼들이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을 듣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복음이 없어서 영혼의 목마름과 어둠에 눌리고 상한 그 영혼들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네, 두란노 경배와 찬양, 구하라 모든 열방들을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세깨랍니다.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야, 오래간만에 또 이 찬양 들었는데요. 그때처럼 마음이 막 좀 뜨거워지네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소서.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단 한 번도 듣지 못해가지고 들었어도 죽어가고 있다. 하용인 선교사님의 그 애절한 목소리도 들리고요. 참 이 두란노 경배와 찬양, 예전에 참 우리가 같이 참 많이 불렀었는데 참 많이 시간이 지났네요. 지금 들어도 저는 너무 좋네요. 구하라, 건져라 이 모든 열방들을. 이어서 이 찬양도 한번 같이 나누고 싶어요. 한 지역에만 조금만 이렇게 국한된 게 아니라 정말 많은 전 세계 정말 많은 사람들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쓰는데 바로 열방이라고 쓰죠.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0: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찬송가 온 세상 위하여 크룩수 힘찬 목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앞서 네, 박세령 예, 앨범에서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입니다. 제목 자체가 은혜가 돼요. 두 곡 찬양, 열방을 향한 찬양, 복음을 위한 찬양 전해드렸습니다. 극동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열방을 향해서 이렇게 복음 전하고 하나님께 오게 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지만요. 내 가족,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 가까운 사람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거 어떻게 보면 이게 더 힘들더라고요. 급한데 더 힘들어. 예. 자, 이 시간에 우리 새끼아라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 영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화 한번 해볼게요.
1: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세요. 저 위훈아님 되시죠?
1: 아, 네. 안녕하세요.
0: 예, 저 극동방송 새끼아라 김인수 PD입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예, 예. 지금 통화 괜찮으세요?
1: 네, 괜찮습니다.
0: 잘 지내고 계세요?
1: 아, 그럼요.
0: 아, 아주 그래요.
1: 잘 지내고.
0: 아주 잘 지내고. 네. 그래요.
1: 네.
0: 다행이네요. 지난 6월에 우리 통화했잖아요.
1: 네, 네.
0: 그때 10개월 방학 맞죠?
1: 네, 맞습니다.
0: 어떻게 방학 끝내셨나요?
1: 아, 그럼요. 아, 끝내고
0: 예.
1: 그 추천해 주신 공교에 등록해서
0: 예.
1: 새가족 교육도 끝났고.
0: 와. 이야, 새가족 교육도.
1: 네.
0: 오, 저희가 또 소개해 준 교회 또 네. 등록까지 하셨고.
1: 네.
0: 이야, 너무 감사하네요. 예.
1: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예, 뭐,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0: 예, 예.
1: 그냥 하나님 말씀만.
0: 예.
1: 이렇게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기로 했습니다.
0: 1대1로 하나님 만나세요. 네. 제가 네. 아마 그런 얘기 드렸던 것 같은데.
1: 네, 맞습니다.
0: 예, 그래요. 참. 그때 그 이전에 이제 교회에서 좀 어려움이 있으셨잖아요. 그쵸? 제 기억하기로는요.
1: 네, 맞습니다.
0: 아유, 지금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잘 예배 드리고 계시는 거죠?
1: 네, 맞습니다.
0: 그때 아내는 교회를 다니고 계셨고.
1: 네, 아내하고 딸은 그 기성교회 그대로 그냥 다니고 있어요.
0: 예, 예.
1: 이참한 이제 교회로 옮겨서.
0: 네, 네.
1: 새가족 등록하고.
0: 예.
1: 교육도 끝나고.
0: 예.
1: 수료식도 끝났습니다.
0: 수료식도 끝났고.
1: 네.
0: 아내도 많이 옆에서 기뻐하실 것 같네요.
1: 아, 많이 좋아하죠.
0: 그래요. 그때 네. 선물도 잘 받으셨죠?
1: 네, 받았습니다.
0: 주얼리 선물을 아내에게 잘 전달됐습니까?
1: 네.
0: 아, 다행이네요. 참, 그러니까 이렇게 10개월 방학이면은 그래도 빠르게 방학을 끝내신 거예요. 정말 잘하신 거예요.
1: 아, 그 전에 항상 안 빨리 가야 되는데
0: 예.
1: 뭐 그냥 제 나름대로 그냥
0: 예.
1: 건강한 교회 찾는답시고
0: 예.
1: 좀 그러고 있었는데
0: 네.
1: 그게 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0: 예, 그러니까 이제 방송 들었다 보면 뭐 10개월이 뭐 귀여운 방학이죠. 막 몇십 년 방학들이 네. 많은데
1: 예, 맞습니다.
0: 그래도 빨리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돼서 참 너무 감사합니다.
1: 아, 네.
0: 그 뒤로도 계속 방송 듣고 계시나요?
1: 네.
0: 지금
1: 뭐 지금은 많이는 못 듣고
0: 네.
1: 틈 나는 대로 차 타고 오메 가면 할 때 예. 항상 그 정도 채널이
0: 네.
1: 되어 있습니다.
0: 그래요. 또 주위 분들에게
1: 네.
0: 잘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 위윤아님 같은 분들이 또 많이 생겨나면 좋잖아요.
1: 그럼요.
0: 그렇죠. 예.
1: 네.
0: 그때 우리 결단의 기도를 했다면 이 시간에 네. 저와 함께 네. 이제 감사의 기도를 한번 드렸으면 좋겠거든요.
1: 네.
0: 예, 저 따라서 우리 한번 네. 기도 한번 할까요?
1: 네. 네.
0: 예. 사랑의 하나님.
1: 사랑의 하나님.
0: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1: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0: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1: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0: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1: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0: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어려움을 이겨내며 다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1: 감사합니다. 예.
0: 감사합니다.
1: 예. 참, 사실은 정말 어려운 경험을, 예. 교회에서 금전적인 상처가 있었다고 하셨죠?
0: 네네.
1: 예. 참, 이런 일들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게 생각보다 있더라고요, 보면. 제가 네, 이 새끼라를 진행하다 보면.
0: 지난번 교회에서 금전적인 문제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1: 네네.
0: 근데 그걸 어떻게 수습을 하느냐.
1: 네네.
0: 그 문제에 있어서
1: 네.
0: 예, 동료 집사님들하고 저하고 생각이 많이 달랐고
1: 네네.
0: 또 그 수습하는 과정에서
1: 네.
0: 제가 모르게
1: 예.
0: 내가 갑자기 이렇게 뒤집어지는
1: 아. 그래요.
0: 예, 이해 안 되는 쪽으로
1: 예.
0: 뒤집어지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1: 예.
0: 너무 힘들었어요.
1: 그렇군요. 아이고 네. 정말 마음 고생 정말 많으셨을 것 같은데 이제 툴툴 털어버리고
0: 네.
1: 쉽지는 않지만 우리 인간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1대1의 그 만남 계속해서 잘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1: 앞으로 우리 공릉교회 건강한 교회 예배 잘 들으시면서 거기서 또 좋은 교제 있으시길 바라겠고 마지막으로 우리 위훈아님 좋아하시는 네. 인생 찬양 가장 좋아하는 찬양 어떤 찬양이 있을까요?
0: 저는 사명
1: 사명
0: 네.
1: 이 찬양 그, 좋아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0: 그 찬양으로 제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1: 그래요? 어떻게 만났는데요?
0: 네. 제가 아내도 저도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됐을 때, 제가 아내를 교회로 데려다 주고 데려오고 하다가,
1: 네.
0: 그냥 어느 날 수요 예배를 갔는데,
1: 네.
0: 같이 앉아서 찬양도 잘 모르고 한데, 이 사명 부르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가면서,
1: 네네.
0: 아, 하나님 믿어야겠다.
1: 예, 예.
0: 하고, 그때부터 이제 믿기 시작했고
1: 네네.
0: 영접하게 됐고
1: 예.
0: 그래서 이 다른 찬양은 뭐 멜로디를 듣고 해야 이제 기억이 나는데
1: 네네.
0: 이 찬양만큼은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1: 네네.
0: 좋아하는 곡입니다.
1: 그렇군요. 우리 예수님의 사명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사명이셨는데 정말 그 예수님의 사명 보면서 우리의 사명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예, 마음이 듭니다. 오늘 이 사명 신청해 주셨는데 이 찬양 보내면서 마무리하겠고요. 이제 계약을 하셨으니까 저희가 또 축하해 꽃바구니도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0: 알겠습니다.
1: 다시 한번 축하드려요.
0: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네.
0: 네.

0: 동방현주의 사명 함께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자, 10개월의 방학 더 길어지기 전에 잘 계약을 하신 것 같고요. 또 저희 극동방송에서 소개시켜드린 교회를 나가셔서 또 등록까지 하셨네요. 참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자, 이 시간에 제가 전화 연결을 한번 해볼 분은 아주 독특한 케이스로 지난번에 저랑 한번 전화 연결이 된 분인데 이분은 교회 안 다니시는 무교입니다. 완전 무교인데 지인 중에 천주교 성당 다니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 새끼라를 그렇게 즐겨 들으신대요. 그래서 그분이 새끼라 새끼라 하면서 이분에게 이 방송 얘기를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끼라가 뭐야 라고 하면서 이 무교생이 이 방송을 듣다가 저하고 문자를 주고받고 전화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영접 기도도 했죠. 자, 이분 교회를 나갔다고 그러셔서요. 지난번에 문자로 교회를 나갔다고 지금 전화 연결 한번 해볼게요.
1: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세요. 저 극동방송의 그 새끼라라는 프로그램의 김인수 PD예요.
1: 네, 네.
0: 그때 저하고 전화 연결됐던
1: 맞아요.
0: 맞죠?
1: 네.
0: 지금 통화 괜찮으세요?

0: 제가 이거를 전화를 드린다 하면서 아껴놨다가 제가 네. 여유 생길 때 전화하려고 했어요.
1: 네.
0: 그때 저하고 통화하고 나서 등록은 안 했지만은 그냥 교회 다녀왔다고 네, 문자 그냥, 주셨잖아요.
1: 맞아요. 그때, 그냥 혼자 그냥 들어갔다가 나왔어요.
0: 어떻게 집 근처 그냥 아무 교회나 가서 갔다 온 거예요?
1: 네. 네.
0: 그래서 그때 한 번 딱 갔다 왔어요? 아니면 그 뒤로도 몇 번 가세요?
1: 제가 쉬는 날이 이제 불규칙해가지고
0: 네네.
1: 그때 한번 그냥 사람들이 그 예배 보는 시간에 우르르 들어갔잖아요.
0: 네네.
1: 그래서 이렇게 따라 들어갔다가
0: 예.
1: 한 30-40분 같이 있다가 나왔다가
0: 예.
1: 그리고 나서 얼마 전에 얼마 전에
0: 네.
1: 금요일 날
0: 예.
1: 금요일에 이렇게 또 사람들이 막 가길래
0: 예.
1: 아마 저녁에로 또 뭐 하나
0: 금요일에 또 따라 들어가 봤어요 교회.
1: 네 혼자.
0: 혼자.
1: 네.
0: 그 두 번 가봤군. 일요일 날 한번 따라 들어가 보고 네. 금요일 날 밤에 한번 따라 들어가 보고.
1: 네.
0: 정말 그 신기한 게 우리 1769번님은 그때 네. 이제 무교라고 했잖아요 무교.
1: 네네.
0: 근데 이제 천주교 다니시는 분이.
1: 네,
0: 이 새끼라
1: 있어요.
0: 방송을 듣고 있다가 한번 들어봐라.
1: 네, 맞아요.
0: 그렇죠? 그래가지고 네. 이제 듣게 됐는데 그 천주교 네. 다니시는 분은 계속 성당 다니시면서 이 극동방송
1: 네,
0: 들으시는 거예요.
1: 지금도.
0: 네.
1: 그래서 지금도 그래서 항상 그 차를 타며.
0: 참 특이해요. 신기합니다.
1: 네.
0: 네 신기합니다. 제가 네. 그분한테 제가 선물을 드렸나 모르겠네. 그분한테.
1: 주셨다고 받았다고.
0: 아, 그분한테 선물 드렸군요.
1: 네.
0: 1769번님도 선물 받으셨던가요 그때?
1: 네.
0: 그래요. 뭐 받으셨죠?
1: 저는 유산균.
0: 유산균 그, 받으셨구나.
1: 네, 그리고 그분은 김치가 왔다고
0: 김치,
1: 그러시더라고요.
0: 그렇구나.
1: 네.
0: 아무튼 잘 갔네요. 잘 갔고 두 번 교회 갔는데 이렇게 한번 네. 따라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1: 네.
0: 어땠어요 느낌이?
1: 그냥 구경하고
0: 그 구경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 구경해 보니까 어땠어요 마음이? 어떤 느낌이었어요?
1: 잘 모르겠어요.
0: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1: 네.
0: 혹시 갔던 교회 이름 기억나요?
1: 신일교회.
0: 예?
1: 신일교회.
0: 신일교회 네. 계시는 곳이 어디시죠?
1: 그 근처예요. 안양 5동.
0: 안양.
1: 네.
0: 안양에 계시는군요. 안양 신일교회를 네. 갔다 오셨구나. 그 네. 금요일도 신일교회 갔다 오셨고.
1: 네.
0: 우르르 들어간다고 하는 거 보니까 교회가 작은 교회는 아닌가 봐요.
1: 커요.
0: 커요.
1: 네.
0: 그렇구나. 와, 아무튼 그래도 참 신기하게 교회를 네. 거의 뭐 한 번도 안 나가봤던 분이잖아요.
1: 한 제가 6살, 7살 때는 동네에서 많이들 갔잖아요.
0: 예예. 예.
1: 고를 때는 뭐 고를 가봤죠.
0: 그렇죠. 뭐 그러니까 거의 뭐 이제 진짜 무교 안 가봤던 분인데.
1: 그렇죠.
0: 최근에 간 게 그 금요일 저녁이잖아요.
1: 네.
0: 근데 그 문자를 저한테 보내셨을 때는 등록은 안 했지만 그냥 다녀왔어요. 이게 무슨
1: 네,
0: 감정인지는
1: 맞아.
0: 모르겠지만 그냥 편안했어요. 이렇게 문자를 보냈었잖아요.
1: 네.
0: 제가 이거 문자 안 버리고 가만히 잘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가 이렇게 한번 전화했어요.
1: 네, 감사합니다.
0: 그 편안함이라는 게 그걸 네. 느꼈다는 거가 참 또 저는 좋더라고요. 저는 좋아요. 그래서
1: 감사합니다.
0: 앞으로도 그 편안함을 좀 더 느껴봤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네. 저하고 전화 연결되고 나서 이 방송도 또 몇 번 들어봤어요?
1: 네.
0: 그래요? 그 뒤로도?
1: 저도 네. 저도 차에 하면은 그 이제 저 혼자 있을 때는 그냥 생각 없이 켜놓는 거죠. 딱 이렇게 맞춰놓고.
0: 그래서 제가 이제 1769번님처럼 이렇게 네. 다른 분들 막 전화 연결하고 이런 거 네. 들으셨죠?
1: 네.
0: 막 이렇게 같이 기도도 하고.
1: 네.
0: 네, 그렇죠. 막 이렇게 교회 가자 그러고.
1: 네.
0: 자, 우리 그래서 1769번님 그 금요일 날 갔던 때가 언제라고요? 최근에 언제?
1: 7월달이네요.
0: 7월달. 네. 얼마 안 됐네요.
1: 네, 네.
0: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1769번님이 네. 옆에 아는 사람 있으면 어떻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좀 불편할 것 같아요?
1: 좀 불편해요.
0: 불편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그래요. 또 사람마다 다르니까.
1: 네.
0: 그래서 또 혼자 30분 있다가 또 이렇게 딱 나오셨다길래.
1: 네.
0: 불편해서 나온 건 아니잖아요.
1: 그런 건 아니고 이곳에서.
0: 예. 그래서 한번 다시.

0: 또 이렇게 한 번씩 가보셔서 시간을 조금씩 조금씩 늘리시면 어떨까? 예, 30분 있다가 35분 있다가 이런 식으로
1: 네.
0: 말씀도 더 말씀 목사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었어요?
1: 아니요.
0: 아, 중간에 빠져나오셨구나.
1: 네.
0: 목사님 말씀도 다음번에는 한번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잘 이해는 안 가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1: 네,
0: 지난번에
1: 알겠습니다.
0: 제가 이제 방송에서 전화 연결됐을 때 아마 이제
1: 네.
0: 제가 그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마 간략하게 아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1: 네.
0: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고 우리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따지면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분이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님 믿었을 때 나중에 우리는 죽어서 천국에 갈수 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었을 때이 땅에서도 천국과 같은 삶을 살수 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교회 가셔서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음번에 아시게 되면 너무나 좋겠어요.
1: 네, 감사합니다.
0: 그래서 다음에 한번 꼭좀또 도전 한번 해보시고요.
1: 네.
0: 지금 어떻게 일하시다가 전화 받으셨어요?
1: 네, 일하다가 잠깐 이제 동료랑
0: 예.
1: 그 앞에 잠깐 나왔어요.
0: 잠깐 나왔어요. 아유, 그럼.
1: 네.
0: 잠깐 그러면 지난번에 영접 기도를 했을 거예요, 저랑.
1: 지금 앞에 그 동료분이 있어가지고 쳐다보고 계셔가지고.
0: 예, 아, 기도는 좀 힘들 것 같아요?
1: 네, 바로 앞에.
0: 알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알겠습니다. 예, 그래요. 1769번님, 그 방송 들으면서 또 교회 갔다 오면 나또 교회 갔다 왔다. 이제 뭐 이런
1: 네,
0: 좀 문자도 한번
1: 알겠습니다.
0: 보내주시고 다음에 제가
1: 네.
0: 꼭 사연 기다리고 있을게요.
1: 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자, 우리 1769번님. 정말 무교신데, 천주교 신자가 새끼라를 애청하시는 분의 소개로 듣게 되셨고, 저랑 통화를 했다가, 이렇게 우르르 따라서 주일날 한번 가봤다고 하는데, 또 금요일날도 가봤다고 하고요. 와, 1769번님.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꼭 예배 다시 꼭 드리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나의 구주 예수님 꼭 믿으시는 우리 1769번님 되셨으면 좋겠고 우리 방송 소개해 주신 우리 천주교 우리 지인이라는 분 너무 감사합니다. 계속 애청해 주시고 나의 구주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잘 믿는 우리 지인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셋. 하나, 둘. 하나, 둘, 셋. 깨라깨라, 새깨라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생명을 생각하며 먹거리를 만드는 기업 라라스팜에서 두부밀 단백질 쉐이크, 작은 일에 충성하는 기업 다람골 웰빙 도토리묵에서 도토리묵과 도토리 냉면, 한국 비엘약품에서 장 면역에 도움을 주는 락토디오스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김 예맛에서 고급 김과 부각 세트, 역사의 구장 강화도에서 만든 강화섬 김치 정승댁 순무 열무김치 세트, 노르웨이 청정수의 연어로 건강을 생각하는 기업 연어로만에서 연어패 세트, 하나님이 세우신 기업 콜드블러 전문 더치커피스토리에서 커피, 견과 전문 회사 견과안에서 메이플 하루 견과, 믿음의 기업 선규의 도구 주식회사 오지의 153 시푸드에서 맛있게 매운맛 미스터 쭈꾸미, 갓블레스유 프랑스 14K 패션 주얼리 루브르 파리에서 문자 쿠폰, 주식회사 한국 미라클 피플사에서 캡슐 하나로 빨래 향기 섬유를 보호하는 핑크 플라워 캡슐 세제,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는 기업 AN 화장품에서 화장품과 미용 비누 그리고 레모나를 드리고 있습니다. 선물 협찬으로 영혼을 깨우는 사역에 동참해 주시는 우리 믿음의 기업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깨라깨라 새깨라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선물들, 우리 방학생, 무교생들을 위한 선물입니다. 물론 교회 잘 다니시는 분들도 선물이 가고 있어요. 도전 찬양도 하고 퀴즈도 할 때 여러분 드리고 있으니까, 예, 삐지시면 안 됩니다. 예.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새끼라 청취해 주시면 너무나 좋겠어요. 신기한 게 아까 그 전화 연결됐던 것처럼 천주교 신자가 새끼라를 무교생에게 추천해가지고 듣고 저랑 연결돼서 교회를 지금 벌써 두 번을 나가봤다는 거. 참, 이 라디오는

어디서 누가 들을지를 모르겠어요. 참 불특정 다수가 듣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선택하고 그 놀라운 계획 가운데 정말 기가 막힌 어떤 그런 연결들이 있습니다. 아까 전화 통화됐던 우리 1769번님 꼭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고 진정한 크리스찬이 꼭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해 봅니다. 자 오늘 새끼라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내일 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조연출 김인수 물러갑니다. 여러분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샬롬의 소리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1: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이스라엘이 주님과 동행하며 세상에 알지 못하는 신비로운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의 같은 사귐 속에서 믿음의 비밀을 갖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과 사귐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과 소통하면서 사귐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믿음의 신앙을 갖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이 흰 돌, 바로 이 백석, 이것을 감리교 목사님께서 이것을 지어줬어요. 이걸 지어주면서, 야, 날마다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흰 돌을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세상 말로 장목사 팔자가 쓰여 이러더라고요. 난 그때는 그런가 보다 했더니 진짜 세월이 흐를수록 이 고통과 고난에 이 어려운 가운데서 견딜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의 이 신비, 그 속에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영과 영끼리 말씀과 말씀이 소통이 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열매를 보고 너를 알 수 있다고 그랬는데 지식으로다가 성경 66권 다 이우고 다 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요. 토마스 아퀴나스 루터 칼빈에 대해서 잘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메시아라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면 행위가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기 이기주의 나만이라고 하는 이 티두리 속에서 갇혀있는 사람이 이것을 해방감을 갖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위해서 산다 그러면 남을 위해서 살고 봉쇄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래라고 했어요. 서구, 유럽과 미국. 그 얼마나 기독교가 부흥됐어. 그러나 학문이, 학자들이 할수록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걸 또 받아먹고 와가지고 생명 없는 나무를 갖다 심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에게 없는데 학문 지식으로만 가르치려고 하니까 그것이 한국 기독교가 번창해야 되고 교회가 부흥돼야 되는데 다 꺼져버리고 말았잖아. 누가 꺼뜨려? 신학자들이. 왜 그러냐면 내가 학교를 운영한다고 체풀에 잘 안 들어갔었어요. 그래도 얼마 있다가 내가 체풀에 설교 들어가니까 영혼이 싹 메말랐어. 누가? 신학생들이. 아, 이건 안 되는구나 해서 입학할 때 전에 2주 동안 기도운동, 성령운동 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MDB들 기도하는 거. 거기서 불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직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이 흰 돌이 바로 백석이라고 하는 건 예수를 나와 몸에 지니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학교에 백석이라는 귀한 이름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본문 말씀대로 세상을 이기는 걸 말해요. 이 영과 육이 있는데 이 육을 이길 수 있는 거. 내 육적인 명예, 물질, 이성에 대해서 거기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될 수 있는 내 영혼이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질 때에 육도 더불어 복을 받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 흰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으니 그 이름은 받는 사람만이 알 수 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신비로운 흰 돌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1: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 하셨습니다.

0: 다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서머 스페셜 8월 20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믿음으로 고! 고혜수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여러분, 마음만으로는 정말 잘하고 싶은데 몸이 도저히 따라주지 않을 때가 있죠. 기도해야지 하면서도 피곤해서 잠들고, 말씀 읽어야지 하면서도 하루가 너무 바빠서 그냥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럴 때 내가 왜 이렇게 약하고 의지가 약할까 실망할 때도 있고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밤에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너무 피곤해서 잠이 들어버립니다.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책망만 하신 게 아니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모습을 참 잘 아시는 말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샵 0933 우물정 0933번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믿음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말씀 카드 바로 보내드립니다. 찬양 올려드리며 출발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믿음으로 그리고 주님과 함께 고!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부산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믿음으로 고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첫 찬양으로 함께 올려드린 찬양은 예수전도단의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방송에 함께하고 계신 분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며 방송 듣고 계신지 나눠주세요. 샵 0933, 우물정 0933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함께하실 수 있고요. 극동방송 앱에서 부산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채팅 남기실 수 있습니다. 또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부터 시작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귀한 말씀이 담긴 오늘의 말씀 카드 받아보실 분들은요, 믿음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바로 보내드립니다. 0742님, 고피디님 믿음으로 고 외쳐주시면서 인사 보내주셨고요. 9507님, 고피디님 반갑습니다. 8527님 출첵합니다. 4549님 출첵합니다. 믿음으로 고 들을 때마다 달팽이도 자고 우리 집 고양이도 자고 있는데요. 한가로운 오후에 찬송가 말씀 너무 잘 듣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와, 왠지 동화 속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달팽이와 고양이 그리고 라디오를 들으면서 오후를 한가롭게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8527님, 가을이 찾아온 듯 했는데요. 아직도 이 더위 기세가 만만치 않네요. 에어컨을 껐다가 다시 켰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부산에는 또 비가 조금씩 오면서 습한 기운이 아직도 있는데요. 에어컨, 저도 제습 기능은 아직도 켜고 있습니다. 095093님이네요. 믿음 보내주셨고요. 0720님, 믿음으로 고 고피디님 안녕하세요. 저는 음식을 잘못 먹어서 힘든 시간을 좀 보냈어요. 고피디님 늘 지치지 않도록 여름을 잘 이겨내세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여름에 식중독 그리고 또 음식 상한 거 드시지 않게 꼭 조심하셔야 되는데 아프셨다고 하니까 마음이 참 안 좋습니다. 여러분들 방송 듣고 계신 분들도 여름에 꼭 식중독 조심하시고요. 건강한 여름을 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또 추가로 선물 문의도 주셨어요. 경품 추첨 됐는데 아직 오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서머 스페셜 기간 중이라서 선물 당첨되신 분들을 한 번에 취합해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큰손녀가 방학해서 할머니 집 놀러 왔어요. 그래서 순두부집 같이 가서 믿음으로 고 들었는데 고피디님 목소리가 너무 좋다고 하네요. 감사합니다. 와, 지금 맞습니다. 방학 기간이어서 또 할머니 댁 놀러가는 우리 청소년들 또 중고등부 학생들 많을 것 같은데요. 저도 또 할머니 댁이 가고 싶어지는 순간입니다. 0742님 보내주셨고요. 9671님 믿음으로 고 고피디님 반갑습니다. 약간 덥지만 청명한 날씨가 좋네요. 한가로운 오후입니다. 믿음으로 고 하나님께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있어요. 오늘도 평강으로 덮어주심 감사합니다. 보내주셨네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우리 믿음으로 고 가족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서머 스페셜 요일마다 다양한 은혜의 코너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목요일 오늘 코너는요. 말씀이 노래가 되다. 성경 말씀이 아름다운 멜로디를 만나서 찬양이 된 곡들을

함께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익숙하게 불렀던 찬양 속에서 더욱더 큰 은혜를 함께 누리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과 자유로운 이야기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문자 남기실 수 있고요. 극동방송 앱에서 부산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채팅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또 오늘의 말씀 카드는 믿음, 믿음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바로 보내드립니다. 저희는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에이미 그랜트의 Power in the Blood 함께 묵상하고 돌아옵니다.

이 노래가 되다. 한 구절의 말씀이 한 편의 찬양이 돼서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삶에 흘러들어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찬양 속에 담긴 성경 말씀을 함께 찾아보고 그 말씀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익숙하게 불렀던 찬양이 새로운 감동으로 다가오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방송가족 여러분의 참여도 기다립니다. 이 말씀으로 만들어진 찬양이 참 은혜가 됩니다 하는 곡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사연과 또 묵상과 함께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문자 남기실 수 있고요. 극동방송 앱에서 부산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채팅 남기실 수 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함께할 찬양은 오직 주만이라는 찬양입니다. 시편 62편 1절과 2절 함께 묵상하길 원하는데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어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잠잠히 기다리는 믿음. 그때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이 찬양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김도현의 음성으로 함께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62편 1절과 2절 말씀. 아멘. 이 말씀의 고백을 담은 찬양, 오직 주만이, 김도현의 음성으로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말씀이 노래가 되다 두 번째 찬양은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새찬송가 445장입니다. 찬송 제목부터 참 힘이 납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라는 고백처럼 우리 앞에 어떤 길이 놓여 있더라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겠다는 믿음의 찬송입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가장 힘든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주님을 함께 묵상해보길 원합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메리 제인의 찬양입니다.

새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메리제인의 찬양으로 함께했습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이 찬양은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과 묵상해보길 원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루에도 참 많은 목소리를 듣습니다. 사람들의 말도 듣고 세상의 수많은 정보와 소식도 듣습니다. 그 많은 소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건 어쩌면 매일매일 연습해야 하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는지 어떤 메시지를 들려주시는지 귀 기울여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하루 되길 소망하면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히즈가든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믿음으로 고 서머 스페셜 말씀이 노래가 되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예수 우리 왕이여 0742님께서 신청해 주신 찬양인데요. 새 찬송가 38장입니다.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어요.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말씀과 함께 보내주셨는데요.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오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의 치열한 싸움을 보여주지만 그 결론은 분명합니다.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시며 결국 승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때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와 마주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오늘 이 말씀을 한 번 더 묵상해보길 원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상황보다 높으신 왕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말씀처럼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로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제이어스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들었고요. 이어지는 찬양은 구주 예수 의지함이 새 찬송가 542장입니다. 우리가 참 자주 부르는 찬송이지만 가사를 한번 천천히 묵상해보길 원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잠언 3장 5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아멘. 우리는 무슨 일이 생기면 먼저 계산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보이지 않는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신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마음을 다하여 주 여호와를 신뢰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게리 채프만의 영어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잠언 3장 5절 말씀과 함께 구주 예수 의지함이 게리 체프만의 영어 찬양으로 함께 올려드리고 돌아왔습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내 삶의 이유라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 함께 묵상합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분명하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가 생각할 때가 참 많죠. 돈을 벌기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어느 순간 그것만으로는 공허함을 느끼고 마음이 채워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다시 필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내 삶의 중심에는 지금 누가 계시는지. 이 찬양 함께 묵상하며 우리의 삶을 다시 주님께로 돌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주님 안에서 발견되길 바라면서 함께 묵상합니다. 내 삶의 이유라 남궁 송옥의 찬양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길이에요. 생명이에요. 모든 것이 모든 것이에요. 알파와 오메가예요. 만유의 주예요. 만왕의 왕이에요. 진리의 왕이에요.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믿음으로 고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말씀은 우리가 듣는 순간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때론 노래가 돼서 우리의 마음속에 오래 남습니다. 오늘 함께 올려드린 찬양의 가사를 한 번 더 묵상하면서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이 지치고 힘든 순간 여러분을 붙들어주는 위로가 되길 소망합니다. 남은 하루도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라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혜수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행복한 교실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마음을 채우는 쉼표, 건강한 여름방학. 쉼 없이 달려온 한 학기가 지나고 어느덧 초록빛 여름방학이 찾아왔습니다. 성적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의 방이 혹시 지쳐있지는 않나요? 진정한 성장은 치열한 달리기뿐만 아니라 잠시 숨을 고르는 쉼표 속에서도 이루어집니다.
1: 얘들아, 한 학기 동안 정말 수고 많았어. 이번 방학에는 책상 앞을 조금 벗어나서 자연을 만끽하고 가족들과 더 많이 눈을 맞추며 마음을 채워보렴. 건강하게 충전하고 더 밝은 모습으로 만나자.
0: 알찬 휴식으로 더 크게 도약할 시간. 아이들의 건강한 쉼을 부산의 온 공동체가 함께 응원합니다.
2: 행복한 교실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0: 이 캠페인은 부산광역시 교육청과 부산극동방송이 함께합니다.
1: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이달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운 일을 하는 것이답니다. 안호성 목사가 쓴 이 책은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 풀어낸 책입니다. 두 번째 추천 도서는 고난 사전입니다. 허진열 목사가 집필한 이 책은 어린 딸의 간이식과 10년의 투병이라는 깊은 고난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의 섭리와 위로를 담은 책입니다. 여름을 채우기 가장 좋은 시간, 책과 함께 마음의 쉼을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1분 말씀, 희망의 꽃을 피우는 부산 진교회 신충우 목사님입니다.
1: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입니다. 성령의 열매 가득히 거두는 방송가족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0: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 Praise God, 하나님께 영광. 안녕하세요, 이하영입니다. 기도하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 기도하면 일어난다. 얼마 전 한 설교에서 들은 말인데요. 이 말을 가만히 되뇌이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기도에 대한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예전에 이런 제목의 책이 있었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차피 다 알고 계시잖아. 선하신 하나님께서 알아서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실 텐데 내가 꼭 기도해야 될까?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나를 부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50편 15절이에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기도는 하나님께 하나님이 모르는 무언가를 내가 알려드리는 시간이 아니겠죠. 하나님 다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기대하며 그분을 찾고 그분께 손을 내미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내 힘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혹시 요즘 기도해도 달라지는 게 있을까? 하며 내려놓은 기도 제목이 있으신가요?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 기도할 때 일어나는 것. 우리의 삶에 그런 기도의 역사가 새롭게 쓰이기를 기대합니다.

지선의 기도 오늘 첫 곡으로 같이 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말씀 나눴죠. 시편 50편 15절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건 쉽게 말하면 이런 고백인 것 같아요. 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요,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 속에 또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기도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 결과가 만약에 똑같다고 해도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았다면, 오, 잘 됐네 하고 그냥 지나갈 일을 기도하며 기다렸다면,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셨구나. 감사하는 일이 되는 거죠. 그 순간 그 일이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우리의 입에서는 자연스럽게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머물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마음에 있는 걸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오늘은 무엇을 얻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우리 하나님 앞에 머물러 보면 어떨까요? 기도할 때내 눈에 보이지 않던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고 우리는 감사와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겁니다.

젖은 맡은 우리 구주 조찬미의 찬양이었고요. 또 앞서 주님께 기도하는 이 시간 토브워십의 찬양으로 같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기대해 볼게요. 1598번님. 아멘. 기도를 한다면 우리는 또 그에 맞는 기대를 해야겠죠. 기도하고 기도해도 뭐 달라지는 게 있겠어? 하고

때 포기해버리면 안 되고요. 그냥 습관적으로 해서도 안 되고요. 기도를 했다면 정말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면 좋겠어요. 4261번님 이런 표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좋은 일이 생기면 운이 좋았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믿음 생활을 하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기도했던 일들이 이루어질 때마다 혹은 또 좋은 길, 뜻하지 않은 좋은 길을 발견하게 될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가 두 배가 됩니다. 아멘. 맞습니다. 그래, 세상 사람들은 또 운이 좋았네, 다행이네, 이런 식으로 우연히 일어난 일처럼 표현하는 일들도 있지만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대로, 계획대로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라고 또 이렇게 어떤 일에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영화롭게 하는 그런 고백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5832번님 축하드립니다. 몇 달 동안 취업을 위해 기도하던 딸이 드디어 좋은 소식을 전해왔어요. 결과도 감사하지만 또 기도하면서 함께 해왔기에 더 감사한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절로 나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가족들이 얼마나 같이 마음고생하며 기도로 응원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직장에서도 또 더 맡겨진 일 성실히 감당하며 그 안에서 성장을 이루는, 또 하나님께 더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따님 되시기를 축복하며 응원합니다. 2176번님이 아침마다 가족들 이름을 한 명씩 부르며 기도해요. 별일 없이 하루를 보내는 게 예전에는 당연한 줄 알았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평범한 하루도 얼마나 큰 은혜인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이 고백이 도전이 됩니다. 네,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냥 평범한 하루도 은혜라는 걸 또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멋집니다. 6806번님 두려워 넘어지더라도 다시 주님의 손을 잡고 일어서길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시 일어나십시오. 2872번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행복한 날 되시면 좋겠어요. 어디서나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승리하시기를 기도한다고 또 이렇게 축복의 문자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7326번님이 장애가 있는 둘째 아이 데리고 재활을 가는 길에 방송 듣고 있어요. 갑작스러운 출산으로 뇌출혈이 발생해서 3번의 개두 수술을 받고 장애 진단을 받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왜 우리 아이가 이렇게 되었나 하고 자책도 하고 많이 울었지만 4년이 지난 지금은 이만한 것에도 감사하고 이 아이에게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 뜻이 있음을 믿고 기대하며 힘들어도 재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 아이를 주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정말 무게가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는 거, 오늘의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또 저희도 많이 배웁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 아이에게도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아이의 인생을 돌보아 주시고 사용해 달라고 같이 기도하게 됩니다. 네, 오늘 또 기도의 힘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 기도하면 일어난다 라는 이 말씀 붙들고요, 오늘 더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을 다시 한번 마음에 담아봅니다. 기도하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을 일이 기도하면 일어납니다. 아멘. 우리가 무엇을 구하기도 전에 이미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이시지만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고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오늘은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해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어떻게 일하시는지 기대하며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주님 덕분에 더 힘찬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 이하영이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영혼의 양식. 영혼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에 위치한 온천교회 지난 주일 예배 실황으로 함께 하십니다.
2: 현대 사회를 가리켜 보안과 방어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많은 것들을 지키기 위해 애를 씁니다.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 은행에 돈을 맡기고 복잡한 비밀번호를 설정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비밀번호 못 찾아서 또 다시 인증하고 몇 번 고생하는 거 아닙니까?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값비싼 영양제를 챙겨 먹고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또 안전을 지키기 위해 차량에는 블랙박스를 달고 집집마다는 튼튼한 도어락을 달고 동네 곳곳에서는 CCTV를 설치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지키는 데에는 엄청난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투자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인 잠언 4장 23절을 보면 우리가 평생토록 애지중지하며 지켜야 할 그 수많은 것들 중에서 가장 최우선 순위에 둬야 할 것이 있다고 대단히 강력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모든 지킬 것,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고대 중동 지방에서는 물이 매우 귀한 사막 기후였습니다. 그들에게 생명의 근원 이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들은 다 알아듣습니다. 뭐냐? 도시 한가운데 있는 우물입니다. 아무리 성벽을 높이 쌓고 강력한 군대를 배치해도 적군이 성 안으로 몰래 들어와 그 우물에 독을 풀어버리면 성 안의 사람들은 칼 한번 휘둘러보지 못하고 전멸하고 맙니다. 물의 근원이 오염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잠언 4장 23절은 우리의 마음이 바로 내 인생의 영혼의 우물이라고 말합니다. 이 마음의 우물이 맑고 깨끗해야 우리의 신앙이 살고 삶의 기쁨이 솟아나고 가정이 살아납니다. 반대로 아무리 겉으로 훌륭한 직분을 가지고 있고 남 부러울 것 없는 환경을 갖추었을지라도 마음의 우물이 무너지고 썩어버리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한순간 무너지고 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토록 중요한 마음을 일상 속에서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마음을 지키는 세 가지 영적 원리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첫째,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 보이지 않고 쉽게 넘겨버리기 쉬운 마음과 생각을 닦아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겉으로 드러나는 흉악한 범죄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큰 잘못만 피하면, 그렇게만 안 하면 내 영혼이 스스로 깨끗하고 안전할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일상 속에서 우리가 흔히 겪는 착각을 돌아보면 진실은 좀 다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오가는 공중 화장실에 가셨을 때 세균이 가장 많고 더러운 것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전에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변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도 변기 사용할 때 보면 오염될까봐 휴지로 이렇게 막 위에 깔고 조심스럽게 행동하지 않습니까? 남자 화장실은 아시다시피 소변기와 또 좌변기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뚜껑이 닫혀 있으면 불안합니다. 안에 뭐가 들어있을지 걱정이 돼서 정말 조심스럽거든요. 왜요? 많은 오염된 것들이 들어있을 경우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청소를 담당하시는 분들도 독한 세제 풀어가지고 빡빡 문질러서 닦는 것이 바로 변기입니다. 온천교회 화장실이 이렇게 깨끗한 건 그렇게 많은 분들이 고생하시고 아껴 사용하시고 조심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뉴스를 통해 알듯이 실제 연구소에서 위생검사를 해보니까 전혀 뜻밖의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즘엔 뉴스에 많이 나온 게 뭐죠? 변기보다 더러운 핸드폰, 변기보다 더러운. 그래서 요즘에 뭐 이런 말들이 나오더라고요. 세상에서 제일 깨끗한 건 변기인 것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정도로 변기보다 수십 배, 아니 수백 배더 악성 세균이 득실거리는 게 화장실에 있더라는 겁니다. 어디일까요? 다름 아니라 우리가 화장실에 문을 열고 닫는 아무 생각 없이 덥석덥석 잡았던 문고리, 손잡이였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띄는 변기만 더럽다고 생각해서 철저히 신경 쓰느라 정작 자신이 씻지도 않은 손으로 매일 만지는 그 작고 평범한 문고리가 치명적인 질병과 오염의 진짜 근원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모두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언제쯤 알았냐? 코로나 때 알게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어떻게 퍼질까? 그래서 기억나십니까? 엘리베이터 누를 때도 그 누르는 버튼에 세균 많다고 열쇠나 이런 걸로 간접으로 누르고 했던 기억들 나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적 생활도 이와 소름 돋도록 똑같습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를 고의로 빠지거나 남을 속여 큰돈을 횡령하거나 도덕적으로 심각하게 타락한 것 같은 명백하고 굵직한 죄, 즉 변기 같은 죄악은 피하려고 철저히 경계합니다. 그리고 그런 죄를 짓지 않은 자신을 보면서는 아, 나 참 꽤 괜찮은 그리스도인이야라고 안심합니다. 하지만 사탄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매일 무심코 잡는 일상의 문고리에 영적인 독극물과 세균을 잔뜩 묻혀놓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마음을 그렇게 생채기냅니다. 누군가 말 한마디에 남몰래 며칠씩 품고 있던 그 섭섭한 마음. SNS를 보며 남과 나를 비교할 때, 그리고 비교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생겨나는 자괴감, 혹은 시기감과 열등감. 운전대를 잡고 입버릇처럼 내뱉는 신경질과 불평, 원망 등은 화장실 손잡이처럼 너무나 평범하고 사소해 보여도 우리를 무너뜨리는 끔찍한 죄로 커져갑니다. 댐이나 둑을 무너뜨리는 건 결국은 큰 구멍이 갑자기 뻥 나는 게 아니고 작은 실금에서 조금씩 조금씩 무너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런 경계심 없이 무방비 상태에서 이 부정적인 생각의 문고리를 매일매일 잡고 넣는 사이에 그 작은 틈을 타고 들어온 영적인 세균은 생명의 근원인 우리의 마음의 우물을 완전히 부패하게 만듭니다. 생명과도 같은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 눈에 당장 띄는 큰 죄악만 피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고 쉽게 넘겨버리기 쉬운 내 안의 작은 생각과 태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매일매일 철저히 닦아내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혹시 누군가를 향한 미움과 교만, 불평의 찌꺼기가 우리 마음 문고리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이 계셔야 합니다. 둘째, 그렇다면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에는 그 해답이 있습니다. 함께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이 아니니라. 한번더 읽겠습니다. 일상의 작은 것부터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그 핵심적인 방법을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내 마음의 더러운 것들을 닦아내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깨끗해진 마음을 흔들림 없이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이 삶 속에 뒤따라야 합니다. 우리 인도네시아를 가려면 우리 샬롬 인도네시아 팀이 어떻게 했었냐면 여기서 출발해서 인천으로 갑니다. 그래서 인천에서 가는데 팀마다 다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직항들이 잘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총 많으면 3번 이상 비행기를 타야 되는 거죠. 김해에서 김포 가고 버스를 갔다면 갈 거를 다시 또 인천 가서 인천에서 중국 가서 중국이나 다른 데를 들렀다가 이렇게 간다더라고요. 그렇게 가는데도 비행기들이 크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작지가 않습니다. 수백 명의 승객과 엄청난 짐을 싣고 대륙과 바다를 횡단해서 하늘을 날아가려면 비행기가 엄청나게 큽니다. 사람들에게 비행기에서 운행을 위해 가장 중요한 부품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대부분은
하늘을 덮을 듯한 거대한

부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비행기 밑바닥에 평소에 날 때는 안으로 집어넣는 그 꽁꽁 숨겨져 있는 부품, 볼품없는 그 까만 고무, 타이어입니다. 비행기가 땅에 닿는 순간 그 육중한 동체의 엄청난 무게와 시속 수백 킬로미터로 활주로로 부딪히는 그 끔찍한 마찰열을 견뎌내는 역할을 하려면 멋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튼튼하고 그걸 견딜 타이어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거대하고 멋진 날개를 가졌어도 이 고무 타이어가 마찰을 견뎌내지 못하고 터져버리면 그 비행은 비극적인 대형 참사로 끝이 나고 맙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자주 하나님께 남들보다 더 높이 날아오를 성공의 날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능력과 사역의 날개를 달라고 간구합니다. 주님, 나를 높여주시옵고 더 큰 일을 감당케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의 진짜 실력은 높이 날아오를 때가 아니라 인생의 거센 고난과 일상의 지독한 마찰 속에서 하강할 때 드러납니다. 세상의 유혹과 스트레스 속에서 내 마음을 지켜내고 내 영혼을 안전하게 천국 백성으로 만드는 것은 화려한 신분이나 성공의 날개가 아닙니다. 바로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일상 속에서 지극히 작은 것부터 묵묵히 실천해내는 작은 순종의 타이어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의 말씀을 힘입어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 직장 사무실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그 믿음으로 정직하게 업무하는 태도, 억울하게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향해 험담을 쏟아낼 수 있지만, 남들에게 분풀이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 아시고 갚아주실 것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 부족했던 열두 제자를 품으셨던 하나님,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바깥 일을 지쳐 돌아온 배우자와 자녀의 투정에 따뜻한 말 한마디로 때로는 안 들어주고 그냥 훅훅 들어가는 그 자녀들과 배우자를 보면서도 수고했다 말하는 그 엄마의 그 사랑의 순간,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작은 순종입니다. 이 지극히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작디작은 순종들, 하나님만 아실 것만 같고 도무지 아무도 모를 것만 같은 이것들이 하루하루 겹겹이 쌓일 때, 그것은 내 영혼을 세상의 어떤 충격으로부터 보호해 줄 가장 강력하고 튼튼한 타이어가 될 것입니다. 일상에서의 작은 순종 없이는 우리는 결코 세상의 마찰로부터 내 마음을 지켜낼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타이어는 어떤 것입니까? 남들에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정직히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상처 주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을 어떻게 무너뜨릴까 보다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시리라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지친 가족들에게 따뜻한 말을 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멋진 사람이 되기 위함이 아닙니다. 도량이 있고 아량이 넓은 사람이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와 같이 사랑해 주셨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말씀에 힘입어 순종하는 작은 순종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작은 순종들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케 해 주실 것입니다. 셋째, 우리는 마음을 지키는 연단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매일 말씀과 기도를 먹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작은 부분을 돌아보며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도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참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을 듣고 기도해야 합니다. 작은 생각의 문고리를 닦아내고 지극히 작은 것부터 순종해야 믿음의 타이어를 튼튼하게 만들 수가 있는데, 이것들은 하루아침에 결심이나 이벤트로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평생을 두고 훈련해야 하는, 때로는 지독해 보이는 영적 연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고된 연단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해야 하냐면, 우리 영혼에 반드시 건강한 양식이 꾸준히 공급되어야 합니다. 항상 담임 목사님이 일부 예배가 되면 우리 일부 찬양대 얘기를 하면서 얘기합니다. 이분들이 나오려면 최소 언제부터 나와야 되고 나오는 시간

시간을 생각해 보면 대체 언제 일어나시고 준비하냐는 겁니다. 그래서 여쭤보겠습니다. 주중보다 더 바쁜 주일 아침을 준비하시고 오신 우리 온천교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아침 식사하셨습니까? 우리 육체의 뼈를 튼튼하게 하고 면역력을 지켜주시는 진짜 음식은 무엇입니까? 입맛을 강하게 자극하는 맵고 짠 라면이나 치즈가 듬뿍 올라간 피자, 기름에 바싹 튀긴 치킨 같은 화려한 특식입니까? 물론 저는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런 음식들을 어쩌다 한번 먹으면요, 눈이 번쩍 뜨일 만큼, 와, 이거 맨날 먹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먹으면 또 심지어 저는 매운 걸잘못 먹는데, 진짜 매운 거 먹는 친구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걸 먹으면 스트레스가 풀린다더라고요. 저는 반대로 쌓이는데요, 그런 거 먹으면. 하지만 만약에 매일매일을 그와 같이 삼시세끼를 피자와 치킨 같은, 아니면 그렇게 매운 특식만 먹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우리 혈관은 막히고 우리 장기들은 난리가 날리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화려하지 않고 때로는 입맛을 당기는 자극적인 맛이 부족할지라도 우리 몸을 진짜 살리고 병을 이기게 만드는 것은 갓 지은 밥에 된장국과 김치, 그렇게 평범하고 영양가 높은 집밥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나면 여러분 느끼게 됩니다. 매주 들었던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얼마나 귀한지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저희는 특식입니다. 저희는 들으면서, 좋네, 이 정도는 할수 있지만, 우리를 살리는 것은 매주, 때로는 이거 너무 기계적으로 오는 거 아닌가 할그 정도까지 이를 정도의 그 매주 하는 그것이 우리를 살립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자극적이고 짜릿한 영적인 특식만을 찾아 헤맬 때가 있습니다. 매주일 예배와 기도 생활이 전혀 되지 않고, 말씀 묵상도 아예 안 하는데, 다른 특별한 모임만 찾아간다면, 그러면 문제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특별 모임이나 어떤 것을 가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매주일 예배와 기도 생활이 전혀 되지 않고, 말씀 묵상도 하지 않는데, 특별한 모임만 찾아간다면, 그것은 문제입니다. 물론 우리 신앙 여정에 가끔 이런 영적 특식 시간도 귀하고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특별한 위로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갑작스럽게 오는 일들에 주시는 큰 은혜와 영적인 특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한 집회나 이벤트만으로 우리는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매일매일의 치열한 영적 전쟁터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을 강하게 할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운동 좋아하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코어 근육을 키워야 한다고요. 중심되는 그것을 살리고 힘을 더욱더 강하게 해야 합니다. 근데 그게 뭐냐? 결국은 특식이 아니고요. 영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매일 식탁에 오르는 그 평범한 말씀과 기도의 집밥이라는 겁니다. 바쁜 아침, 졸린 눈을 비비며 일어나 새벽 기도로 나오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그 새벽 기도가 우리의 영혼을 살립니다. 그리고 이게 자는 건지 조는 건지, 기도해서 30분을 보낸 건지, 때로는 화들짝 놀라서 깨는 그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 기도의 10분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지루해 보이고 얇디얇은 성경이라 이게 어제 읽은 건지 오늘 읽은 건지 도무지 알지 못하지만 또다시 읽게 되는 그 성경. 때로는 오랜만에 읽어야지 하루 3장, 주일 5장 읽을 거라고 그렇게 다짐했지만 또다시 먼지를 훌훌 털고 읽게 되는 그 성경의 그 말씀의 그한 장이, 그렇게 시작하는 매일의 삶이 우리를 살리게 할 것입니다. 복잡한 출퇴근 지하철 안에 눈을 감고 속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의지하는 그 기도가 여러분을 살게 합니다. 그 짧은 호흡의 기도가 오늘을 우리를 길게 살게 하는 것입니다. 지루하고 밋밋해 보이는 이 평범한 영적 집밥을 매일매일 성실하게 챙겨 먹는 사람만이
인생의 거대한 폭풍우가 몰아치고

0: 일병과 재정의 위기라는 풍파가 닥쳐올 때도 결코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 식탁은 어떠합니까? 혹시 자극적인 영적 특식만 쫓아다니며 매일의 말씀과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습니까? 이제부터라도 매일 아침 성경 한 구절을 붙잡고 짧은 기도라도 주님께 드리는 영적 집밥을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를 향해 간곡하고도 엄중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요. 재산을 잃으면 불편합니다. 더 편할 수 있죠. 새마을호 탈 거, KTX 탈 수 있으니까요. KTX 탈 거, 비행기 탈 수 있고요. 일반으로, 이코노미 탈 걸 비즈니스로 탈 수 있고, 퍼스트 클래스로 올릴 수 있죠. 재산이 있으면 좋습니다. 명예를 잃으면 잠시 부끄러울 뿐입니다. 나 누구입니다 라는 이름을 얘기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직책을 먼저 얘기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다. 이게 없으면 그냥 내 이름 얘기할 때 뭐 부끄러울 수는 있죠. 그런데 마음을 잃어버리면 생명의 근원이 말라버리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전부를 잃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화려하고 거창한 것을 쫓던 시선을 거두고 작고 평범하지만 진정으로 생명이 깃든 일상으로 우리의 영적인 초점을 옮겨야 합니다. 사랑하는 온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당 문을 나서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면 이 세 가지를 가슴에 깊이 새기고 반드시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화면을 한번 보고 우리 오늘 말씀의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소망합니다. 위에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생명의 근원, 당신의 마음을 지키는 세 가지 방법. 마음을 지키는 것은 거창한 결심이 아닌 일상의 작은 관리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인생의 우물인 마음을 지키기 위한 영적 원리. 첫 번째, 마음의 문고리를 매일 닦으세요. 큰 죄뿐만 아니라 무심코 품는 섭섭함, 시기심 등 사소한 생각의 오염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내야 합니다. 작은 순종의 타이어를 준비하세요. 인생의 고난을 견디게 하는 힘은 화려한 성공의 날개가 아니라 일상 속 정직과 따뜻한 말 한마디 같은 작은 순종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집밥을 드세요. 자극적인 영적 특식 이벤트보다 매일 10분의 말씀 묵상과 짧은 기도가 우리 영혼의 근육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첫째, 무심코 지나쳤던 내 마음과 생각의 문고리를 닦아내십시오. 오늘 하루 내 마음에 남몰래 스며든 누군가를 향한 섭섭함, 교만, 불평의 찌꺼기들을 주님의 십자가 보혈 앞에 내어놓고 깨끗하게 회개하십시오. 둘째, 높이 날아오를 날개를 구하기 전에 튼튼한 타이어를 준비하십시오. 내게 주어진 가정과 직장에서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지극히 작은 것부터 순종하는 발걸음을 내디디십시오. 셋째, 자극적인 영적 특식을 찾아 방황하지 말고 매일 말씀과 기도의 집밥을 챙겨 드십시오. 기적을 바라기보다 오늘 내게 주시는 성경 한 구절을 붙잡고 평범한 하루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일상의 예배자가 되십시오. 이번 한 주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작고 일상적인 것들에 생명을 걸어 우리 영혼의 우물인 마음을 온전케 지켜내고 맑게 흐르게 하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온천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영혼의 양식. 영혼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에 위치한 온천교회 지난 주일 예배 실황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01-552-9191 온천교회나 051-759-6000번 부산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 부산극동방송과 부산외국어대학교가 함께하는 다문화 사랑 캠페인.
1: 네, 필리핀 땅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Manal langin po tayo para sa bansang Pilipinas. 첫째로, 필리핀의 많은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많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사역자가 부족하여 건물만 세워져 있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교회가 아닌 건물로만 세워져 있는 것이죠. 주님,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심장을 가진 현지인 사역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이 교회들을 섬기게 하옵시고 또한 그들이 담당하게 되는 교회들이 자립하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둘째로, 필리핀의 많은 선교사님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로만 카톨릭의 오래된 전통으로 인해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좀처럼 변하지 않는 현지 성도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고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주 안에서 인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어떠한 어려움을 겪어도 낙심하지 않게 하옵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셋째로, 현재 필리핀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한국에 일하러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되어서 그들이 다시 그들의 땅으로 돌아갈 때에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돌아가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지금도 필리핀 땅에 미전도 종족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일꾼들을 주님께서 그곳에 보내주셔서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게 하옵소서.
0: 부산극동방송 다문화사랑 캠페인은 부산외국어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J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밤에 자려고 누웠는데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이 자꾸 떠오를 때 있으시죠? 아니, 그 사람이 오해한 거잖아. 사과는 그 사람이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그건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겠어. 아닌가? 내가 잘못했나? 그런데 이렇게 계속 혼자 곱씹다 보면 잠은 다 깨버리고 맙니다.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자기 자신을 자꾸 의식하다 보면 어느샌가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된다라고요. 건강이 뭘까 자꾸 생각하게 되는 건 사실 어딘가 아플 때 그렇잖아요. 온전한 삶은 마찬가지로 오히려 어린아이 같은 삶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은 내가 지금 행복한가? 라고 따져보지 않으니까요. 오늘 하루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으셨다면 문제를 붙들고 밤새 씨름하는 대신 그냥 주님 앞에 툭

내려놓아 보시면 어떨까요? 주님이 우리를 쉬게 해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부르실 때 네 주님 부르셨어요? 라고 두 손 들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8월 20일 목요일 그 마음으로 오늘 저녁 열어봅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션디 조시현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세계를 지으신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약속. 다시 생각해보면 참 가슴 벅찬 일이지 않나요?

사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사람이 건네는 위로도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게, 이리 와서 쉬어, 괜찮아, 고생했어 라고 위로만 해주어도 아 참 정말 마음이 힘들 때는 눈물이 터져나올 것 같은 순간들이 있는데,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주께서 피조물인 우리에게 이 위로를 건네시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시어나 내게로 오렴,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네 주님 저 참 힘들었어요. 저 참 마음 아팠어요. 속상했어요. 그 마음 가지고 우리 오늘은 주님께 한번 달려가 봐요. 내 마음에 이고 지고 있었던 마음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 사실 돌아보니 주님이 계셨군요. 주님이 거기 계셨군요. 감사하며 찬양하는 오늘 이 저녁. 주님의 위로가 가득한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8월 20일 목요일 저녁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출석 체크를 기다립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 유료 문자로 아멘! 아멘! 여러분 화답해 주시고 함께 고백해 주세요. 아멘으로 출석 체크해 주시는 분들께 행저질라에서 매일 풍성한 선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오프닝 공유해 드리고요. 빈 공간을 채우다 김수빈 작가님의 예쁜 말씀 엽서 이미지도 모든 분들께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꿀벌 이야기에서 드리는 천연 벌꿀 스틱 선물 세트를 다섯 분 추첨해서 보내드릴게요. 지금 샵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아멘 출석 체크해 주시고 선물도 받아가세요. 찬양이어 듣습니다. Count your blessings.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래요 여러분, 참 힘든 하루를 보냈을지언정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겠어요. 그 복을 이 저녁 함께 세워보면서 주님 품에 폭 안겨보는 건 어떨까요? 같이 찬양합니다. 세바스찬 뎀리와 지미의 찬양 Count Your Blessings.

0: 안녕하세요, 빨간양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FEBC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샬롬.

방송 듣고 계신 시각 6시 17분 지나고 있고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8월 20일 목요일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전태준과 오혜진이 피처링한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그리고 세바스찬 데미리와 지미가 함께 부른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Count Your Blessings 두 곡의 찬송과 함께 했습니다. 아멘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7944님의 고백 저도 아멘입니다. 곤지암 물류센터에서 출첵합니다. 2545님 왠지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 단골 손님이신데 반갑습니다. 1682번님 아멘 퇴근길 출석 체크합니다. 오늘도 은혜롭고 즐거운 방송 기대하겠습니다. 4445님 피디님 아멘입니다. 남은 시간도 주님 주시는 힘으로 파이팅입니다. 8933번님 외쳐주셨습니다. 많은 분들 이렇게 아멘으로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어디에서 방송 듣고 계시는지 또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는지 어떤 위로가 필요한 일이 있으셨는지 또 주님이 우리와 어떻게 위로해 주셨는지 여러분의 소소한 이야기도 나눠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목요일입니다. 나의 플레이리스트 여러분의 신청곡으로만 꾸며드리는 시간이에요. 특별히 오늘 글쎄요 우리가 통했는지 모르겠어요. 주님의 위로하심과 일하심을 찬양하는 곡들을 많이 신청해 주셔서 오늘 은혜롭게 함께 누려보려고 합니다. 나의 플레이리스트 함께 할 텐데요. 듣고 싶으신 찬양 샵1069 우물정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 긴 글은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고 또 앱으로 듣고 계신 분들 실시간 채팅으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로고송 듣고요. 나의 플레이리스트 한 곡 한 곡 같이 들어볼게요.

나의 플레이리스트.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신청곡으로만 꾸며드리는 나의 플레이리스트. 오늘 가장 먼저 들여다볼 여러분의 플레이리스트는요, 이분이 보내주신 찬양 소개해드리고 싶네요. 3874번님의 신청곡입니다. 주가 일하시네 찬양이 떠올라요 라고 신청해주셨는데요. 우리 3874번님은 이렇게 방송을 들으시면서 그때그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찬양으로 이렇게 표현해주고 계신 분이십니다. 저도 참 많은 은혜를 같이 누리고 있는데요. 우리 3874번님의 마음에 하나님 주신 주가 일하시네 이 찬양 들려드리고요. 이어서 들여다볼 플레이리스트는 7933번님의 플레이리스트.

리스트입니다. 피디님 안녕하세요. 십자가 그 사랑 듣고 싶어요.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하지 않으리 라는 가사를 부르는데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주님께서 내 삶을 보고 계시고 괜찮다고 안아주시는 마음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시면서 보내주신 플레이리스트 이 두 곡 먼저 만나보시죠. 달빛마을의 찬양입니다.

곡의 찬양 함께 했습니다. 아, 달빛 마을의 짐니가 부른 주가 일하시네, 그리고 김상진 님이 부른 십자가 그 사랑까지 들려드렸어요. 6시 32분 지나고 있고요. 극동방송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곡은 두 분이 신청하셨더라고요. 6393번님과 6089번님의 플레이리스트, 요괴뱃의 노래 듣고 싶습니다 라고 두 분이나 신청해 주셔서 들려드리지 않을 수 없었어요. 찬양 들려드리고요. 그리고 시선 찬양을 신청하신 분이 계셨는데, 아 네, 0559번님 플레이리스트 미리 보냅니다 하시면서 시선 보내주셨습니다. 요괴뱃의 노래 조찬미가 부르고요, 시선 투 미니스트리가 부르는 찬양 두 곡 함께합니다.

0: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하루의 마무리는 찬양과 함께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건강한 솔잎제품으로 복음의 가치를 전하는 SMS바이오에서 피크노 청송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PNL푸드 박평의 인생추어탕에서 추어탕 밀키트 세트를,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전자성경 전문회사 로고스전자에서 로고스 전자성경을, 생명을 살리는 기업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오레진에서 에이스데일리 멀티 비타민을, 선교와 구제를 목적으로 세워진 믿음의 기업 뷰렌코리아에서 기능성 화장품을, 황금햅쌀 가마솥맛 누룽지 구간의 식품에서 누룽지를, 창조주의 질서에 따라 땅의 숨결과 생명의 회복을 꿈꾸는 에스겔 푸름농장에서 푸름 유정란을, 나침반 출판사에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진정한 복의 가치와 은혜를 쓴 책 최하중 장로가 쓴 축복의 재발견을, 소중한 이웃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 세트를,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 앤 바디 세트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에서 시작된 모든 계획 그라운드 플랜에서 미스트와 라이트 쿠션을, 수제로 추출해 더욱 진하고 깊은 맛과 풍미의 성수동 카페 비에네스 콜드브루를,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을, 효소로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힐링선에서 PN1 화이바 효소를, 그리고 레모나를 선물로 드립니다. 후원으로 함께해 주시는 믿음의 기업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도 샬롬 하세요.
1: 네,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드린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오늘 끝곡 들려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려고 합니다. 기프티드의 사랑한다 말하시네, 4822번님 부산에서 보내주신 신청곡 들려드리면서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오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진한 국물 한 그릇에 정성을 담은 쌀국수 전문점 하노이 별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시고요. 행복한 주일 그리고 복된 주말 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FEBC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새생명 신의가에 새생명 신의가에 오늘 이 시간은 원천 침례교회 김효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온갖 복음에 세 복음에 다 나온 비유는 세 개밖에 없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비유예요. 근데 모든 비유들 중에 설정이 가장 황당한 것이 오늘 비유가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의 그 주 이야기는요, 이 주인이, 포도원 주인이 있었어요. 집주인이 포도원도 있는 아주 부잣집이겠죠. 어떻게 보면 뭐 유지 같은 사람이었는데 그 포도원을 울타리도 치고 즙틀을 짜는 틀도 다 만들어 놓고 망대까지 다 졌는데 그걸 소작인들한테, 테넌트들한테 그걸 세를 주고 멀리 떠난 이야기로 설정이 됩니다. 열매 거둘 때가 돼서 열매를 받으려고 이 집주인이 열매 좀 달라고 보냈는데 얼마나 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당한 게 있었겠죠. 그 보내는 종들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잡았고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참 황당한 설정 아니겠어요? 근데 이 이야기의 황당함 속에 단순히 그 소작농들, 테넌트가 황당한 게 아니고 그 주인도 보면 좀 상식을 넘는 주인인 것 같지 않으세요? 이야기가. 그러니까 비유 이야기를 하시는데 다른 비유는 그래도 좀 우리가 익숙하고 예를 들어 씨 뿌리는 비유 30배, 60배, 100배 이거는 좀 우리가 좀 우리 상식에도 좀 맞는 스토리 같아. 근데 오늘 비유는요 너무 황당한 게 많은 거예요. 주인도 아 그렇게 종 보냈더니 때려, 또 보냈더니 죽여, 또 보냈더니 돌로 쳐. 그런데 더 많은 종들을 보냈는데 다 더 심하게 가면 갈수록 이 상황들이 악화되는 상황, 관계가 더 악화되는 상황으로 가는데 아들을 보내는 또 주인은 무슨 이게 뭔 시츄에이션이에요?

주인도 상식적이지 않은 주인, 임대인들도 너무 극단적인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주인이나 이들이나 도끼인 객끼인 같지 않으세요? 그런데 오히려 이러한 설정이 황당함의 비유 속에 하나님이 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거울로 비춰주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 관계가 나와요. 이 소장농들이 어떻게 보면 이 스토리의 핵심이에요. 소장농으로 예수님이 비유를 들면서 그 비유의 첫 번째 대상은 그 비유를 듣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바리새인과 대제사장과 그 당시에 영적으로 가장 뭐라고 그럴까요? 모범적인 사람들이 이 소장농이었고요. 오늘 저는 그 소장농이 저이고 여러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소장농에게는, 소장농들에게는 세, 이 스토리 안에서는 세 관계가 나옵니다. 첫 번째 관계는 주인과의 관계예요. 포도밭 주인의 관계와 소장농과의 어떤 그 다이내믹이 있어요. 왜 감사하지 못할까? 왜 그들이 그렇게 됐을까를 보여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요, 보내는 종들과의 관계가 있어요. 계속 종들이 오는데 계속 이렇게 거부하고 또 공격하고 그러는 이 종들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세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를 상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부 하나님, 주인, 성령 하나님, 종들, 메신저를 계속 보내는 아버지의 메시지를 가지고 소장농들에게 다가오시고 찾아오는 종들, 바로 이 성령님의 사역, 그리고 아들, 여러분들이 아는 성자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소장농인 우리들에게는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우리들 안에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주인과의 관계입니다. 저는 이 타이틀을 이렇게 붙였어요. 성부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섭리하시는 Sovereign Creator God, 성부 하나님의 모습을 이 주인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스토리 속에 제일 먼저, 비유에 제일 먼저 나오는 그 표현이 이거예요. 이 집주인이 포도원을 다 만들어놨어요. 농부들한테 빈 땅을 빌려주면서 니들이 여기다 나무도 심고 여기다 포도나무도 심고 그래서 포도밭을 만들어서 잘 해야, 그게 아니고요. 포도원을 만들었고요. 산 울타리를 둘렀고요. 즙 짜는, 포도즙을 짜는 틀도 다 만들어놓고요. 혹시 다른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훔쳐가거나 그럴까봐 망대까지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Creation God, Creator God, 성부 하나님, 섭리하시는 하나님. 근데 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보면 그 스토리 속에 이 소장농들이 그 주인과의 어떤 그 관계 속에서 그 둘이, 그러니까 소장농과 주인의 관계의 역동성을 보면, 그 어떤 관계 릴레이션십을 보면 이 소장농들은 뭔가 나중에 드러나죠. 그들이 이제 아들을 보고 말할 때 상속자니까 죽이자, 아직 살아있거든요. 유산을 차지하자. 그래서 아들을 죽여요. 근데 아들을 죽여도 그들이 원하는 게 사실 되지 않거든요. 주인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이들은 핵심적으로 감사하지 못하고 핵심적으로 그 안에 그렇게 그 뭐랄까 공격적인 그런 스탠스를 취하게 되었던 거는, 따라할까요? 신분 착각.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제일 큰 문제가 있었어요. 그들은 테넌트인데 오너가 되고 싶었어요. 그들은 이 세를 받고 잠시 맡겨준 그 귀한 것을 아낌없이 주신 그 주인, 어르신,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을 다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감사한 마음이 아니라, 내가 감사한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처럼 주인 되지 못한 것에 대한 마음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있습니다. 그 아이러니는 뭐냐면, 너 소장농인데, you're a tenant, 너는 소장농인데 너 주인 행세하고 있나? You're trying to be an owner 라고 누가 지적하잖아요. 이 소장농들은 그런 메시지를 받으면 더 발끈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주인이신 하나님한테 지금 적반하장처럼, 사실 하나님이 배은망덕한 거죠. 하나님이 많은 것을 주셨는데 그 소장농이라면
지금 만약에

우리가 뭔가 받아서 이 감시 받아 맡겨주신 것을 맡은 사람이라면 주인의 뜻에 주인의 말씀에 따라서 주인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이들은 말씀도 거부하고 주인을 위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거를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지적을 해주니까 그들의 반응은 오늘 본문 말씀을 안 읽어드렸지만 45절, 46절 두 구절이 21장을 끝마치거든요. 이렇게 말합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암미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이라도 성경의 하나님을 수용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도 마음속에는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그 공존하는 데서 나오는 그 깊숙한 곳에 갈등이 있어요. 우리 안에 struggle이 있어요. turmoil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는 소작인인 걸 알면서 주인이 되고 싶은 마음을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것을 주신 주인의 것을 다 나누어 주신 그 하나님을 이 종교 지도자들부터 하나님이 맡겨준 더 특별하게 맡겨준 존재들 아니었습니까? 이미 구약 성경에 이 비유를 들었던 사람들이요 마음이 찔끔했던 이유가 있어.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수천 년 전에 벌써 이야기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던 이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이 말씀 너무 잘 아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서 5장 1, 2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받았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느냐.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는데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됨인 연고이냐 라고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비유를 듣다 보니 이사야 이야기가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오랫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이셨잖아요. 특별히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우리들은 그래도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신분은 소작농이라는 것을 하나님 맡겨주신 걸 머리로 알고 있지 않으세요? 저도 알거든요. 근데 마음은 그게 아니야. 여러분 우리 그거 잘 인정하기 어려울 거요. 저도 정말 그럴까? 나 신학을 한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을 설교하는 사람인데 제 안에 엠느티가 있어요. 엠느티가. 원한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걸 알면서도 내가 주인이 되고 싶은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제 안에 하나님이 원수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감사를 못하는 거더라고요.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거죠. 이것이 신분 착각. 이 소작농과 주인의 관계 속에서 그들이 아들을 죽일 수 있을 때까지 마음이 있었던 것. 그들이 열심히 일가고 포도 열매도 많이 맺혔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아. 그런데 내 마음에는요 아직도 또아리를 틀고 앉아있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육신의 생각이 가득 차 있어요. 아버지와의 관계, 주인과의 관계는 그렇게 기본적으로 깊숙하게 원한 관계, 원수 관계로 있다는 것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있다는 것이 혹시 조금이라도 드러난다면 두 번째로 종들과의 관계를 우리 모습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종들은 메신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크리에이션이라면 성령님이 하시는 건 인스피레이션이 우리 안에 영감과 감화를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메시지를 통해서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 있어요. 선지자들을 보내시고요. 그리고 성경을 주시면서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시작을 합니다. 수년 동안 종교 지도자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내가 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아니하실 것이요 내가 가면 내가 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리니 보혜사 성령님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의 역할, 하나님이 종들을 보내세요. 어떤 때는 선지자를 보내시고 어떤 때는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방송에 라디오를 통해서 들을 수도 있으시고요.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하나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메시지를 보내주십니다. 그 메시지는 뭐냐면

너 주인 아니고 소작농이야. 내가 주인이야. 하나님이 주인이셔. 그 메시지를 보내주는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토리에 놀라운 거는요, 이 정말 황당한 스토리인데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주인이 계속해서 보낸다는 얘기예요. 성령님을 계속 우리에게 보내주세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가슴에 마음임을 요한계시록 3장 20절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한 번이 아니고요. 한 번 문 닫고 안 가라고 해도 또 나타나시고 또 문을 두드리시고 계시는, 지난주에 말씀드리는 하운드 오브 헤븐, 추적하시는 하나님의 여러 번 기회를 주세요. 여러 번 하나님의 메신저를 보내주시면서 너 주인 아니야. 너 주인 아니야. 심지어 우리 삶에 돌아가고 있는 여러 가지 증상들을 통해서 또 메시지를 주세요. 병에 걸리고요. 어려움들이 봉착하고요. 많은 것들이 다 없어져요. 욥의 신앙을 보시면 그 욥이 가지고 의존했던 모든 것을 다 pull the rug out of the, 그냥 모든 게 다 빠진 상태에서 하나님은 삶이 우리가 주인 아니라는 것까지 말씀을 해줍니다. 여러분에게 종들은 누구세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지금도 내가 주인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싶어서 나지막한 작은 목소리로 보내주신 친구가 있으세요? 가족이 있으세요? 메시지가 있으세요? 이 비유는 저의 서 있던 그 안정 그물만 같았던 그 모든 것을 다 흔들고 이렇게 pull the rug out of my feet, 나를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 같은 마음이 들기 시작을 했어요. 마지막 관계를 보니 무릎 꿇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을 안에 원한을 갖고 있는 저의 이유에 하나님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신 거예요. 주인이 그 아들을 보내세요. 주인은 알았어요. 그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 몰라주셨을까요? 아니요, 알으셨어요. 아들 보내면 때리고 돌로 치는 게 아니라 이들 안에는 다분히 그 아들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 다 알고 그 아들을 보내세요. 두 번째는 따라할까요? 신성 모독. 성경에 유일하게 모독하는, 성령을 모독하는 게 용서받지 못한 죄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내는데 그 신성을 모독하는 것, 성령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거부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죄가 돼요. 근데 세 번째 따라할까요? 신뢰 거부. 이 세 가지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예요. 아들을 안 믿어요. 아들을 수용하지 않아요. 아들이 상징하고 있는 은혜와 긍휼과 또 한 번의 기회를 거부해요. 여러분, 주인이 뭘 했는지 아세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 이런 말을 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들어서 하나님과 주인과 소장둥이 하나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혔던 담을, 원수된 것을 자기 육체로 허무시고, 16절, 십자가로 이 둘을 주인과 소장둥이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고 말해요. 고린도 후서에는 이런 말을 해요. He made Christ to be sin for us. 우리를 대신하여 원수되고 죄되게 하셨어요. 우리가 아직 원수, 하나님과 원한 관계로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해요. 내가 하나님 나 할 수 있어요. 꺼야 할 거야. 하나님 없이 잘할 수 있을 거예요. 라고 하나님을 원한 관계를 가지고 원수처럼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원수를 하고 있는 우리들의 유일한 치유길은 딱 하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들이 원수가 되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원수 만드셨어요. 당신의 원수를 말입니다. 적대감 때문에 일어난 죽임이 하나님께서 적대감을 없애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던 것을 주인은 알으셨던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원수로 만드셔서 법적으로, 율법적으로 하나님도 등을 돌릴 수밖에 없는 적대감의 존재로 십자가에서 만드셨습니다. 죄를 알지 못하신 분이 우리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겁니다. 그 소작농들의, 원수 같은 소작농들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왜 메신저를 보내고 왜 아들까지 보냈을까요? 열매를 갖고 싶으세요? 아니요.
그 주인은 그 열매나 그 포도원이 없어도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보낸 거는 그들에게 메신저를 보내고 또 메신저를 보내고 아들까지 보내주신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소작농들이 소작농인 걸 깨닫고 하나님 주인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보내신 게 아닐까요? 우리를 위해 기꺼이 죽으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기꺼이 원수가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원수됨을 유일하게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백신이셨던 것을 저는 몰랐던 겁니다. 내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한테 내가 주인이라고 신분이 착각되고 성령님이 그 메시지를 계속 모독하고 막고 거부하고 보내주는 메신저들을 죽이고 싶어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를 원수된 나를 아들 삼으시고 아들을 원수 삼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신뢰하지 못했던 나의 모습 속에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이 생겼을 밖에 없었던 거죠.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납니다. 이걸로 오늘 말씀 마치려고 그러는데요, 여기서 예수님이 아까 포도밭 이런 이야기 다 하고 비유를 들었던 이유는 그들이 다 알고 있던 이미 너무 익숙한 이야기 속에서 죄책감, 자기 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들을 수 있게 하지만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바로 시편 118편의 그 말씀이죠.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으니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는 기하도다 함을 읽은 적이 없느냐라고 물어보세요. 건축자가 버린 돌, 건축자리 쓸모없다고 밖에다가 갖다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돼요. 그런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44절에 이 말을 해요.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뜨리라고 얘기해요. 처음에 저는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계속 묵상을 하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였더라고요. 이 소작농들이 변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 대신 원수가 되어서 죽였던 그 원수 같은 아들이 죽은 원수로 죽은 그것이 원한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던 것을 주인이 아셨기 때문에 이 버린 돌을 그들의 신앙의 모퉁이 돌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고린도서 1장 23절에 이런 말을 또 바울은 하거든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거라고 말합니다. 영어로는 For the Jews is a stumbling block. 발이 채이는, 딴지 거는 돌뿔이라. Stumbling block.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거, foolishness to the Gentiles.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 되든 헬라인이 되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느니라. 여러분, 모퉁이 돌이, 버린 돌이 우리 믿음의 모퉁이 돌이 되는 게 우리가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을 이제 할 수 있어요. 그 돌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 돌을 딴지 걸려서 넘어지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돌이 우리 아성을 깨트려요. 우리 안에 주인 되려고 했던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스톰블링 밖에 넘어져서 그 위에 우리가 깨지면 그 예수가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실 수가 있어요. 그냥 지나치면 넘어지지 않고 딴지 안 걸리고 전에와 같이 똑같이 거부하면은요, 나중에 그 돌이 우리 산산조각으로 부시는 가루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몇 개월째 내가 보고 싶은 TV, 내가 중독이 된 TV를 아이들과 아내 몰래 이렇게 저렇게 교묘하게 2층에 올라가서 혼자 테레비를 보고 즐겼던 그 시기에 어느 날 몇 개월이 지났어요. 제가 테레비를 보면 습관이 있어요. 길게 보지 못해요. 아이들도 알아요. 영화관 가면 전 되게 돈이 아까운 사람이에요. 15분 있으면 잠들어 버려요, 스크린을 보면. 근데 테레비를 보다가 비몽사몽간에 약간 선잠이 들었는데, 저 2층 테레비 방은 이렇게 여는 문이 아니고 도르래 문이거든요. 근데 이게 좀 오래된 문이라 소리가 많이 나요. 갑자기 잠들랑 말랑 테레비를 잘 보고 있는데 드르륵 하고 문이 열리더니 아내가 나타난 거예요. 제 마음속에 쪽제비도 낯짝 있지 딱 걸리니까 엄마가 여기 계시다가 저쪽 가셔서 화장실 가신 것 같아. 그리고 막 갑자기 들킨 그걸 감추지 못했더니 아내가 불쌍하고 자상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면서, 아니 당신한테 뭐라고 야단치거나 바가지 긁으려고 온 거 아니고 나도 그냥 테레비 보고 싶어서 왔어. 같이 앉아도 돼? 저에게 거친 돌 같았던 제 아내의 모습이 그때 예수님의 모습으로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나의 죄를 거부하지 않으시고 나 대신 죄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한 것 같았어요. 당장 바뀌었다고 말하긴 어려워도 그 이후로

0: 마음에 제 신분을 찾기 시작을 했어요. 제 아내는 중독을 인정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아내가 아니라 아내를 나한테 메신저로 보내신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 시작을 했어요. 감사를 못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 때문에 조금씩 감사가 회복되고 있어요.
1: 새생명 신의가에 지금까지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에 위치한 원천 침례교회 김효샘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070-7018-1311번 원천 침례교회로 전화하시거나 부산전화 051-759-6000번 부산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FABC.

전미나의 찬양드림. 전심으로 주님께 찬양드리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미나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절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은 절제를 강조했고 절제 생활에 힘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회의 분위기는 절제보다는 자신의 능력이나 분수보다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 더 보여주려는 욕심을 부추기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때 올바른 절제가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주 안에서 절제의 열매를 맺기를 간구하며 찬양드립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삼손은 다른 이들에겐 없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러나 이성의 유혹에 빠져 절제하지 못하고 결국 힘을 잃고 두 눈까지 뽑혀 이방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삼손이 그런 고통을 당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자기 것인 줄 알고 절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절제해야 할까요? 각자 절제하기 어려운 내용이 다르겠죠. 어떤 분은 물질에 대한 절제력이 부족해서 힘들다고 할 수 있고 어떤 분은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 힘들다고 하실 것도 같네요. 말에 대한 절제, 명예의 욕, 식욕에 대해 절제하지 못해 힘들다고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요. 절제하지 않으면 사치와 방탕, 탐욕, 여러 가지 형태의 악이 생긴다는 것을 알면서도 참 힘드네요. 정말 절제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우리 삶의 작은 부분들에서도 절제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절제, 셀프 컨트롤, 자기를 통제하는 능력, 절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찾아봤습니다. 격언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절제와 노동은 가장 훌륭한 두 의사들이다. 노동은 식욕을 돋구고 절제는 지나친 탐닉을 막는다. 절제는 건강과 힘과 평안의 기초요, 근원이다. 절제는 최선의 양약이다. 진정한 행복은 절제에서 솟아난다. 절제할 수 있는 능력 예수님께서 주셔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적절하게 절제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순종을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말씀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우리 삶 속에서 집착하고 있는 것들,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게 만드는 것들, 건강한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들을 정리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자신의 감정을 잘 통제하고 모든 생활에서 절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능력과 은사들이 주님의 뜻에 맞게 잘 통제되어 주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고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어떤 조건이나 대가 없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교만하고 이기적인 우리가 복음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 기적이란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은 아니죠. 이미 천국을 보장받았으니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구원 얻은 기쁨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선한 열매,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도록 힘쓰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이제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며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차유미, 진행의 저는 전민아였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평안하세요.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C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종교개혁가 루터는 교황청의 무서운 위협 속에서도 종교개혁의 깃발을 높이 든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토록 용감했던 루터도 계속되는 교황청의 위협 그리고 이어지는 시련을 이겨낼 힘이 없었는데요. 어느 땐가는 낙심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하루는 그의 아내 카타리나가 갑자기 성경책을 태워버리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깜짝 놀란 루터가 달려들어 아내를 말렸습니다. 그러자 카타리나는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요. 당신이 낙심하는 것을 보니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 한마디의 말이 실망하던 루터를 다시 일어서게 했습니다. 용기를 낸 루터는 종교개혁의 과업을 향해 다시 나아갔다고 하는 일화가 있는데요. 절망의 순간,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줍니다. 자, 하나님께 공급받는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며 다양한 찬양 나누기 원하는데요.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쉼과 평안함이 온전히 있길 바라면서 첫 찬양으로 출발할게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영어 찬송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크리스 라이스의 음성이었고요. 앞서 들으신 두 곡은 한웅재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그리고 히즈네임의 주님만 선택하리 찬양도 듣고 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제적인 분이십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고 또 실제로 돕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계속해서 의지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듣고 계시는지 또 어떤 사건과 만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어가고 계시는지 이곳에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청 찬양과 함께 보내주실 곳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33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0691번님도 함께 해주셨고요. 그리고 4352번님께서는 광주에서 또 퇴근길 함께하고 있다고 문자 주셨어요. 자, 오늘도 방방곡곡 함께하고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쉼과 평안함이 이 찬양들로 이어지시길 축복합니다.

입니다. 시와 그림 찬양이어서 웨이홈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 들으셨고요. 또이 사연 나누다 보니까 또 제가 찬양 불러드리고 싶어서요. 저의 찬양 준비했습니다. 힘내시라고 함께 나눈 찬양 사랑하는 자여 지선의 찬양까지 듣고 오셨어요. 힘의 근원이 되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님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풍성한 찬양 가운데 기도가 멈추지 않는 시간 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레이디언트 밴드의 예수 내 삶의 중심 듣고 오셨고요. 앞서 들으신 찬송은요. 더 모스트 홀리 플레이스의 아 하나님의 은혜로 듣고 오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공급받는 시간 되시길 축복하면서 여러분도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듣고 계시는지 이 신청 찬양 들으시면서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샵 9330입니다. 샵 9330으로 듣고 싶은 찬양과 함께 기도 제목 모두 좋습니다. 자, 기다리면서 찬양 듣고 올게요. 십자가 그 사랑.

신청해주신 찬양이어서 박요한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찬송 들으셨고요. 방금 들으신 찬양, 양아인이 찬양하는 나를 향하신이었습니다. 힘들고 지치고 또 두려움이 엄습할 때 우리 하나님 그때 기억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하루 또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시다가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참여해 주시고 또 이 시간 함께 찬양 들으면서 기도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응답이 또 속히 올 줄 믿습니다. 아름답게 응답해 주실 주님 기대하면서 저는 내일 이 시간 풍성한 찬양 들고 다시 돌아올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참 감사드리고요.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이달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운 일을 하는 것이답니다. 안호성 목사가 쓴 이 책은 상황

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 풀어낸 책입니다. 두 번째 추천 도서는 고난 사전입니다. 허진열 목사가 집필한 이 책은 어린 딸의 간이식과 10년의 투병이라는 깊은 고난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의 섭리와 위로를 담은 책입니다. 여름을 채우기 가장 좋은 시간, 책과 함께 마음의 쉼을 더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부산 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화입니다. 그대 자신을 믿어보라. 그대는 실망할 때가 있을 것이다. 친구를 믿어보라. 어느 날 그들은 당신 곁에서 멀어지거나 사라질 것이다. 그대의 명성을 믿어보라. 어느 날 회방하는 혀가 그것을 뒤집어 엎을 것이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믿어보라. 그대는 현세와 내세의 후회함이 없을 것이다. 미국의 부흥사 목사님, 무디 목사님 얘기인데요. 사람은 자기가 보기에 믿을만하다고 판단되거나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게 되지요. 하지만 아무래도 본인이 경험한 것을 믿는다면 실수하기가 쉬울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인 우리는 사람의 눈으로 판단하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지혜는 하나님의 은혜로 얻을 수 있으니까요. 오늘도 열심히 말씀 보기, 묵상, 기도 생활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분별 있는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 소망하면서 오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0: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나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1: 네.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다 편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다윗의 삶을 통해 배우는 내용은 결코 막연하거나 모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윗의 내면까지 세밀하게 계시해 주심으로써 바로 이 사실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과 하나님과 자기 백성의 관계가 결코 막연하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다윗은 9절에서 다시 하나님을 부르며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가 이렇게 기도한 것은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그분의 언약적 신실함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의 눈에 눈물이 있고 그의 영혼과 몸이 쇠약해지는 가운데서도 말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함을 믿으며 현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기록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도 믿을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는 절망적인 상황과 그로 인한 극심한 고통,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는 현실보다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더 확실하고 더 믿을만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렸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다 편 읽어드렸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해서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잠언 2장 6절과 7절 말씀이에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지혜로 기쁘고 밝은 날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오늘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저는 김경화였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K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1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미경의 찬양 앨범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고 연약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서로의 부족함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멀어지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심 어린 사랑은 상처를 덮고 또 관계를 회복하게 하며 메마른 마음에도 다시 따뜻한 온기를 흘려 보낼 수 있으니까요. 오늘도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찬양 앨범 오늘 첫 곡으로 아주 뜨거운 찬양이었죠.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므로 나는 그분을 볼수 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I can see. 오늘은 데이비 미스의 열창으로 들으셨습니다. 사랑은 멀리 있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을 이해하고 품어주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한마디의 따뜻한 말, 작은 배려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수 있으니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으로 서로를 세워갔으면 좋겠네요.

두 곡을 이어서 보내드렸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브랜드 뮤직의 연주 음반 Songs Without Words 중에서 People in the Lord 이어서 In Christ Alone 두 곡을 아주 아름답고 멋진 연주곡으로 들으셨고요. 이어서 비냐드 25주년 기념 모음집 중에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Draw Me Close를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은 극동방송의 장미경의 찬양 앨범을 듣고 계십니다. 찬송가 두 곡을 이어서 보내드립니다. 먼저 들으실 곡은 내 마음의 주여 소망되소서 Without My Vision 켈틱 워십 곡으로 보내드리고요. 이어서 남성 아카펠라 음반 중에서 'Tis So Sweet Trust in Jesus' 구주 예수 의지함이를 보내드립니다.

지금 들으신 곡은 남성 아카펠라 곡으로 구주예수 의지함이, 그리고 그 전곡은 내 맘에 주여 소망됐소서 켈티 워십 음반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아,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미경이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호산나 뮤직 앨범 Name of All Names 중에서 You Are,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는 곡입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위로에는 방향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위로로 다시 다른 이를 위로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에게서 멈추지 않고 그 위로가 누군가에게 흘러가는 거죠. 오늘 하루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마음이 괴롭고 힘든 순간이 있으셨나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누군가 알아주기를 바랐던 그 순간, 그냥 누군가 옆에 있어주기를 바랬던 순간, 그 순간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오늘 이 밤 찬양 가운데 그 위로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받은 그 위로가 내일은 누군가에게 건네는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주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이브닝 프레이즈. 안녕하세요, 조시현입니다.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멜로디어스의 연주곡으로 들려드린 내 모습 이대로였습니다. 8월 20일 목요일 저녁, 목요일 밤에 인사드립니다.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이브닝 프레이스. 진행을 맡은 조시연입니다. 우리가 받은 위로는 나에게서 그치지 않고 누군가에게 흘러간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하루 힘들었던 순간 분명 크든 작든 있으셨을 거예요. 오늘 올려드려지는 찬양 가운데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마음 깊이 만나는 이 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기도합니다. 두 곡의 찬양 이어드릴 텐데요. 제이어스의 Love Letter 그리고 기프티드의 사랑한다 말하시네 두 곡 띄워드립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고린도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 이브닝 프레이즈를 듣고 계십니다. 이브닝 프레이즈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을 기다려요. 샵 1069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또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으로 방송 듣고 계신 분들은 실시간 채팅에 무료로 사연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3432님, 피디님 안녕하세요.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이브닝 프레이즈를 참 좋아합니다. 특히 이 시간에 들려주시는 짧지만 귀한 성경 말씀과 찬양이 너무 좋습니다. 읽던 책도 잠시 내려놓고 피디님의 목소리와 또 성경 말씀에 가만히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아버지가 지난 2월에 소천하셨고 얼마 전에는 어머니마저 하나님 나라로 가셨습니다. 부모님을 연이어 보내드리고 나니 자꾸 눈물이 나고 불면증이 심했는데 이브닝 프레이즈를 통해서 위로받았습니다. 방송을 듣고 있노라면 말씀과 찬양 사이로 주님께서 제 곁에 조용히 함께해 주시는 것 같아 마음이 조금씩 평안해집니다. 오늘도 따뜻한 방송으로 하루의 끝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이 사연을 한참 들여다봤던 것 같아요. 그 아픔을 우리 하나님 말고 누가 이해할까요? 저도 지난 1월 제 생일 전날 저희 어머니를 하나님 품에 먼저 보내드렸는데요. 지금까지도 약이 없으면 잠에 잘 들지 못하고 또 문득문득 터져나오는 눈물이 참 쉽지 않고 많이 힘들지만 오늘 함께 묵상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위로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주님이 3432번님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또 위로하고 싶어 하십니다. 잠 못 드는 밤 주님이 그곳에도 함께 하십니다. 그 눈물 닦아주시고 안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요. 오늘 사실 이 사연을 보고 다른 곡들도 선곡을 했어요.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또 그 슬픔을 딛고 상처 입은 치유자이신 우리 예수님처럼 다른 이들의 아픔까지 위로할 수 있는 3432번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야기를 이어가다 보니 벌써 마칠 시간이 됐네요. 오늘 마지막 곡을 들려드리면서 위로의 마음 전하며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마음의 아픔이 있고 오늘 하루 유난히 힘든 하루를 보내셨다면 주님의 선하심이 나의 일생 끝까지 나를 따라오고 계시다는 그 사실로 힘내시기를 바라고 응원합니다. 베델 뮤직의 주님의 선하심 Goodness of God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안원한 밤을 선물하는 이브닝 프레이즈 제작진행의 조시연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도 선하신 주님과 평안하세요.

부산 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이달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운 일을 하는 것이답니다. 안호성 목사가 쓴 이 책은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 풀어낸 책입니다. 두 번째 추천 도서는 고난 사전입니다. 허진열 목사가 집필한 이 책은 어린 딸의 간이식과 10년의 투병이라는 깊은 고난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의 섭리와 위로를 담은 책입니다. 여름을 채우기 가장 좋은 시간, 책과 함께 마음의 쉼을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부산 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하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나이다. 시편 139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으면 선뜻 답하기 어렵습니다. 정작 나 자신도 나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시선에 감사드리며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곡은 요나스 카프만의 넬라 판타지아 들으셨습니다. 시편 139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살펴보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쓰인 히브리어 하카르는 광부가 땅을 깊이 파들어가 그 속을 샅샅이 조사한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겉만 훑어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조차 감추고 싶은 가장 깊은 곳까지 하나님이 이미 다 파악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사실은 두렵기도 하고 동시에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다 아신다는 것은 숨을 곳이 없다는 뜻이지만 그렇게 다 아시면서도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흔히 나의 밑바닥을 들키면 사랑받지 못할까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밑바닥까지 다 보시고도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고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가장 든든한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곡 전해드렸습니다. 에자야 61의 삶의 예배, 마커스 커뮤니티의 주를 더 알수록, 제이 월십의 주의 사랑이 지금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김도연의 샬롬 나이스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샬롬 나이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 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Ben Fuller와 Essential Worship이 함께한 If I Got Jesus, Hillsong Worship과 Hannah Hobbs가 함께한 Thank You Jesus, 그리고 The Brooklyn Tabernacle Choir의 I'm Amazed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우리는 가끔 남에게 나를 설명하느라고 애쓰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오해를 풀려고 구구절절 말을 보태기도 하고 알아주지 않는 마음에 서운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사람 사이에서는 아무리 애써도 나를 온전히 이해받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 애씀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멀리서도 내 생각을 이미 다 아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아무도 내 마음 몰라줘서 외로우셨다면 말하지 않아도 이미 다 아시는 그분 앞에 잠잠히 앉아보는 그런 밤이 되면 좋겠습니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강명식의 그가 아시니, 이길승의 가르쳐주세요, 오영은의 매미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인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이달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운 일을 하는 것이답니다. 안호성 목사가 쓴 이 책은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 풀어낸 책입니다. 두 번째 추천 도서는 고난 사전입니다. 허진열 목사가 집필한 이 책은 어린 딸의 간이식과 10년의 투병이라는 깊은 고난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의 섭리와 위로를 담은 책입니다. 여름을 채우기 가장 좋은 시간, 책과 함께 마음의 쉼을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K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독방에서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던 남자는 교도소장에서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작은 귀퉁이라도 좋습니다. 조금이라도 가꿀 수 있는 정원을 허락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정치범으로 억울하게 수감된 사정을 알고 있던 교도소장은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꽃이나 나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지만 정성껏 심고 가꾸자 작은 정원은 풍성한 화원이 되어갔습니다. 이 모습을 본 남자는 깨달았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나도 정성 들여 가꾸니 꽃이 피는구나. 비록 감옥에 있지만 마음까지 잠식되지 않도록 열심히 가꿔야겠다. 매일 정원을 가꾸며 마음을 다스린 남자는 27년이 지나서 출소했지만 매우 건강했습니다. 감옥에서 억울하게 27년을 보낸 분노를 정원의 깨달음을 통해 화학과 화해로 풀어냈던 남자는 훗날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 넬슨 만델라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세요? 교도소에서도 한 켠의 정원으로 자유를 누릴 수 있듯이 죄로 문든 우리의 마음 한 켠에도 복음의 씨앗만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는 하나님의 말씀 묵상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히 채워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조한민의 찬송가였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 주 말씀 향하여 손재석 남궁송옥의 찬양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이 넬슨 만델라의 이야기는 들을 때마다 참 감동이 넘칩니다. 27년을 억울하게 감옥에서 지내는데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2년 7개월도 너무 힘든데 27년을. 그러면 뭐 거의 나의 젊음, 청년 시절은 그냥 다 지나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자녀가 있다고 하면 손주도 출소하고 나서 나중에 보는 거죠. 아,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한 켠에 나무를 심음으로 꽃도 피우고 열매도 맺는 것을 보면서 억울한 감정을 화합과 화해로 풀어낸 이 사람, 바로 넬슨 만델라, 남아공의 최초 흑인 대통령. 하, 대단합니다. 노벨 평화상 뿐만이 아니라 이분의 어떤 발자취를 우리가 좀 더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는 그 모습을 참 본받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런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인생은 이 삶의 순간순간은 선택인 것 같아요. 내가 나무를 심을 건지

꽃을 피울 건지 아니면 그곳에 내 분노와 미움을 심을 건지는 제가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는 생명의 씨앗을 심기로, 복음의 씨앗을 심기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심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이에요. 시편 119편 11절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아멘입니다. 이 말씀 제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유료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들으시다가 야, 이 찬양 참 좋다, 누가 불렀지, 제목이 뭐지 궁금하신 분들은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채널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의 이야기, 간증, 기도 제목, 듣고 싶은 찬양 신청해 주세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유되는 샵 1069 우물정 1069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주님, 내 마음의 왕과 구원주로 모십니다. 생명의 복음이 제 마음에 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송경민 목사님 앨범에 동행 함께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순간순간마다 선택할 수 있다면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어요? 어떤 길을 걷기로 결단하시겠습니까? 언제나 옳은 선택과 결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 마음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길로 제가 가기로 결단합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이 시간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그 똥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 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 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하기로 선택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의 발걸음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번 주간에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복된 주말과 주일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 여러분 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두 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나 자신을 높이는 자기 경배는 결국 우리의 영혼을 죽음에 이르게 한다고 신학자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야기했습니다. 현대의 미디어와 문화는 인생의 주인은 바로 우리 자신임을 강조하죠. SNS 또 타인의 인정을 구하고 능력주의 사회 속에서 우리 자신을 증명하려 애쓰는 가운데 자신도 모르게 내면 깊은 곳에서 나의 생각과 지혜가 기준이 되고 우리 마음속 가장 높은 곳에 자신을 최우선하며 경배하기 시작할 때 하늘에서 오는 평안은 사라지고 커지는 불안 속에서 우리의 영혼은 깊은 메마름과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기도하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진정한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는 참된 성도의 길을 걸어가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나영안의 좁은 길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초롬의 내 맘에 주여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민호기의 감사 위에 감사 들려드릴게요.

0: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에필로그의 예수 나를 위하여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홀리원의 평화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한웅재의 내 맘이 낙심되며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정소율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들려드릴게요.
1: 내 맘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이성신의 믿음 하나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라이프로드 싱어즈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나무에는 구주 예수 의지함이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러빔의 하나님의 시간 들려드릴게요.

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깔 스펠은 여기까지예요. 데이비 펠프스의 No More Night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마커스 월십의 주가주 되심을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K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으로 준비한 찬송은 아 하나님의 은혜로인데요. 제가 방송 사역을 하면서 참 보람 있었던 일 가운데 하나가 저녁 방송을 진행할 때 이 찬양을 저도 참 평소에 좋아했던 은혜 받는 곡이어서 들려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 방송을 들려드리고 저는 잊고 있었지만 한 달, 두 달 정도 후에 어떤 분에게 사연이 온 거예요. 서울에 살다가 고향으로 내려가면서 모든 걸 포기하고 빈털터리가 되고 또 삶이 참 어려웠을 때 하나님을 떠난 지 20년 만에 우연히 라디오에서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찬송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 않고 지켜보셨구나, 또 돌아오기를 기다리셨구나라는 걸 깨달으면서 감격의 눈물과 함께 또 회개의 눈물을 흘렸다는 고백이었어요. 그 이후에 이분은 하나님을 알게 됐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있을 데 없는 자를 하나님은 왜 구원시켜 주시고 또 기다리셨을까요?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만드신 존재이고 하나님의 품에서부터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주님을 떠났던 우리 모두를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또 이어서 들려드릴 이 찬송을 들으시면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결단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첫 찬송 아 하나님의 은혜로 전해드렸는데 어떤 은혜와 감동이 있으십니까? 왜 나를 구속해 주시는지 구원해 주시는지 우리의 짧은 머리와도 생각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설명이 되고 또 납득이 되지요.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나를 구원하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그 은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한반도 땅에 또 남북한 전역과 우리 민족 가운데 가득 역사하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님들께는 복음 통일에 대한 귀한 마음을 심고 또 북녘의 영혼들에게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귀한 시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는요 AM 1188kHz 제주극동방송 AM 1566kHz를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FM의 각 채널을 통해서도 우리 대한민국 땅에서는 방송 듣고 계실 텐데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번으로 복음 통일을 위한 응원의 메시지, 한 줄의 기도, 그리고 받으신 은혜들 같이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찬양과 함께 정보들 또 복음의 귀한 소식들 전해드릴 텐데요. 탈북민 교회들을 순회하면서 기도 제목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탈북민 교회 살펴보기, 정영신 목사님과 잠시 후에 만나보실 거고요. 더불어서 남북한과 세계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북한 지역 또 남한의 우리 한반도 땅의 자세한 주말 날씨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0: 탈북민 교회 살펴보기. 오늘도 두 교회의 사역들을 살펴보며 여러분과 기도 질문 나누도록 할 텐데요. 귀한 이야기 전해주실 분입니다. 전 북한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으로 섬기셨던 서울 강서구 뉴코리아 교회를 섬기시는 정영신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1: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오늘도 두 교회를 소개해야 되는데 바삐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좋습니다.
0: 첫 번째 교회는 여명교회인데 이름이 참 멋지네요.
1: 그렇죠. 예. 제가 여명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한번 찾아봤더니 네. 아침이 다가오는 새벽에 밝아오는 희미한 빛이더라고요. 오,
0: 예.
1: 그래서 복음 통일의 새 아침을 밝히고 여는 빛의 역할을 하는 교회라는 의미로 여명교회가 시작이 네. 되었습니다.
0: 우리 탈북민 대안학교 중에 여명학교라고도 있지 않습니까?
1: 아, 그렇죠.
0: 예. 네. 여명이라는 그 의미가 탈북민분들의 예. 소망을 아주 잘 담고 있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1: 네. 특별히 마음에 안겨오는 단어 중에 그렇습니다. 하나입니다.
0: 자, 오늘 여명교회는 담임하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1: 네, 김송희 전도사님입니다.
0: 예.
1: 경기도 화성에 있는 여명교회는 이제 김송희 전도사님을 통해 2021년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로 이제 횟수로 5년 차가 되지요.
0: 네.
1: 김송희 전도사님은 이제 중국에 있는 동안에

0: 선교사님을 통해서 통독반에 들어가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말씀을 읽는 중에 그 모세와 요셉의 이야기가 특별히 마음에 와닿았다 그래요.
1: 네.
0: 여러분 모세와 요셉은 민족을 구원한
1: 그렇죠.
0: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나는 비록 작고 연약하지만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을 소망으로 주셨답니다.
1: 네.
0: 그래서 그것이 이제 씨앗이 되어서 한국에 와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1: 네. 자, 우리 여명교회가 세워진 목적 그리고 하시는 사역들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가지로 탁 이야기해 주셨어요. 첫 번째, 예배하는 성도, 두 번째, 기도하는 성도, 세 번째, 선교하는 성도, 네 번째,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는 성도를 길러내는 것입니다.
1: 예.
0: 우리 김송희 전사님도 중국에서 생활하다가 한국에 오게 되었는데요. 그곳에서 같은 탈북 여성들이 삶의 모습을 참 많이 보게 됐고 자연스럽게 한국에 와서도 중국에 살고 있는 우리 탈북 여성들 또 탈북 여성이 낳은 자녀들을 돌보고 섬기는 사역들을 교회가 계속해서 네. 이어오고 있습니다. 중국 내 탈북 여성들을 돌보면서 이제 섬기는 것.
1: 예.
0: 요즘에는 줌을 통해서 매일매일 같이 예배할 수가 있고요.
1: 오, 예, 그렇죠.
0: 그리고 성경을 필사하게 하고 통독하게 하고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점검하고 체크하면서 중국 내 탈북 여성들을 통해서 신앙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사역들을 핵심 사역으로 해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탈북민 재소자 사역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전국에 50여 개 교정시설이 있는데요.
1: 네.
0: 여기 교정시설에 들어가 있는 탈북민 재소자들이 대략 150명에서 200명 가까이가 됩니다.
1: 네.
0: 한 분 한 분 참 외로운 싸움을 그 안에서 해나가고 있는데
1: 네.
0: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면회하고 편지 써주는 사역 그런 사역들을 우리 김성희 전사님 여명교회에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1: 네, 참 필요한데 그동안 잘 돌보지 못했던 귀한 사역들을 하고 계시네요.
0: 네, 맞습니다. 정말 음지에 있는 사역이죠.
1: 그렇죠. 귀한 사역들을 하지만 함께 또 사역을 해나갈 사람도 필요할 거고 물질도 필요할 텐데
0: 네.
1: 나눠주신 사역의 어려운 점 중에 제 눈에 띄는 게 하나가 있네요, 목사님.
0: 네, 특별히 여명교회가 교정사역을 계속해오고 있는데
1: 네.
0: 우리 탈북민들이 범죄하거나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1: 그렇죠.
0: 감옥에 들어가게 되면 집을 건사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라로부터 받은 집을 반납하게 되는
1: 네.
0: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1: 네.
0: 그러면 퇴소 이후에 갈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명교회도 섬기고 있는 탈북민 재소자가 이제 곧 출소를 하는데 이 형제님의 거처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1: 예.
0: 그 교회 가까운 곳에 이런 거처가 마련이 되면 교회에서 돌보고 또 같이 신앙생활을
1: 그렇죠.
0: 해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 다시 자립하거나 재활할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될 텐데요. 자, 우리 여명교회가 나눠주신 기도 제목이 또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함께 들으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네, 특별히 우리 김송희 전사님 건강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올 초에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잘 치료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1: 예.
0: 그리고 두 번째는 아들이 얼마 전에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교회에서 어머니와 함께 교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아들이 말씀 안에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1: 예.
0: 그리고 세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정시설에서 나온 분들 그리고 때때로 거처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1: 쉼터
0: 예 쉼터 예. 마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1: 예. 우리 여명교회 하시는 일들 특히 목회자가 건강하셔야 되는데
0: 예.
1: 건강의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 함께 또 기도해 주시고요. 또 사역자와 쉼터 사역을 위해서도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송희 전도사님이 신청해 주신 찬양이 있네요. 함께 듣고 두 번째 교회 만나보도록 할게요.
0: 네. 이제 복음성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1: 예, 찬미 워십의 찬양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0: 탈북민교회 살펴보기. 오늘은 두 교회를 만나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경기도 화성시에서 사역하고 있는 여명교회 소개해드렸고요. 두 번째 교회입니다.
1: 네, 두 번째 교회는요. 예수 마음 교회입니다.
0: 예.
1: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땅에 들어온 탈북민 이웃들을 품고 복음 통일을 준비하는 예수 마음 교회입니다.
0: 예. 담임하시는 분은 어떤 분이실까요?
1: 조연조 전도사님이세요.
0: 네.
1: 우리 탈북민들이 탈북하고 한국에 들어오는 과정에 직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0: 오.
1: 중국이나 동남아를 거치지 않고 한국으로 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0: 그렇네요.
1: 그렇죠?
0: 예.
1: 대부분 탈북해서 중국에 1년에서 10년 가까이 이제 생활을 하다가 오는데 잠깐 거쳐오기만 했던 분. 그러니까 중국이나 이제 다른 지역에서 1년, 2년, 3년 생활하지 않고 잠깐 거쳐서 바로 한국까지 오신 분을 직행으로 왔다 이런
0: 그렇군요.
1: 얘기를 합니다.
0: 예.
1: 조연조 전사님은 탈북해서 한국까지 직행으로 오신 분들 중에 한 분이에요.
0: 예.
1: 이제 그러다 보니까 중국 생활에 대한 경험이 없고 바로 이제 한국에 오신 거죠. 이 말은 자본주의에 대한 경험이 거의 전무하다.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0: 네.
1: 그러면 정착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런 모든 어려움들을 뚫고 잘 적응하고 정착하고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사역해 나가고 있습니다.
0: 예.
1: 직행으로 오신 분들의 큰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흔히 중국에 머무는 동안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듣고 한국까지
0: 그렇죠.
1: 오게 되는데
0: 네.
1: 직행으로 오면요. 그런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조연조 전사님도 복음을 들을 기회 없이 한국에 왔다가 교회에 대한 의문이 생겨서 스스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0: 네.
1: 그 마음에 국기에 십자가가 그려진 나라는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일까? 복지가 가장 잘 되어 있는 나라는 왜 기독교 국가일까? 세계에서 가장 부자도

0: 기독교인이고 아낌없이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는 사람도 왜 기독교인일까? 이제 그런 궁금증을 품고 스스로 교회에 나갔다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1: 네.
0: 그리고 특별히 이제 교회에서 함께 가는 단기 선교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이제 소명을 받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1: 이야, 많은 시행착오와 또 고민들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 조현주 전도사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 같은데요.
0: 예.
1: 사역하시는 예수 마음 교회가 세워질 목적 함께 나누겠습니다.
0: 특별히 우리 전사님 자체가 한 사람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교회 목적 자체도 탈북민 이웃 한 사람, 소외된 그한 사람을 찾아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목표이고요.
1: 예.
0: 그리고 두 번째는 북한에 예수 마음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100개의 교회를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 오.
0: 아, 그러한 사명자들을 키우는 교회.
1: 네.
0: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 마음 교회가 세워진 목적입니다.
1: 예. 자, 예수 마음 교회 주요 사역과 함께 사역하시면서 어려운 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목사님 나눠주시죠.
0: 우리 탈북민 이웃들이 교회에 오면 성경이 조금 낯설죠. 그리고
1: 그렇죠.
0: 성경이 66권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책 제목하고 책의 약자가 또 다릅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는 창, 출애굽기는 출,
1: 그렇죠.
0: 그렇죠? 그래서 이거 성경을 보는 방법에서부터 시작해서 성경을 어떻게 찾아 읽을 수 있는 이제 기초적인 방법을 훈련하는 것으로부터 우리 예수 마음교회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1: 네.
0: 그리고 특별히 교회 안에 조선족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하고 있는데요. 조선족 성도, 한족 성도들이 이제 한글을 잘 학습하고 배울 수 있도록 하는 사역들,
1: 예.
0: 그리고 더불어서 전국에 흩어져 있는 탈북민 재소자들, 이 탈북민 재소자들을 섬기는 사역을
1: 예.
0: 함께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사역을 이렇게 해오다 보니까
1: 네.
0: 이제 가장 필요한 게 뭐냐라고 했을 때 특이하게도 전사님이 화장실 말씀을 하셨어요.
1: 그래요?
0: 교회가 지하에 있는데 지하에 화장실이 없어서
1: 예.
0: 어른들이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화장실에 가자면 계단을 계속 올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1: 예.
0: 그래서 어른들이 교회에 오면 화장실 이용하기가 불편하니까 물을 적게 마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신다 그래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가장 안타까워합니다.
1: 이 화장실을 설치를 하든지 교회가 이전하든지 해야 되는데
0: 예.
1: 아유 참 어려우시겠습니다
0: 예,
1: 사역하시는데.
0: 그런 애로사항들이 있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 사람들이 처음 교회에 오면 바로 감동받는 게 하나 있습니다.
1: 찬양.
0: 그게 찬양이에요,
1: 예,
0: 찬양.
1: 맞아요.
0: 근데 찬양이 그냥 목소리로 부르는 찬양도 중요하지만 반주자가 피아노를 치면서 흘러나오는 그 찬양의 멜로디와 선율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늘 이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반주자를 보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1: 예. 자, 오늘 두 번째로 소개해드리는 예수 마음 교회의 어려움들도 함께 나눴는데, 기도 제목도 세 가지가 있네요.
0: 네.
1: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0: 세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 마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빛의 갑옷을 입고 변화하고 성장하여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주님의 군대, 하나님의 기관이 되게 하소서.
1: 아멘.
0: 예수 마음 교회 성도들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성경 공부를 통해 아는 만큼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는 지혜와 복을 맛보게 하소서.
1: 아멘.
0: 2025년은 갈급한 영혼들이 많이 찾아와 생명의 말씀 안에서 구원을 얻고 성령의 은혜가 넘쳐 부흥의 잔치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1: 아멘. 기도 제목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잠시라도 마음 모아 기도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탈북민 교회 살펴보기 끝곡으로 조현주 전도사님께서 신청해주신 찬송을 나누면서 인사드리려고 하는데요.
0: 네, 찬송가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1: 예, 이 곡을 전해드리면서 탈북민 교회 두고 소개해주시고 사역을 함께 나눠주신 뉴코리아 교회 정영신 목사님도 보내드리겠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북미 대화 요청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응답을 했다며 현재 대화 상황이 매우 긍정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동아일보는 미국과 이란이 체결한 60일간의 휴전협상 시한이 별다른 성과 없이 종료되면서 이란 전쟁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서울신문 보도입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반도체 호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면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6개월 만에 1.8%에서 3.5%로 대폭 올렸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한국 반도체 산업이 호황을 맞고 있지만 핵심 원료의 중국 의존도가 여전히 높아 중국의 수출 통제가 공급망의 새로운 위험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에서 규모 7 이상의 강진이 잇따르면서 남미에서 지진 공포가 커지고 있고 일부 전문가들은 페루 중부에서 규모 8.5 이상의 대지진 가능성을 경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데일리엔케이 보도입니다. 북한의 대표적인 곡창지대인 황해남도에서 식량난으로 농장원들의 출근율이 떨어지자 당국이 국가 비축 식량을 풀어 열흘분의 식량을 긴급 공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데일리엔케이는 북한 당국이 국가 상업망을 강화하고 있지만 수매 상점에서는 실제 상품 가격을 장마당 시세에 맞추고 개인 생산품까지 판매하는 등 시장의 영향력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처음 열린 해외 올리브영 페스타에 사흘 동안 10만 명이 몰리면서 K-POP에 이어 K-뷰티 인기를 보여줬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평생 이웃을 위해 봉사해 의령 봉사왕으로 불린 고 공도연 할머니가 남편과 함께 시신까지 의학 교육과 연구에 기증하며 마지막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연합뉴스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북미 대화 요청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응답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김 위원장이 대화 제안에 응답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고 현재 대화가 어느 단계에 있느냐라는 질문에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말했는데요. 다만 김 위원장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어떤 내용을 전달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최근의 접촉을 의미하는 것인지 과거의 화답을 언급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한미연합군사훈련 규모를 대폭 축소하도록 지시하면서 연합훈련이 북한에 부적절한 신호를 보낼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또 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서로를 잘 이해하고 있다며 자신의 조치가 한반도 상황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지난 6월에 체결한 종전 양해각서에 담긴 60일간의 휴전과 협상 시한이 별다른 성과 없이 종료됐습니다. 미국은 이란 공식 협상단이 실질적인 합의 권한을 갖고 있는지 의심해 이란 정권의 실세인 혁명수비대 수뇌부와 별도의 비밀 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미국 측은 이라크 쿠르드 자치정부 수반을 비공식 채널로 활용해 혁명수비대 측과 수차례 유선 접촉을 갖고 고위급 회담까지 추진했지만 끝내 성사되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혁명수비대와의 실질적인 협상 없이 종전 양해각서가 체결됐고 60일의 휴전협상 기간에도 미국과 이란은 상대를 향한 공격을 이어가며

하면서 긴장을 낮추는 데 실패했습니다. 이란 지도부 역시 종전 합의를 미국이 더 큰 공격을 준비하기 위해 시간을 벌려는 시도로 의심해 확전에 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당장 전면적인 확전에 나서기보다는 강도 높은 경제 압박을 통해 이란의 태도 변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지만 협상이 사실상 성과 없이 끝나면서 전쟁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서울신문 보도입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5%로 상향했습니다. 무디스는 지난 2월 말에도 올해 성장률을 1.8%로 전망했지만 5월에는 2.5%로 올린 데 이어 최근 다시 1%포인트로 높여 불과 6개월 만에 전망치를 거의 2배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이는 지난달 말 기준 주요 투자은행 8곳이 제시한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 평균인 3.2%보다도 높은 수준입니다. 모디스는 인공지능 산업 확대 등에 따른 반도체 수요가 계속되고 있으며 한국의 고급 메모리 공급 업체를 현실적으로 대체할 만한 기업도 제한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반도체 호황이 적어도 2027년 중반까지 강하게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또 정부가 반도체와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피지컬 AI를 중심으로 추진하는 3대 메가 프로젝트에도 주목했습니다. 이 같은 투자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고 생산성과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고령화에 따른 의무 지출과 국방 안보 비용 등이 장기적으로 재정 부담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호황을 맞고 있지만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핵심 광물과 원료에 중국 의존도가 높아 공급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를 계기로 국내 업체들이 반도체 식탁에 사용되는 고순도 불산 국산화에는 성공했지만 그 원료인 무수 불산은 여전히 97%를 중국에서 들여오고 있습니다. 일본에 대한 의존도를 낮췄지만 원료 단계에서는 중국에 크게 의존하는 반쪽 국산화에 머물렀다는 지적인데요. 특히 반도체 내부에서 전기 신호의 통로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텅스텐은 중국 의존도가 90%를 넘는데 중국이 지난해부터 수출 허가제를 적용하면서 물량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수출되는 텅스텐 1차 가공품 가격도 1년 사이에 7배 이상으로 뛰었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대중 반도체 규제에 맞서 갈륨과 게르마늄을 시작으로 흑연과 안티모니, 텅스텐, 히토류 등으로 수출 통제를 확대해 왔습니다. 국내에서도 핵심 원료 생산 확대가 추진되고 있지만 국산 무수불산 가격이 중국산보다 30에서 50% 이상 비쌀 것으로 예상돼 공급망 안정에 필요한 추가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가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최근 두 달 사이에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에서 규모 7 이상의 강진에 잇따르면서 남미 지역에서 대지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6월 베네수엘라에서 발생한 연쇄 강진으로 6천 명 넘게 숨진 데 이어 이달 콜롬비아에서도 규모 7.4의 지진으로 300명 가까이 사망하면서 주변 국가에서도 우려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1746년 대지진 이후 페루 중부 지역에 축적된 지각 에너지 가운데 불과 20% 정도만 방출된 상태라며 앞으로 규모 8.5에서 8.8에 이르는 강진이 발생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페루와 칠레 해안에서는 나스카판이 남미판 아래로 계속 이동하고 있어 판이 강하게 맞물린 지역을 중심으로 오랜 기간 지각 변형이 축적되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지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파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실제 지진이 언제 일어날지를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는데요. 또 최근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 지진은 서로 다른 판 구조에서 발생해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다며 잇따른 강진만으로 남미 전체가 이례적인 지진 활성기에 들어섰다고 판단하는 것도 성급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의 대표적인 곡창지대인 황해남도에서 식량난으로 끼니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농장원 세대가 늘면서 당국이 국가 비축 식량을 긴급 방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내각은 지난 8일 황해남도 농장들에 식량난을 겪는 농장원 세대에 열흘분의 식량을 즉시 공급

망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수매의 상점을 활성화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장마당 시세가 가격 결정의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평안북도 구장군의 한 식료수매 종합상점의 경우 국가가 수매 가격과 판매 가격을 관리하도록 돼 있지만 장마당과 가격 차이가 커지면 상품을 확보하기도 주민들에게 판매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시장 가격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상점에서는 지방 공장과 농장의 생산품뿐 아니라 개인이 텃밭이나 부업으로 생산한 농산물과 식품도 받아 판매하고 있는데요. 개인 생산품은 물건을 먼저 상점에 맡긴 뒤 판매가 이뤄지면 대금을 정산하는 사실상의 위탁 판매 방식으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국가 중심의 상업 체계를 강화하고 있지만 이미 자리 잡은 시장의 가격 결정과 상품 공급 구조를 완전히 배제하기는 쉽지 않은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처음 열린 해외 올리브영 페스타에 사흘 동안 10만 명이 방문하며 K-뷰티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줬습니다.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열린 행사에는 55개 K-뷰티와 라이프스타일 브랜드가 참여했으며 세계적인 K-컬처 축제인 K-콘과 연계해 K-팝 팬들이 자연스럽게 K-뷰티를 체험할 수 있도록 꾸며졌습니다. 행사장에는 한국식 스킨케어를 직접 경험하거나 피부 상태와 퍼스널 컬러에 따라 제품을 추천받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긴 대기 행렬이 이어졌는데요. 특히 국내 중소 인디 브랜드들은 미국 소비자를 직접 만나 제품을 소개하고 현지 반응을 확인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올리브영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국내 K-뷰티 브랜드의 미국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플랫폼 역할을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0: 기온은 20도에서 25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21도에서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북한은 전 지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곳에 따라 비 소식이 있겠는데요. 북한의 아침 최저 기온 13도에서 24도를 보이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23도에서 31도로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봅니다. 먼저 수도권에서는 종일 비가 내리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 서울 24도, 수원과 이천 23도로 시작하고요. 낮 최고 기온 서울 30도, 수원과 이천 29도로 전망됩니다. 강원도는 영서 지역에서 하루 동안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춘천과 원주 23도, 철원 22도, 낮 최고 기온 춘천과 원주, 철원 모두 29도로 예상됩니다. 충청도에서는 충주와 천안, 홍성에서 종일 비가 내리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홍성 24도, 충주와 천안 23도, 낮 최고기온은 천안과 홍성 30도, 충주 29도로 전망됩니다. 경상도도 대구와 구미, 안동, 상주에서 오후부터 비가 내릴 예정인데요. 이 밖의 지역은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대구 24도, 안동과 상주 23도, 낮 최고기온은 대구 32도, 안동과 상주 30도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북한 날씨입니다. 평안도와 황해도는 전 지역에서 비가 내릴 전망이니까요. 외출하실 때 우비 챙기시면 도움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개성 23도, 해주 21도, 진남포 20도, 낮 최고 기온은 진남포 31도, 해주와 개성 29도로 전망됩니다. 함경도는 함흥, 북청, 장진, 성진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는데요. 풍산에서는 아침부터 비가 내리겠고요. 이 밖의 지역은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함흥 21도, 희산 16도, 풍산이 14도, 낮 최고 기온은 함흥 29도, 희산 27도, 풍산 24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의 하늘은 맑겠는데요. 서해 북부에서는 종일 비가 내릴 예정입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21일 금요일 날씨였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방송이 참 특별하죠. 다른 시간보다 우리 복음 통일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눌 수 있어서 특별합니다. 이 샬롬부터 시작해서 다음 시간에 이어지는 복음의 메아리까지 남북한의 모든 성도들이 북한에서도 이 방송을 듣고 있다는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우리 4908 성도님 오늘도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강릉입니다 하시면서 아무래도 강원도에 살다 보니까 북한 관련된 얘기를 어릴 때부터 많이 접했었는데요. 종종 드라이브 겸 고성의 통일 전망대를 가곤 합니다. 북녘 땅을 바라보며 같이 기도하게 되는데요. 올해도 극동방송을 통해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있는 모든 탈북민 분들도 우리 민족 모두가 통일을 꿈꿀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 여러분이 계셔서 이 시간에 이 새벽 시간에도 참 의미 있게 이 방송이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계속 기도해 주시고 함께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끝 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릴 텐데요. 오늘 방송을 함께 하시면서 특별히 저 중국 러시아에 나와 계신 탈북민 여러분이나 북한 출신 노동자 여러분들 가능하시다면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 또 복음에 대해서 또 궁금하신 점 등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세요. 요즘에 손편지 이런 것들이 조금은 어렵고 또 많이 쓰지는 않지만 여러분의 이야기가 도착한다면 정말 감격스러울 것 같아요. 저는 오늘도 기다리겠습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대한민국 서울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북방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지능형 손전화기 사용하시는 분들은 위챗 아이디 FEBCNK로 문자 내용들 메시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평안하십시오.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8월 21일 금요일 대한민국과 북한 날씨입니다. 남한은 중부지방이 대체로 흐린 하늘을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고요. 남한의 아침 최저기온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시편 저자의 고백으로 복음의 메아리 문을 열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편 31편의 말씀을 함께합니다. 시편 31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로 영원히 부끄럽게 마시고 주의 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보장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저희가 나를 위하여 비밀히 친 그물에서 빼어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를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곤란을 감찰하사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고 나를 대적의 수중에 금고치 아니하셨나이다.

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시편 31편의 저자는 주님께 이야기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고 산성이시며 주의 이름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신다고요. 그리고 이 저자의 고백처럼 우리의 영을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 보내시길 기도하면서요.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며 우리의 곤란을 감찰하시고 환난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그 누구보다 잘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과 소망과 감사와 함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찬양 올려드립니다.

시편 31편의 말씀 1절부터 8절까지의 고백을 이번엔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당신께 피신하니 나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당신은 의로우시니 나를 건지소서. 나에게 귀를 기울여 나를 속히 건지소서. 당신은 내가 도피할 반석과 강한 산성이 되어 나를 구원하소서. 당신은 참으로 나의 반석과 요새이시니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지도하며 인도하시고, 당신은 나의 피난처시니 그들이 나를 노려 숨겨놓은 그물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영혼은 당신의 손에 맡깁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속하소서. 나는 거짓된 우상의 한눈 파는 자들을 미워하고 오직 여호와를 신뢰합니다. 내가 당신의 인의를 즐거워하여 기뻐할 것이니, 이는 전에 당신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의 역경을 굽어보셨으며 나를 원수의 손에 넘기지 않으시고 내 발을 넓은 곳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피난처이신 우리의 구원, 우리의 반석, 우리의 강한 산성 되시는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우리의 역경을 굽어 살피시는 주님만을 신뢰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그렇게 믿음과 소망과 함께 계속해서 찬양으로 함께 할까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극동방송 음반 가운데 테너 이다휘 씨의 목소리로 함께 찬양했고요.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찬송까지 오케스트라의 연주와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남과 북이 함께하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찬양 더 올려드린 후에는 매일 이 시간 만나보는 우리 주님의 말씀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성경에 보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죄인 아닌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으로서는 다 똑같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 의인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어. 죄 짓는 사람들은 다 죽어야 돼.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은 죽어도 영생은 영원히 살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원죄 속에서 그대로 사느냐? 그럼 거기서 탈피해가지고 정의의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예수 믿고 구원 받느냐? 마음먹기에 달려있다고 그랬죠. 쉽기 때문에 예수 못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나쁜 짓을 안 해야만 구원시켜주시는도 알았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 내가 선하고 내가 좋은 일하고 그러면 구원받으면 예수님이 왜 돌아가세요? 내가 암만 좋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저분하고 구질구질하고요.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공의의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 당신이 계획해놓은 그대로 예수 믿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을 못 받아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로 내가 죄 씻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께 죄를 인정하면 되고요. 내가 내 죄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예수님은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을 믿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내 마음속에 구세주로 영접하면 나는 구원받은 거예요. 쉽지요? 간단해요. 그런데 그걸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것은 하나 있어. 그게 죽음이요. 그러나 죽음에도 공의의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돌아가시기 전에 빨리 확실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 떠나면 하늘나라에 간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세요. 로마서 3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배운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 남녀노소 막론하고 누구든지 자기가 죄를 인식하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면 그 사람은 구원 받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0: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저는 북한 땅에서 살다가 이모남은 중국 땅으로 살 길을 찾아온 안씨입니다. 저는 이 찬송가를 부르며 저 북한 땅에서 배고파 굶주리며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을 믿고 다시 일어나 주님을 찬양하며 영원토록 주님께 영광을 드리길 원합니다. 저도 북한 땅에서 살면서 배고파 힘들고 지쳐가며 일터로 나가던 그 시절들이 떠오르곤 합니다. 사랑을 주고 받는다는 말조차도 모르고 살아왔던 그 시절, 믿음이란 말도 없이 살아갔던 모습들이 잊을 수 없습니다. 또한 하루 이틀이 굶는다는 것은 일반적인 생활로 여겨왔습니다. 그러나 배고파 굶주리며 일터에도 못 나가고 또 아이들은 학교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린 나이에 장사나 쓰레기통을 뒤지며 먹을 것을 찾고 죽어가는 영혼들도 보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슬픔 속에서 나의 행복이 어디론가 사라지고 죽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던 나의 영혼을 주님께서 바꿔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영원한 믿음을 받아 안게 되었습니다. 저 지옥 같은 불쌍한 저 북한 땅, 우리 민족에게도 주님의 담비를 내려주시고 주님의 나라, 주님의 민족, 주님을 소망하며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시고 주님의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북한 땅의 수많은 영혼들이 슬픔 속에서 벗어나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도록 주님을 높이 찬송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주님의 천국을 바라보며 기쁨의 마음으로 주님을 높이 부르며 복음을 전파해 나가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주님의 일꾼이 되겠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립니다. 아멘.
1: 고향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하며 슬픔 가운데 건져주시는, 고난 가운데 건져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자매님은 오늘도 이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슬픈 마음을 기쁨으로 변화시켜주시는 우리의 소망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마음 모아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자매님의 기도를 기억하며 함께 힘차게 찬양해 볼까요?

오늘의 워십 찬송가 앨범 가운데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함께 찬양했는데요. 이번에는 극동방송 음반 가운데 찬양입니다. 한 번 더 올려드리는 1절부터 4절까지의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하면서, 그리고 북녘땅에 우리 각각 주님께서 보내주신 그 자리의 역사가 되길 소망하면서 테너 윤서준 씨의 목소리로 찬송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소망이시며 천국의 기쁨이신 주님 안에서 오늘도 우리의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고 우리의 한숨이 찬양으로 변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북녘 땅에도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요.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북한이 고향인 지금은 중국에서 살고 있는 한 자매님의 선곡, 슬픈 마음 있는 사람으로 함께했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윤형주 장로님의 찬양 함께 올려드렸고요. 우리 마음의 근심을, 우리의 눈물을, 깊은 한숨을, 괴로움과 두려움을 주님 앞에 내려놓길 원합니다. 염려치 않고 주님께 아뢰며 일하시는 주님의 역사와 은혜를 기대하고 감사함과 믿음으로 나아가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길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부산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93.3MHz, 녹산중계소 FM96.7MHz, 출력 1kW, 호출부호 HLQQ로 방송되는 FEBC 부산극동방송입니다. 부산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선교 방송입니다. 부산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부산극동방송은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105의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봉래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의 의견은 부산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부산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산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장대진 지사장입니다. 오직 순수 복음만을 전하는 부산

산 극동 방송과 오늘도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시간 되십시오. 여기는 FEBC FM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HLQQ

0: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에스겔 37장 5절의 말씀으로 오늘의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문을 열어볼 텐데요.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북한어 성경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숨이 들어가게 할 것이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 가운데 오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우리의 근심과 걱정, 우리의 곤고함을 내려놓고 주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승리의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우리들의 이야기. 북녘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은혜의 여정을 김아영 자매님의 목소리로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김보빈 집사님의 두 번째 이야기를 함께 하실 텐데요. 가족 살림의 보탬이 되고자 그 마음 하나로 두만강을 건넜지만 중국에선 생각지 못한 일을 마주했던, 돌아가고파도 돌아갈 수 없었던 그 여정 가운데 절망 속에서도 다시 살아갈 이유를 붙잡았던 이야기, 오늘 그 두 번째 이야기 함께합니다.
1: 저는 함경북도 경원군에서 태어나 18살의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이후 장사를 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던 저는 돈을 벌어 가족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다는 마음으로 두만강을 건너 중국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에서 제가 마주한 현실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중국에 도착한 저는 낯선 사람들에게 속아 인신매매를 당했습니다. 팔려간 그 순간까지도 제가 팔렸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산을 넘고 들을 지나 어느 집에 도착한 뒤에야 그곳에서 낯선 한족 남자와 함께 살아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가족을 위해 돈을 벌겠다는 마음으로 왔는데 돌아갈 수도 없는 처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집으로 보내달라고 울며 사정도 해보았지만 아무도 제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도망칠 수도 없었습니다. 화장실에 갈 때조차 감시를 받으며 하루하루를 살아야 했습니다. 그곳에서의 삶은 너무도 허무했습니다. 부모 형제는 만날 수도 없고 돈을 벌어 가족을 돕겠다는 꿈도 사라졌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조차 찾기 어려웠습니다. 더 큰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 집 사람들은 제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지 확인하려고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몸을 검사했습니다. 그때 저는 사람으로 존중받기보다 그저 아이를 낳을 수 있는지만 확인받는 존재처럼 여겨지는 것 같아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몇 차례나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고 했지만 죽음마저도 제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일을 겪은 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대로 무너져 있을 수만은 없다. 살아야 한다. 그때부터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분가를 한 뒤 작은 밭을 일구며 농사를 짓고 짐승도 기르면서 이를 악물고 살아갔습니다. 몸은 고됐지만 하루를 버티고 또 하루를 견디며 살아가는 것이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게도 작은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0: 되었습니다. 새 생명이 제 뱃속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 아이를 생각하면 다시 살아갈 힘이 생겼습니다. 이 아이만은 꼭 지켜야겠다. 그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하지만 제가 간절히 기다리던 그 아이는 끝내 제 품에 안기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깊은 슬픔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고 계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1: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시편 34편 18절의 말씀입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아픔 가운데서도 다시금 살아갈 힘을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그 여정들. 오늘의 우리들의 이야기, 김보빈 집사님의 두 번째 은혜의 여정, 김아영 자매님의 목소리로 함께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그 은혜의 여정은 다음 시간에 이어집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계속해서 우리 주님의 말씀 함께 하실 텐데요. 금요일인 오늘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에스겔 37장 1절부터 6절까지를 본문으로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오늘 여러분과 함께 에스겔 37장 말씀을 가지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이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약 2600년 전에 일어났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권능이 선자 에스겔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 선자를 이끌어 어느 골짜기로 인도했습니다. 근데 그 골짜기 가보니까 사방에 수많은 마른 뼈들이 널려져 있었습니다. 이 마른 뼈들은 마른 뼈 같은 우리 인생들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 2절입니다. 야훼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히 많고 아주 말랐더라. 이 마른 뼈들은 당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절망 가운데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택한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하지 말라고 하신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선자를 계속 보내서 경고하고 또 경고했지만 저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여러 우상들을 섬겨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주전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전 586년에 남왕국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왕족과 귀족들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의 비참한 모습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은 포로가 되어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 채 절망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살아있다고는 하나 마치 마른 뼈 같은 인생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끌려가 포로로 살고 있는 유다 백성처럼 심히 마른 뼈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무언가 노예가 되어서 외롭고 우울하고 쓸쓸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마른 뼈 인생에서 벗어나보려고 낮이고 밤이고 밤낮 술을 마셔서 알코올 중독이 되기도 하고 마약에 손을 대서 마약의 노예가 되기도 하고 도박 중독에 빠져서 전 재산을

항진하고 이렇게 저들은 깊은 절망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저들이 마른 뼈생이 바뀌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볼 때 첫사랑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교회를 오고 가고 있다면 우리 또한 마른 뼈 인생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첫사랑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는 여러분들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2장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매 순간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부정적 사고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철저히 회개하고 우린 돌이켜야 됩니다. 요엘서 2장 13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상 살아가면서 우리 힘으로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권능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하나님께 쓰임 받은 것은 주님의 권능이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7장 1절에 야훼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마른 뼈 인생을 벗어나기 위해서 반드시 주님의 권능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이 절망의 결박을 풀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 에스겔도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 그 순간부터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로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장 3절에 설명합니다.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야훼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야훼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일을 할 때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힘, 주님의 권능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자로서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서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절망은 떠나갈지어다.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기적이 임할지어다. 믿음의 선포가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선포할 때 마른 뼈들이 붙어서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가죽이 덮여 그 뼈들이 붙어져서 사람의 모습으로 바뀌어집니다. 에스겔 37장 7절입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뼈들이 붙고 가죽이 덮여 사람의 모양은 되었는데 그들에게 아직 생명이 없어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8절에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이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 선자에게 임했습니다. 에스겔 30장 9절 10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생기가 동서남북에서 불어와서 각 사람에게 들어가니까 각 사람이 다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하나님의 생기가 성령의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마른 뼈 인생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위대한 군대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도 성령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자 그 무기력하고 비겁쟁이였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화되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로 4절입니다.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 충만 외에 다른 문제 해결의 길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이여 내게 맛이 없어서 바람같이 불같이 생소하지 말려서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마른 인생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사 성령의 바람으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평생 이제는 주님의 권능을 힘입어 주님의 영광에 살기 원하오니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모든 질병은 묵물로 걷어나 갈지어다. 모든 문제와 어려움도 묵물로 걷어나 갈지어다.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노려제, 정신질환은 물러 갈지어다. 눈과 코와 입과 목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어깨, 척추, 허리, 관절의 병이 물러갈지어다. 심장병, 위장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가 물러갈지어다. 악성, 종양과 암은 떠나가라. 모든 암은 떠나갈지어다. 악성,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은 물러갈지어다. 자녀를 원한 가정의 모든 가정에 자녀가 태어날지어다. 자녀들이 복을 받을지어다. 직장과 가정, 사업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지어다. 모든 기도 제목이 주의 뜻 가운데 응답될지어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에스겔 37장 1절부터 6절까지를 본문으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8월 21일 금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 전 지역은 대체로 흐리고 곳곳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남한은 중부지방이 대체로 흐리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저녁부터는 서울과 인천, 경기 지역과 강원 내륙 및 산지, 충남 북부에도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예상 강수량은 평안도와 황해도에서는 5에서 30mm가 내리겠고요. 함경도에서는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 지역과 강원 내륙 및 산지, 충남 북부에서도 5에서 3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부산과 제주가 25도, 서울과 대구, 광주, 여수, 목포, 포항이 24도 안팎으로 보이고요. 평양과 개성이 23도, 신의주가 22도, 함흥이 21도, 청진이 20도, 강계가 18도, 해산이 16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33도 안팎까지 오르는 곳이 있겠고요. 서울과 대전, 부산, 대구, 광주 등은 30도 안팎에서 33도 사이로 무덥겠습니다. 평양은 30도, 신의주와 개성, 함흥은 29도, 강계는 28도, 해산은 27도, 청진은 25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는 대체로 맑겠는데요. 서해 북부는 오전과 오후 모두 비가 내리겠습니다. 동해 북부 앞바다의 파도는 0.5에서 1m로 일겠고요.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m 안팎으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하고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서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에스겔 37장 5절의 말씀과도 같이 마른 뼈에 생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우리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극동방송에서는 화재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불이 나면 누구든지 당황하고 공포감에 쌓여 판단력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평소에 화재에 대한 대처 방안을 습득해 놓으셔서 안전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주변에 신속하게 알려 대피하게 하며 119에 신고해 정확한 주소를 전달합니다.

화재 신고 후에는 전기 스위치를 내리고 화재 종류에 따라 초기 소화에 대한 대응을 합니다. 전기나 기름으로 발생된 화재 시에는 물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대피 시에는 두 방향 이상의 피난로를 설정하고 연기에 질식하지 않도록 담요나 시트에 물을 적셔 틈을 막고 낮은 자세로 바닥에 엎드려 짧게 숨을 쉽니다. 사업장에서는 화재로 인한 참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평소 피난 통로의 확보에 노력하고 철저한 피난 유도 훈련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대처로 화재로 인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0: H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농부는 땅을 사랑하고 잘 경작해야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지요. 마음은 밭과 같아서 마음이라는 밭에 무엇을 심고 경작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똑같은 진리를 가르쳐 주셨지요. 그들의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 것이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있느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있느냐, 마찬가지로 좋은 나무는 모두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단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고 싶습니까? 원하는 열매가 있다면 그 씨앗을 심으면 되겠지요. 밭은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올여름 정말 너무 많이 더웠는데요. 그래서 신앙과 영적인 훈련의 과정들이 조금은 나태해지지 않았나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에 가장 좋은 씨앗을 심고 잘 가꿀 수 있도록 늘 노력하며 돌보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주의 귀한 제자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찬양 여러분과 나눕니다. 찬송가 417장, 새 찬송가 295장, 큰 죄에 빠진 나를.

잠언 2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잠언에서 말씀하시는 근신이라는 단어는 행동을 삼가고 조심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말이나 행동을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절제하는 제어장치를 달아야 한다는 뜻이지요. 그러므로 근신은 분별력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앉을 자리와 설 자리를 구분하며 가지 말아야 할 길과 가야 할 길을 구분할 줄 압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늘 근신하고 지혜롭게 구별하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근신하여서 자신을 잘 지키는 명철한 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곡의 찬송 함께 나누지요. 찬송가 349장, 새 찬송가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찬송가 415장, 새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근신하는 삶과 분별력이 있는 말, 행동은 우리를 악한 길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때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선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없을 때도 있지요. 그때에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서 선악을 분별하며 그 선을 실천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밭이 좋은 씨앗이 심기고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좋은 밭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마지막 찬송 함께 할게요. 찬송가 259장, 새 찬송가 502장, 빛의 사자 드리요. 이 찬송 나누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지요. 평안한 날 보내십시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목포 그레이스 교회 오상권 목사님입니다.
1: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9절 말씀. 지난주에 어떤 청년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렸을 때 교회에서 많이 놀고 성경학교 성탄절 보내고 이제 청년이 되었는데 그렇게 교회는 잘 나가고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기독교란 예수님과 노아의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걸 설명해야 됩니다 라는 말을 나누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나와의 예수님과의 관계요? 하면서 계속 물음표를 던지더라고요. 오늘 로마서 10장 9절에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내 마음에 믿으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주님이요 왕 되심에 대한 관계에 대한 설명이 바로 구원의 간증이죠. 이 구원의 이야기 극동방송에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벌써 창사 70주년이 된 아름다운 이 복음방송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방송이기에 저도 여러분도 이 복음사역에 함께 동역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직도 종교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요 주인으로 정말 주님 만난 적이 없는 영혼들이 있다면 복음방송 극동방송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0: 를 믿어 구원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멋진 신앙생활 하시길 축복하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목포 그레이스 교회 오상권 목사님이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0: 라디오 강단. 라디오 강단 오늘 이 시간은 홍대 가까운 교회 김선희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 이번 한 달 동안은 저희가 사랑 옷다른 제목으로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함께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10절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렇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무척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크신 사랑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그분과 함께 앉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함을 받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셔서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랑 없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 사랑 없다가 순 우리말입니다. 뭐 몇 번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지만 사랑스럽다는 얘기예요. 참 사랑스럽다. 너무 이쁘다.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사랑 없다라는 우리말로 표현하는데 제가 최근에 이 사랑 없다라는 단어를 노래로 한다면 이런 느낌이 아닐까라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이 와일드싱이라는 영화에 최성곤이라는 가수가 나와서 부른 게 이 제목이 네가 좋아라는 곡이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딱 보면은 약간 사랑스럽다는 느낌 많이 들잖아요. 그죠? 근데 이 네가 좋아라는 곡을 보면 너무 막 사랑스럽고 진짜 사랑 없다는 느낌이 나는 곡이거든요. 근데 이 가사를 보시면은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그냥 좋다고 하네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런 식으로 좋다고 하죠. 네가 좋아? 왜 좋냐 그러면 예뻐서 좋다 그러고요. 네가 좋아? 왜 좋아? 그러면 착해서 좋다 그러고요. 네가 좋아? 그러면 왜 좋아? 그러면 웃겨서 좋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너무 사랑스러워 너무 좋다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냥 좋은 게 아니라 거기 뭐가 있냐면 조건이 붙는 거예요. 약간 자격이 붙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에게 그러니까 말이 되는 이유는 우리도 다 사실 사랑받고 살고 싶거든요. 다 사랑받고 싶고 좀 인정받고 싶고 하는데 우리도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냐면 내가 뭔가 이 세상에서 사랑받고 인정받고 살아갈 때에 필요한 게 내가 어느 정도 갖춰야 되는 조건이나 자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 세상에서 보는 사회적 지위가 될 수도 있고 재정적인 게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돼도 부모로서의 내가 어느 정도 자격이 있기를 원하고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내가 그 자격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살아가고 있고요. 또 지난주에도 조금 말씀드렸지만 혹여나 내가 자격이 없다는 게 드러나면 그게 그렇게 싫습니다. 왜 그런가 생각했더니 우리가 애초에 이 뭐랄까 성장할 때 이 세상에서 그런 걸 굉장히 계속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최근에 본 게 뭐가 한 가지가 있는데 어떤 학교에 이 급훈이라는 게 있잖아요. 급훈. 근데 급훈이 영어로 돼 있는 게 있었습니다. 영어로. 그래서 이런 급훈이어서 보여주시겠어요? 오 마이 갓이래요. 어느 학교에 그 학급의 급훈이 오 마이 갓입니다. 오 마이 갓, 오 넷.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뭐 얘기하는 거예요? 급훈이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뭐 착하게 살아라 뭐 이런 거 있지 뭐예요? 야, 정신 차려라. 내신 챙겨야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너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어느 정도 자격 네가 갖춰야 돼. 너가 이 세상에서 증명해낼 수 있는 조건을 네가 갖춰야 돼. 그러니까 오 마이 갓, 오 내신 정신 바짝 차리고 열심히 공부해라. 그런 의미가 아마 담겨져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삶에서 왜 그렇게 열심히 삽니까? 내가 어느 정도 자격은 갖추고 싶은 거예요.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증명하고 싶은 거죠.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거 말고 하나 더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느 마트에 갔더니 이 수박 요즘 많이 드시잖아요. 수박 코너였는데 이런 게 붙어 있었다고 해요. 이런 게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농산물 수박 고르기는 셀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은 직원도 잘 몰라요. 그동안 아는 척해서 죄송합니다. 이 수박 사러 가면 이게 더 잘 익은 거 맛있는 거 고르고 싶잖아요. 그럼 거기 직원한테 늘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있으니까 이거 괜찮아요? 맛있어요? 그러면 이제 직원들이 이제 막 얘기해 주잖아요. 여기는 근데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우리 몰라요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 마트에서 수박 코너에서 일하는 그 직원은 계속 아는 척했을까요? 왜 계속 한번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에? 왜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왜냐하면 마트의 수박 코너에서 일하는 분들도 거기 서 있으면서 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뭔가 자격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왜 자꾸 물어보는 거잖아요 손님들. 이거 괜찮아요? 맛있어요? 그러면은 그래도 내가 여기서 자격 있다는 이곳 여기서 일하는 자격 있다는 거 보여줘야 될 것. 그거는 네, 잘 익었어요 라고 알지도 못하면서 말을 했다는 거죠. 이게 흥미롭습니다. 이게 우리 삶에 이런 상황들이 많이 있어요. 열심히 내가 자격을 갖추려고 어느 정도 인정받기 위해서 보여주려고 애를 쓰면서 사는데 그렇게 애를 쓰면서 살면 또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습니까? 저 직원의 마음과 같은 거예요. 사실은 몰라요. 그지 않습니까? 내가 자격을 갖추려고 그렇게 야둥바둥 살고 있지만 내가 그렇게 보여주면서 하고 싶지만 사실은 내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고요. 근데 그게 보여지는 것은 원치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의 삶은 이런 자격을 갖추고 이렇게 보여지는 것 최선을 다해서 아둥바둥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보시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이 세상에서 말하는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자격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저기에서 말씀드렸던 내가 보여주고 싶어하지 않은 나의 온전치 못함을 자격 없음을 창피하고 괴로워하고 인정받지 못할까 봐요.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완전 다른 차원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장 4절과 5절과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무척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크신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합니까? 우리는 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어느 정도 자격 얻고 그걸로 사랑받기를 원하는데 에베소서는 이렇게 말해요.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뭐로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8절과 9절은 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뭐라고요?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자격 만들어서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받을 만한 조건을 만들어서 된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9절에 또 이렇게 말하죠. 그것은 우리의 선행으로 된 것이 아니므로 아무도 뭐라고요?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랑할 수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그러실 거예요. 목사님 저는 평소에도 자랑하는 스타일 안 해요. 저 겸손해요. 아마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네가 너의 자격을 네가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안 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했을 때는 우리는 너무나 익숙해 있는 내가 자격을 만들고 내가 그 조건에 부합하는 거 열심히 해가지고 그거 만들어서 사랑받겠습니다라는 걸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것을 무력화시키는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를 말씀하신다는 거죠. 차원이 다른 사랑을 누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잘하고 계세요? 이 자신 없음을 보세요. 그럴까? 쉽지 않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대학로에 있는 배우들과 함께 무명 배우분들이 대부분들이신데요. 그 먼데 이 교회 아까 이제 침례도 두 분 받으셨는데 그런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1년 한 좀 넘었고요. 그래서 지난 6월 중순이 6월 15일이 1주년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이 그 먼데이 가족분들이 막 이런 거 만들어요. 막 시키지도 않았는데 막 이런 거 만들고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1주년 행사한다고 막 해가지고 그리고 그날 저희가 1주년 때 그 북한산 계곡에 가서 1주년 기념 야유예배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분을 침례를 드렸어요. 근데 제가 요건 1주년 다음 이야기다. 여하튼 그때 즈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1주년을 기념해서 그런 건지 몰라도 이준익 감독님이란 분이 오셔서 혹시 아세요? 이준익 감독님? 왕의 남자 아세요?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왕과 사는 남자 아니에요. 네, 왕과 사는 남자는 다른 분이고요. 왕의 남자라고 들어보셨어요? 아주 오래 이 영화도 천만 관객 된 영화고 그 말고도 이준익 감독님 되게 여러 작품 만드셨거든요. 어찌됐건 되게 유명한 감독님이신데 그분이 먼데이 교회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준익 감독님이 오셨어요. 근데 제가 놀란 게요. 먼데이 교회는요. 제가 뭐 내일도 가지만 가면은 이 예배 중에 돌아가면서 한 명씩 이 특송을 해요. 약간 자의반 타의반으로 해요. 왜냐면 그걸 정했어요. 제가 시킨 것 아닌데 그냥 본인들이 그런 걸 해요. 아 우리 특송하자 막 그러더니 한 명씩 돌아가면서 이제 특송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한 명씩 그렇게 하는데 이날은 제가 이준희 감독님 오시는 날 갔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다섯 팀이 예약 걸었어요. 다섯 팀이 예약 걸고 막 뭐 제가 다섯 명이라 그래서 팀이라 그랬어요. 팀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많아서 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다섯 팀이 예약을 저는 뭔데 1년 하면서 이런 광경은 처음 봤거든요. 막 율동도 하고 막 수화 찬양 나오고 막 성악하는 분 나오고 우리 먼데이 분들 중에 이렇게 재능이 많은지 몰랐어요. 근데 순서표 번호표 뽑아가면서 이제 이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순서가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제가 앞에 나와서 이제 뭐 이렇게 설교도 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되게 흥미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앞에 다섯 팀이 그렇게 특성도 하고 막 그런 거 했잖아요. 저도 이제 앞에 딱 섰는데 제 마음이 무슨 마음이 드냐면 저도 뭔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또 모르니까 또 이준희 감독님 차기 작품 생각하고 계시면 또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 마음에 앞에 다섯 팀 정도 하고 나니까 제 마음에도 뭔가를 보여줘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뭘 보여주지? 막 조바심 들고. 그래서 왜냐면 제가 뭐 노래를 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뭘 했냐면 좀 이거 약간 뭐랄까 치사한 방법이긴 한데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스탠드 코미디언이에요. 아세요? 모르시는 분들 꽤 많으신 것 같아서 제가 그래가지고요 제 스탠드 코미디 한 영상을 제가 그냥 틀었어요. 이준희 감독님 앞에서. 근데 왜 먼데이 배우분들은 그렇게 앞에 나와서 뭘 하려고 했고 저는 알도 모르고 나도 이해하지 못하는 압박감을 받으면서 뭘 보여주려고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내가 자격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먼데이 분들이 늘 그 얘기를 해요. 나는요 목사님 오디션 보는 배우 지겨워요. 저 이제 섭외받는 배우 되고 싶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오디션은 내가 계속 가서 나의 자격을 증명해야 되거든요. 근데 섭외는요 상대가 내 자격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배우분들의 삶만 그런 게 아니죠.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우리 내가 자격 있다는 거 계속 보여주고 싶어요. 그리고 그거 보여주면서 좀 인정받고 싶고요 사랑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준희 감독님한테 저것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저 끝나고 나서 이준희 감독님이 저한테 약간 사인을 주셨어요. 목사님 굉장히 연기도 괜찮은 것 같고 그래서 나중에 저를 스크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사실은 저 영상을 보여준 이유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준희 감독님한테 특별히 보여줬던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이 이후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였어요. 제가 저 스탠드 코미디 했을 때가 처음 미국 가서 스탠드 코미디 수업을 들은 다음에 그 다음에 쇼를 같이 했었거든요. 같이 그 들은 학생들이. 그래서 저게 그때 그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때 저를 가르쳤던 선생님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야 써니 너는 재능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저보고 더 소개시켜주겠대요. 너 이거 더 해볼래? 그랬어요. 그래서 나 더 해볼래. 나 더 하고 싶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내가 한 군데 소개시켜줄 테니까 너 거기 가서 그러면 또 해. 그랬어요. 고마워. 그랬어요. 너무 신났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검색해봤어요. 이제 가야 되니까 가서 쇼 해야 되잖아. 제 거 해야 되잖아.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거기가 게이바였어요. 자 여기서 이제 고민이 들어갑니다. 저 날라리 같아 보여도 정통 목회자거든요. 자 목회자가 게이바에 가서 코미디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막 고민이 되는 거예요. 목사가 가서 게이바에 가서 코미디를 하는 게 말이 되나? 근데 막 꺼리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요 그렇게 생각하다가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목사가 게이바에 가서 코미디 하는 거는 너무 고민이 되는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게이바에 가서 코미디를 하실까 안 하실까? 근데 그렇게 제가 그 질문으로 고민을 해봤더니 말씀이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예수님은요 죄인들의 친구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갔어요. 가서 코미디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스탠드 코미디 업계에서는 표현하는 게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미국에서는 한국은 아직은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해서 빵빵 터지잖아요. 그럼 우리가 뭐 이렇게 표현해요. I killed it 그래요. I killed it. 무슨 말이냐면 죽여줬다는 거죠. 빵빵 터졌다. 근데 아무도 안 웃을 때가 있잖아요. 아무도 안 웃을 때도 있잖아요. 그럼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I bomb 그래요. I bomb. 망쳤다 그래요. 근데 제가 게이바에서 코미디를 했는데 제가 kill 했을까요? bomb 했을까요? 물론 그 이후에도 제가 여러 군데 가서 공연했거든요. 가는 곳마다 제가 다 kill 했어요. 다 빵빵 터져요. 근데 게이바에 갔을 때는 bomb 했어요.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왜 아무도 안 웃는지 아세요?
왜냐하면 제가 하는 내용이 아까 조금 보셨지만 주로 미국의 이민과

서 소수 민족으로 어려움 당한 얘기예요. 그걸 제가 얘기하면은 그걸 우습게 생각하면서 빵빵빵 터져야 되거든요. 슈퍼셀러, 슈퍼셀러 막 이러고 막 웃어야 돼요. 근데 제가 게이바에 가서 똑같은 걸 했더니 그분들이 안 웃어요. 그분들이 이렇게 반응을 하시더라고요. 어? 너도 힘들었구나. 우리도 힘들었는데. 이게 코미디 쇼가 돼야 되는데 카운슬링 세션이 된 거예요. 나 울고 그분들 울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혹여나 오해하실까 봐. 써니 목사님은 그럼 동성애가 제가 이런 얘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저는 그곳에 갈 때 저의 그런 생각했거든요. 내가 과연 저기 진짜 가야 돼? 이런 마음인 거죠. 그 사람들이 내가 갈 만한 자격이 있어? 이걸 내 마음속으로 따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되려 그분들은요 저를요 부족한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거였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겁니다. 과연 우리 안에 우리의 자격을 그 자격과 조건을 붙잡고 아둥바둥 놓지 못해서 하는 우리를 무력화시키는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니요 목사님, 저는요 신앙생활도 잘하고 말씀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누가 봐도 모범적인 신앙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너무 좋아요. 그런데 진짜 그 모든 조건을 그 모든 자격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으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싶은 거죠. 이준익 감독님이 오신 이유가요, 우리 모임 중에 차순배 배우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그 이준익 감독님 초청했던 거였어요. 근데 제가 가면서 뭐죠, 서울을 가고 있는데 차순배 배우님이 저에게 이렇게 카톡을 주셨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이준익 감독님은 우리나라 기독교의 군권만능주의, 세속주의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매우 싫어하는데 저희는 이분이 오늘 예수님께 호의적인 마음이 씨앗이 생기길 기도 중입니다. 목사님께 너무 부담드려 죄송해요 라고 저한테 톡을 보내주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준익 감독님은 교회가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를 얘기한다고 하지만 뭐 여러 상황 속에서 그래도 뭐 힘 있는 사람, 뭐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 좋아하는 게 종교 아닙니까? 라는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가진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감독님이. 근데 순배 배우님은 그 이준익 감독님이 그 은혜를, 그걸 넘어서는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저에게 부탁하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건요, 원데이가 12시 시작이거든요. 이분 저한테 아까 보신 분이 10시 56분에 카톡 보냈어요. 시작하기 1시간 전에. 그러니까 제가 아휴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영상 보여드린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코미디 했던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이준익 감독님 포함하고 우리 배우분들에게 여러분은 여전히 섭외받고 싶고 오디션을 지금도 보러 다니는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자격을 넘어서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이시라는 그 마음을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이준익 감독님이 은혜 받으셨던 것 같아요. 저랑 대화를 안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내가 어떻게든 만들어가면서 나의 자격을 통해서 사랑받고 싶어요. 근데 아까 보셨잖아요. 에베소서 말씀은 그렇게 말해요. 네가 자격 있는 엄마라서, 자격 있는 아빠라서, 자격 있는 교수라서, 자격 있는 연구원이라서, 자격 있는 사업가라서 너 사랑한다는 거 아니야. 되려 너를 향한 나의 사랑 앞에서, 그 은혜 앞에서 그건 다 무력해.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너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지를 네가 누렸으면 좋겠다. 나는 내가 만들어가는 게 내 삶이라고 생각하지만요. 하나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너의 존재로 사랑한다고요. 제가 최근에 영상을 하나 본 게 있어요. 한 자살 방지 상담사가 자신이 겪은 이야기를 한 게 있습니다. 저도 죽으려고 마음먹은 분들이랑 통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럼 저는 늘 그래요. 왜 죽으려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내가 자격 갖추려고 무단히 애를 쓰고 있는데 그게 안 돼서 내가 너무 초라해서 이렇게 사느니, 이렇게 자격 없이 사느니, 이렇게 나의 이 세상에서 원하는 조건을 내가 못 맞추고 사느니 죽는 게 낫겠다 라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아까 이 이야기를 보시면 그 상담전화분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생일이야 그랬더니 생일 축하함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 노래 안에 이게 담겨 있는 거예요. 만약에 왜 죽으려고 그래요 하는 것은 그 자격에 대한 얘기를 다시 가야 돼요. 근데 생일 축하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당신은 존재 자체로 귀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울면서 다시 살아가겠다고 하셨다는 내용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곳에 우리가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알아요.
여러분이 주어진 삶 속에서 아등바등하면서 일상의 삶을 붙잡고

가격을 갖추려고 사실 거예요. 저도 그래요. 하지만 우리가 이곳에 모이는 이유는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뜻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큰 이유도 있겠지만 바로 이 이유예요. 저와 여러분을 존재 자체로 자격을 보고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조건을 보고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존재 자체로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그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를 누리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나의 존재는 이미

0: 착해서 좋아, 웃겨서 좋아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 노래에도요, 심지어 그 노래에도요, 맨 마지막에 최성곤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말이야, 그냥 놀아서 좋아. 왜냐면 이게 사랑이거든요. 수많은 자격과 조건을 붙들고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거 아직도 붙들고 있어? 아직도 그게 네 삶의 진짜 가치를 정하는 것 같아? 그럼 내가 보여줄게 하시면서 본인의 자격과 본인의 가진 조건을 모두 내어던진 다음에 그 무력한 그 곳으로 뛰어드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라서 좋아. 그 은혜를 네가 누렸으면 좋겠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1: 라디오 강단 지금까지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 위치한 홍대 가까운 교회 김선희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070-8255-2599 홍대 가까운 교회로 전화하시거나 051-759-6000번 부산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이달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운 일을 하는 것이답니다. 안호성 목사가 쓴 이 책은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 풀어낸 책입니다. 두 번째 추천 도서는 고난 사전입니다. 허진열 목사가 집필한 이 책은 어린 딸의 간이식과 10년의 투병이라는 깊은 고난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의 섭리와 위로를 담은 책입니다. 여름을 채우기 가장 좋은 시간, 책과 함께 마음의 쉼을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1: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KBS 이매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님이 허락하신 새 아침입니다.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단어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지금까지 지내온 곳 모두 주님의 은혜고 오늘 살아있는 것도 앞으로 사는 것도 모두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무궁무진하고 날마다 새롭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매일 아침 새로운 만나를 취했듯이 우리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만나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첫 곡입니다. 은혜 아니면 명지 홀리 콰이어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정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 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경주의 목적,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탄자니아의 마라톤 국가대표 아쿠아리는 1968년 멕시코시티 올림픽에 유력한 금메달 후보였습니다. 직전 참가한 아프리카 챔피언십에서도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하며 쾌조의 컨디션을 유지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올림픽에 참가해 마라톤 대회를 시작하자마자 옆 선수와 충돌하는 큰 사고로 부상을 당했습니다. 다리와 팔에서 피가 철철 흘러 제대로 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쿠아리는 의료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응급처치를 한 후 다시 뛰었습니다. 뛰다가 쓰러지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고 더 이상 기록이 의미가 없어진 상황에서도 아쿠아리는 끝까지 뛰어 마라톤을 완주했습니다. 부상이 없던 선수 중 18명이 저산소증으로 도중에 경기를 포기했지만 아쿠아리는 승부가 의미가 없는 상황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모든 관중은 아쿠아리가 스타디움에 들어올 때까지 자리에서 기다렸고 그가 등장하자 기립박수로 맞아주었습니다. 아쿠아리는 자신이 끝까지 경기를 포기하지 않은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내 조국 탄자니아는 경기에 참가하고 오라고 나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완주하고 오라고 보냈습니다. 포기라는 말은 제 머릿속에 없었습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힘에 부칠 수도 있습니다. 도저히 이룰 수 없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오직 순종만을 바라십니다. 우리 삶의 목적이 성취가 아닌 순종임을 기억하며 주님의 부르심에 항상 충성하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어렵더라도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나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영락교회 시온 찬양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거 하나님의 은혜 두루바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찬양 함께 하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말씀의 샘터. 말씀의 샘터 오늘 이 시간은 수원중앙침례교회 김장환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내 백성을 보내라. Let my people go. 여기 6.25 겪은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6.25 겪은 분들. 한국은 6.25 이후에 72년 동안 1인당 국민소득 550배를 늘렸어요. 6.25 동란 때 우리의 국민소득은 67불. 그런데 그것이 지금 현재의 36,960불로 증가가 됐죠. 우리나라 수출 규모는 6.25 때보다 15,000배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다 누구의 덕분인가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물론 거기에는 우리 국민들이 수고 많이 해주시고 때문에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입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항일 시인이 심훈 선생님인데, 그분이 그날이 오면이라고 하는 시를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덩덩실 춤을 추리라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 칠 그날, 이 목숨이 끊어지기 전에 와주면은 한량이라만 나는 밤하늘에 날아난 까마귀와 같이 종로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올리리오다. 우렁찬 그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하면 그 자리에 거꾸러져도 눈을 감겠소이다. 한민족, 아세아 동방의 문화창조 개척의 선구자였고, 하늘에서 이어받은 총명과 닦아 이룬 슬기로 능히 백두산 남부 수천리에 나라 땅과 백성을 다져 이룩하였다. 5000년의 오랜 국제 풍진 속에서 아담한 문화를 갖고 지내왔다. 푸른 산 맑은 가람 기름진 논밭 꽃피는 동산 우리 조상 선열의 땀과 눈물로 거름하고 북돋아진 생명의 요람이요 천역 만생에 피 흘려 지켜온 영광의 조국이다. 오늘날 나는 홀로 떨어진 내가 아니다. 이 국토와 대자연 속에서 자라온 조상의 피와 살과 뼈와 얼을 이어받은 즐거움을 짐짓 이탈하여 벗어날 수가 없나니 내가 나됨을 지각함은 삶의 길이요 내가 나됨을 잃음은 즉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함석헌 선생의 뜻으로 본 한국 역사 쓰다가 말고 부설 놓고 눈물을 닦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역사 셰익스피어의 작품은 못 읽고 괴테는 몰라도 이 역사는 반드시 알아야 한다. 그래 수천 년 두고 매맞고 짓밟히고 조롱받고 속임당하는 이 백성을 생각하면 눈물 없이 넘어설 수가 없는 우리의 역사. 400여 년 동안 낯설고 물설은 이국 땅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저는 어려서 약소 민족의 서러움을 뼈아프게 느껴봤습니다. 1905년 일본은 조선을 보호한다고 하는 미명 아래 우리나라와 을사보호 조약을 강제로 체결하여 우리의 외교 기능을 마비시켰습니다. 1910년 8월 29일 한일 합병이라는 선언을 함으로 우리의 국권은 박탈당해 압박과 서러움 속에서 36년을 씨름해 온 민족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일제의 억압 아래 고통받던 이 나라와 민족을 살펴보시고 우리나라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81년 전 오늘 8.15 해방을 맞이한 날입니다. 두었던 태극기를 꺼내 흔들며 춤을 추던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날 시편 96편에 기록된 하늘과 땅의 기쁨이 우리 가슴에 넘쳐왔습니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은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하여 그리할 때에 살림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시리라. 시편 96편 11절 12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꼭 우리 민족을 두고 하시는 말씀같이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라의 흥망성쇠를 결정해 주시옵소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와 진리로 세계와 만민을 심판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일제 침탈과 동족 상잔의 잿더미를 디디고 우리는 힘차게 일어났습니다. 민주화와 경제 발전을 동시에 이루어 덧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81년 전에 대한민국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을 당신의 거룩한 나라로 삼으시고 이 민족을 제사장 족속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세계에 선교사로 나가 있는 숫자는 미국을 대신해서 가장 많이 나가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한 3, 40년 전에 몽고에는 기독교인이 한 사람도 없었어. 그러다가 한국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열심히 선교한 결과 오늘 2003년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목사의 길을 걷고 있는 목사님이 여기 와 계세요. 그때 한 3만 명이 모여서 복음을 듣고 있었을 때에 25살 먹은 청년이 예수 믿고 목사가 되어서 지금 60명 나오는 교회를 목회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저는 우리는 지금 다시 한번 제2의 하나님의 광복을 맞이할 수만 있다면 특별히 다음에 참된 해방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첫째, 우상에서 해방되는 민족. 두 번째, 걱정과 고통에서 해방되는 민족. 세 번째, 죄악에서 해방되는 민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첫째 대목이 우상에서 해방되는 민족. 출애굽기 5장 1절에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예배를 드릴 것이다. 절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말씀이지요. 출애굽기 20장 3절 이하에 보시면 이스라엘에게 이런 명령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잇게 말지니라.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니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마라. 그래서 첫째로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는 것이 누굴 제일 미워해요? 우상을 제일 미워해요.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40년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마조마조마조마 하면서 모세가 돌아오지 않으니까 아론에게, 모세의 형님이요, 몰려가서 애굽의 신과 같은 것을 볼 수 있고 만져볼 수 있는 신을 만들어 달라고 애걸 복걸 하니까 아론이 할 수 없어서 그러면 너희들이 요구한 대로 내가 신을 만들어 줄게, 금을 모아 갖고 오라 그랬어. 그래 뭐 귀걸이도 빼고 팔찌도 빼고 금시계도 빼고 다 빼서 아론에게 갖다 주니까 그것이

송아지가 돼서 그 송아지에다가 번제물과 친교 교제물 바치면서 제사를 드리는데, 모세가 40일 후에 와가지고 모세가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그랬어요. 도륙이라는 건 칼로 다 잘라버리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대한민국 해방의 자유를 주시고 독립을 주셨는데 5년도 못 가서 그때 해방되고 우리나라의 질서가 어지러울 때, 나는 11살 때, 해방이 11살 때 됐어요. 5년도 안 돼가지고 6.25라고 하는 비극의 전쟁이 일어나서 독립되고 해방된 지 5년 안 돼가지고 6월 25일 날, 해방은 8월 15일 날 됐어요. 만 5년도 안 된 상태에서 민족의 동정 삼전의 비비린내 나는 전쟁. 나는 그 전쟁도 겪어봤어요. 해방의 기쁨도 가시기 전에, 광복의 아름다운 기쁨도 가시기 전에, 11살 때 해방이 되고 독립이 되고 6.25 전쟁이 16살 때 일어난 거예요. 16. 특별히 우리들은 우상만 섬기는 게 아니라 물질을 숭배하고 재물을 숭장하고 우상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야 합니다. 돈이면 다 된다는 물질 만능주의가 다시 한번 한국 사회를 망치고 말았습니다. 시편 115편 4절에 저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도 못하며 코가 있어도 맞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소리도 못 내니라. 이것이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니라. 데모데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그랬어요. 너무 욕심내지 마세요. 너무 탐내지 마세요. 하루 세 끈이 먹고 거칠 게 있으면 만족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한경직 목사님, 1992년에 종교 분야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템플들상을 받았습니다. 거기 상금이 102만 불이었어요. 그 양반이 상금을 받자마자 북한을 위해서 써달라고 모두 선교 헌금에 바쳤습니다. 그러면서 한 목사님 껄껄 웃으시면서 1분 동안 100만 잔자가 되어봤다고 자랑을, 1분 동안. 98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한 한 목사님은 남긴 것이라고는 1인용 침대, 안경, 낡은 양복 한 벌, 낡은 성경 한 권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국의 찰스 핀이라고 하는 사업가가 30년 동안 80억 달러, 약 11조 원을 익명으로 기부를 해 그 양반이 700만 달러를 자기 모교 코넬 대학에 기부를 해서 마지막 재산까지 사회에 모두 환원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성경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다는 고백.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단 이를 미워하거나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대목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은 제2 해방에는 걱정과 고통에서 해방되는 민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5장 3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온역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함이니라. 왜? 우상을 섬기고 물질을 섬기고.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의 삶에서는 걱정과 근심이 끊어지지 않을 겁니다.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퍼 켈릭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의 불안 요소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 죽음과 자기의 숙명에 대한 불안. 자기가 있기에 느끼는 불안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공허, 무의미성에 대한 불안. 텅 빈 의미 없는 삶 때문에 불안하다고 그랬죠. 세 번째, 죄책감에 대한 불안. 이것은 실존적인 불안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잘못된 게 있죠. 불안해요. 그럼 회개해야 돼. 그럼 용서받고, 용서받으면 기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우리들에게 야베스의 기도처럼 금년 한해 환난과 근심을 면케해 주시고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걱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면 그것이 제2의 해방이 될 줄 믿습니다. 첫째, 자연재해. 다행히 하나님께서 지진을 늘 우리는 피해나가게 해주셨어요. 올해 7월 28일 16시 27분 일본 규슈 구마모토 현에 7.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아직까지 다 사람도 못 찾았죠. 7의 지진으로 분류상 대지진이 이게 해당된다고 그랬죠. 콜롬비아 또 지진이 나가지고 지금 못 찾은 사람이 찾은 사람보다 더 많다고 그랬죠. 일본 정부 피해 복구 예비비로 242억 인 우리나라 돈으로 아마 1530억 정도 될 거예요. 긴급 투입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엄청난 자연재해 앞에 과학도 지식도 아무런 힘이 없이 무릎을 꿇게 됩니다. 인간은 작고 작은 연약한 존재뿐이라고 하는 것을 절실히 깨닫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그랬어요. 주의 막대기 힘써요. 주의 지팡이 힘있어요. 두 번째로 총력의 위협에 우리는 당하고 있죠. 특별히 분단된 우리 대한민국 전쟁의 위협 가운데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8월 6일 한미훈련 앞두고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했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올해 발소 들어 10번째입니다. 아직도 북한의 칼은 우리의 심장을 겨누고 있지만은 언제 어떤 일을 벌일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석군의 경성함이 허대라. 일제강점기를 통해 잃어버렸던 나라, 그때 겪었던 수모, 1945년 8월 15일 우리는 광복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내가 국민학교 1학년 입학을 했어요. 내 담임선생님

이미 일본 여자 선생님이요. 도착하자마자 카드, 요만한 카드 20장을 주어 조선말을 쓰는 애들한테는 다 카드를 뺏어라. 그리고 20장을 다 뺏기는 학생은 교장실에 들어가서 매 맞고 벌습니다. 20개를 뺏은 애는 상을 줘요. 연필 하나,

우리 민족에게 두 가지 기적을 베푸셨죠. 첫째는 바로 경제의 기적입니다. GDP는 23달러에 불과했던 우리나라, 빈곤으로서는 세계 맨 꼬레비로 빈곤했던 대한민국이 3만 9천 달러 수준으로 경제, 세계 경제 수위 12번째로 부국이 되었고, 한강의 기적 일으켜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엄청 동경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적은 부흥의 기적이었습니다. 해방 직후 한국 교계의 목표는 100만 성도였고, 1970년대는 전국에 6만 개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교회의 목표로 한국 성직자들이 세웠다고 그러죠. 그러나 지금은 천만을 육박하는 시대가 찾아왔으며 전국의 교회 수는 9만 개가 넘는다고 그랬죠. 미국에 이어 세계 두 번째 나라로 선교국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놀라운 경제 발전과 영적인 발전은 모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7장 9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리로다. 천대까지. 누구에게? 우상을 배제하고 환난과 고통을 배제하고 죄악에서 해방되는 민족이 제2의 광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악에서 해방되는 민족. 출애굽기 5장 4절에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으로 역사를 쉬게 하느냐? 너의 역사나 하라. 기차는 철로 위에 있을 때 가장 자유롭고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귀한 힘 있는 책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서 벗어날 때 파멸과 고통과 걱정밖에는 없습니다. 시편 119편 9절 이하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네덜란드로 갔다가 그곳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지 못하고 아메리카 대륙을 찾은 겁니다. 참 하나님께서 67일 동안 항해를 하면서 대서양 바다에서도 주일이 되면 배를 세워놓고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들은 먼저 미국에 도착해서 세운 게 교회요. 두 번째 세운 게 학교요. 세 번째 세운 게 공회당. 바다 가운데서도 닻을 내리고 주의를 지키는 신앙인 청교도들의 신앙. 특히 청교도들은 매일 성경을 읽기와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훈련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에 와가지고 헌법이 생기고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 돈에다가 뭐를 새겨놓은 거 하니?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자기네들 돈에 그게 들어있어. 그러니 하나님이 축복 안 해 주실 수가 없지요. 이 문구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나아가 그분을 신뢰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돈에다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신뢰한다. In God we trust. 잠언 3장 5절 6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을 실천함으로 우리는 죄악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말씀 보는 사람은 죄를 안 져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참 미국 사람들을 저렇게 축복해 주신 것은 200년 동안 하나님을 의지한 민족이지요. 미국 백악관 식당에 가보면 다음과 같은 글이 식당 안에 새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백악관과 앞으로 이곳에서 지내게 될 모든 이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정직하며 지혜로운 이들만이 이 지붕 아래서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미국 역대 대통령 중에서 신앙이 가장 좋았던 사람이 존 퀸시 애덤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분이 성경은 인간 생활의 모든 상황에서 모든 시대에 읽는 모든 사람의 책이라고 했는데, 그분이 이 문구를 썼는데 루스벨트 대통령이 누구보다도 신앙이 좋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존 애덤스의 성품과 신앙 덧없이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임기에 애덤스의 기도를 식당에 새겨 놓게 했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진리입니다. 역대상 16장 11절에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니라. 그 얼굴을 항상 구하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우상을 타파하고 걱정과 고통과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는 민족이 되고 그 말씀을 통해 참된 정의와 윤리를 세움으로써 대한민국의 영광을 드러내는 민족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의 센터 지금까지 경기도 수원시 매산로에 위치한 수원중앙침례교회 김장환 원로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수원중앙침례교회 031-229-9000번으로 전화하시거나 부산극동방송 051-759-6000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영천제일교회 변상민 목사님입니다.
1: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도 새날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남은 8월도 주님의 날개 아래 영육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를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나라가 발전할 수 있었고 이 나라와 교회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믿음의 선배들이 있어 오늘날 부흥과 발전을 이룰 수 있었음을 믿습니다. 그 모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계속된 무더위와 집중호우로 고통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의 터전을 지켜주시옵소서. 남은 여름을 잘 지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아주 특별한 아침 썸머 스페셜로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복음지기 겸디 김겸 PD입니다. 벌써 금요일 아침이 밝았어요. 한 주를 열심히 달려온 우리에게 이제 주말이라는 작은 쉼표가 찾아왔는데요. 그런데 주말이 온다고 해서 마음까지 저절로 가벼워지는 건 아닙니다. 해야 할 일이 남아있고 아직 풀리지 않은 고민도 있고 내 안에 작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내 마음의 날씨를 바꾸는 기쁨을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시편 16편 11절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아멘. 기쁨은 상황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그리고 다가오는 주말까지 주님 앞에서 참된 기쁨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아주 특별한 아침 썸머 스페셜 8월 21일 금요일에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두 곡의 찬양 함께 했어요. 파이디온 어린이 CCM의 기쁨 가득한 날, 그리고 주나목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했습니다. 기쁨 가득한 날, 아기 예수 오신 날이다라는 가사로 오늘 고백했는데, 이 여름에 또 아기 예수님을 묵상하는 아침이라서 조금은 신선했습니다. 네, 금요일이에요. 누군가에게는 벌써 금요일이야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 누군가는 이제서야 금요일이 오다니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실은 이번 주 월요일이 공휴일이었잖아요. 연휴였어가지고 쉬신 분도 계시고 안 쉬신 분도 계셔서 차이가 있을 건데, 어찌됐든 주말이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주말 계획 세우셨나요? 맛있는 것도 먹고 보고 싶은 사람도 만나고 푹 쉬는 시간도 좋겠죠. 그런데 오늘부터 이번 주말에는 하나 더 챙겨보면 어떨까요? 바로 기뻐할 이유 하나 찾기입니다. 대단한 일이 아니어도 좋아요. 햇살이 좋아서, 좋은 사람이 곁에 있어서,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서, 여러 가지 이유가 되겠죠. 기뻐할 이유 한 가지 찾고 그 기쁨을 혼자 가지고 있기보다 누군가에게 건네보는 주말을 한번 보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키워드는 기쁨, 기쁨입니다. 오늘 키워드 썸머 기쁨, 어떤 말씀, 어떤 묵상으로 함께할지 기대 많이 해주시고 함께해 주시고요. 샵 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열어두고 있어요. 이 아침 내가 기대하는 순간이 있거나 혹은 저는 이런 기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시는 것들 보내주셔도 좋고요. 이 아침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의 이야기들, 또 아침 풍경들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샵 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함께 하시고,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방송 듣고 계신 분들은 회원 가입하시고 로그인 하시면 실시간 메시지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실시간 메시지도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이 아침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찬양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이야기 기다릴게요. 최진용의 주를 기쁘게, 그리고 PS 콜라보의 내 진정 사모하는,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이야기 또 아침 풍경 기다립니다. 찬양 후에는 오늘의 키워드 썸머로 함께 할게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아주 특별한 당신.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생방송 아주 특별한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하세요.

찬양이 흐르고 말씀이 살아나는 여름, 아주 특별한 아침, 키워드 서머. 찬양하고 은혜 아래 머물며 말씀을 묵상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아트가 서머 스페셜 키워드 서머. 이 시간은요, 매일 하나의 주제를 정해 함께 말씀 묵상하고 결단의 기도로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키워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쁨입니다. 내 기도와 상관없이, 내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있는지 이 아침 잠잠히 묵상하며 나아가길 소망하는데요. 오늘의 말씀은 하박국 3장 13절에서 19절입니다. 제가 나눠드릴게요.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흐트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나이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란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 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오늘 키워드 기쁨, 오늘의 본문 말씀과 묵상글 그리고 기도문까지 함께 받아보길 원하시는 분들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기쁨이라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기쁨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바로 보실 수 있는 링크 주소 보내드리니까요. 실시간 메시지도 또 문자 메시지도 기쁨이라고 들어오시면 되겠어요. 현재 시간 아침 7시 26분 17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9507번님께서 샬롬 안녕하세요 하시면서 기쁨이라고 들어오셨고요. 5084번님도 샬롬 샬롬 항상 감사드려요 하트 보내주시면서 기쁨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또 7621번님은요. 기쁨이 넘치는 금요일이에요. 어제는 사랑방 식구 신방받는 날이었는데 사랑방 식구들의 믿음이 성장한 모습이 너무 기쁘고 예뻤습니다. 주님께서도 똑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저의 마음이 심쿵해지고 눈물이 날 것만 같았습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 우리 7621번님께서 사랑방 방장 목장 순장 여러가지 표현이 있는데 지금 소그룹 리더로 섬기시고 계시는데 우리 사랑방 식구들의 성장한 모습 또 함께하는 모습이 참 이쁘게 다가왔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기쁨이 넘치는 오늘 그 은혜가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0932번님 또 9918번님 기쁨이라고 보내시면서 함께하고 계시는데 지금 기쁨이라고 들어오시고 또 이 아침 잠잠히 말씀 묵상하는 시간 가져보시길 축복합니다. 찬양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문자 기쁨 키워드 기다릴게요. 주는 내 하나님 그리고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눕니다. 기쁨으로 들어오시고요. 찬양 후에는 오늘의 묵상글로 함께 할게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부산극동방송 아주 특별한 아침 서머 스페셜 키워드 서머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키워드 바로 기쁨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있는지, 참된 기쁨은 무엇인지 오늘 잠잠히 묵상하며 나아가면 좋겠는데요. 오늘의 묵상글 그리고 기도문까지 함께 받아보길 원하시는 분들은 샵0933 우물정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기쁨이라고 보내주세요. 오늘의 키워드 기쁨. 우리가 기도할 때 바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고 기다리던 응답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하박국의 고백은 조금 다릅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어도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상황이 좋아져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기쁨을 빼앗는 것은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는 상황 자체가 아니라 응답이 있어야만 기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내가 원하는 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잠시 멈추고 이미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떨까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구원자이시고 내일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힘이 되십니다. 오늘의 기쁨이 응답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고백에서 시작되는 귀한 하루가 되면 좋겠어요. 아직 달라진 것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합니다. 오늘 그 고백이 우리 안에 가득하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함께 묵상하며 나아가길 원하시는 분들 샵0933 우물정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기쁨이라고 보내시면서 함께하세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부산극동방송 아주 특별한 아침 서머 스페셜 키워드 서머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기쁨을 주제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의 기도문 함께 나눕니다. 기도문 받아보시고 입술로 또 한마음으로 함께 고백하길 소망하는데요. 기도문 받아보길 원하시는 분들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기쁨이라고 보내시면 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제 얼굴과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해주세요. 세상이 주는 조건이나 결과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 기쁨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세상이 다 헤아릴 수 없게 해주세요. 기도의 응답이 아직 보이지 않아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만으로 기뻐하게 하시고 좋은 일이 있을 때뿐 아니라 기다리고 견디는 순간에도 주님을 바라보며 기뻐하게 해주세요. 환경과 결과를 뛰어넘는 하늘의 기쁨으로 제 마음을 채워주시고 그 기쁨이 삶을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도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히 기뻐하는 제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그 삶을 선택하겠습니다. 오늘 성령으로 저와 동행해 주세요. 그렇게 끄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주 특별한 아침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도 키워드 서머로 함께하면서 함께 묵상하고 또 결단하는 마음 함께 품어봤는데요. 오늘은 기쁨을 주제로 함께했습니다. 방송가족 여러분들께는 어떤 결단의 마음이 있으실지 궁금합니다. 저는 오늘의 기도문에서 이 표현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환경과 결과를 뛰어넘는 하늘의 기쁨으로 제 마음을 채워주시고 그 기쁨이 삶을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도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었어요. 하늘의 기쁨이 저에게 가득할 것을 이 시간 더욱더 기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결단하게 되는데,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도 오늘 묵상글과 기도문 함께 받아보시고 이 아침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기쁨, 하나님께서 주어주시는 그 마음 믿음으로 붙잡는 귀한 시간 보내시길 축복합니다. 샵 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기쁨, 기쁨이라고 보내시면서 함께 하시면 되겠어요. 특별히 지금부터 8시까지 기쁨이라고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수영대 카페 이용권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기쁨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음 전하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복음지기 겸디 김겸 PD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교육 캠페인 행복한 교실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마음을 채우는 쉼표 건강한 여름방학 쉼 없이 달려온 한 학기가 지나고 어느덧 초록빛 여름방학이 찾아왔습니다. 성적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의 방이 혹시 지쳐있지는 않나요? 진정한 성장은 치열한 달리기뿐만 아니라 잠시 숨을 고르는 쉼표 속에서도 이루어집니다.
1: 얘들아, 한 학기 동안 정말 수고 많았어. 이번 방학에는 책상 앞을 조금 벗어나서 자연을 만끽하고 가족들과 더 많이 눈을 맞추며 마음을 채워보렴. 건강하게 충전하고 더 밝은 모습으로 만나자.
0: 알찬 휴식으로 더 크게 도약할 시간. 아이들의 건강한 쉼을 부산의 온 공동체가 함께 응원합니다.
2: 행복한 교실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0: 이 캠페인은 부산광역시 교육청과 부산극동방송이 함께합니다.

0: 다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아침을 여는 말씀 오늘의 시간은 장전교회 이우식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할렐루야 복된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오는 모든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1장 24절 25절 말씀을 가지고 기성세대 61번째 복음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는 믿음에 굳게 서 있게 하고 다음은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게 할 뿐 아니라 복음은 그 자리에 가만히 있지 않고 천하만민에게 퍼져나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천하만민에게 퍼져나간 복음에 사도바울 자신도 쓰임받는 복음의 일꾼이라고 천명하고 있지요. 사도바울만 복음의 일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와 그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또한 동일한 복음의 일꾼입니다. 사도바울은 자신을 포함하여 모든 복음의 일꾼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 또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복음의 일꾼의 첫 번째 특징은 세상과 다른 기쁨을 갖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전반절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여기서 너희는 골로새 교회와 성도를 말합니다. 사도바울 즉 복음의 일꾼은 성도와 교회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 갖는 기쁨은 무엇입니까? 너희를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사는 삶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모든 가려진 커튼을 다 벗겨보면 가장 깊은 곳에는 돈이나 물질이 있고 자신의 유익과 이득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세상이 갖는 기쁨은 자기에게 일단 도움이 되어서 자기 건강에 도움이 되거나 자기 소유가 증가하거나 또는 자신의 몸이 편하게 될 때 그때 기뻐합니다. 만약 다른 사람 때문에 자기가 괴로움을 받는다면 그것은 기쁨이 아니라 슬픔이요 고통이겠지요. 그러나 복음의 일꾼은 세상의 기쁨과 다른 기쁨을 가진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원칙을 거스르며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이지요. 자신에게 그 어떤 유익도 없고 이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너희를 위하여 즉 우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기독교요. 그 기독교를 믿는 이들이 기독교인들이며 바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지요. 그러므로 복음의 일꾼들은 나를 위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그것은 우리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복음의 일꾼된 부모는 자녀를 위하여 살고 자녀는 부모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 복음의 일꾼된 형제와 자매는 언니는 동생을 위하고 동생은 형과 언니를 위하는 삶. 교회 안에서 성도는 다른 성도들과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참된 기독교인이요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삶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신이 희생하고 헌신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삶, 다른 이들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일꾼의 기쁨이요 그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기쁨을 어떻게 여길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헌신과 희생이 어떻게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질까요? 오늘 24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복음의 일꾼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받는 괴로움과 고난, 손해와 손실은 모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채우는 것으로 하나님은 여기십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 됩니다. 그러면 몸된 교회가 괴로움을 당하거나 고난당하는 것은 곧 예수님이 직접 당하시는 것과 동일한 것이기에 성경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표현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다른 이들에게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천상사역에 동참하는 것이기에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과 성도와 교회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먼저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천상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남은 고난을 체험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안타까운 현실은 우리의 상황이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복음의 일꾼으로 가족과 성도와 교회를 위하여 괴로움을 자신에게 채우는 이들보다 반대로 자신을 위하여 가족과 교회와 성도에게 괴로움과 고난을 끼치는 이들이 더 있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에게 채찍질하고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이들만 예수님을 괴롭히고 고난을 가한 이들이 아니라

0: 1세기 현재에도 믿는 가족이나 또는 성도 교회를 괴롭히고 고난을 끼치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가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또한 복음의 일꾼들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우는 일은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다른 사람에게 채우는 일을 범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일꾼이 해야 될 의무이며 책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복음의 일꾼의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임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25절입니다. 내가 교회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이라고 말합니다. 교회 일꾼, 복음의 일꾼의 임명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직분으로 임명받은 자는 임명권자의 의도와 뜻을 따라 직임을 감당해야 합니다. 임명권자의 의도와 뜻은 하나님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지요. 복음의 일꾼의 반대는 세상의 일꾼입니다. 세상의 일꾼은 주어진 직분이 자신의 노력과 애씀을 통해 얻은 것으로 알기에 언제나 자기 뜻을 이루려 합니다. 자기 뜻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자기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으면 화를 내거나 따르지 않거나 거절하고 거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직분의 임명권자가 자기입니다.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해결하며 자기가 해야만 성미가 풀리지요. 이런 사람은 복음의 일꾼이 아닙니다. 임명권자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말은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따르는 방식과 방법이 모두 세상의 일꾼처럼 하는 이들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일꾼들이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게 주신 직분과 사명의 임명권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 마음 시원케 해드리는 것이 임명권자 앞에 살아가는 복음의 일꾼일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일꾼일까요? 아니면 세상의 일꾼일까요?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남은 고난은 누구에게 채우고 있습니까? 자신에게 채우는 것인가요? 아니면 남에게 채우는 것인가요? 하나님이 자신의 직분에 대한 임명권자가 확실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 드리려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기분을 좋게 이루고 있는 사람인가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계신 성도를 괴롭히고 또한 고난을 가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에게 고난을 주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정과 성도와 교회 안에서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참된 복음의 일꾼으로 자리매김함으로 말미암아 이를 임명하신 하나님 얼굴을 미소짓게 하는 신실한 일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세상의 일꾼으로 살아갈 것입니까? 아니면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갈 것입니까? 우리들의 기쁨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나요?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이들일까요? 아니면 다 그 고난을 다른 이들에게 가하는 이들일까요? 임명권자가 하나님임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우리 주님 기쁘시게 해드리고 우리 주님 마음 시원케 해드리는 복된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1: 아침을 여는 말씀. 지금까지 부산시 금정구 금색로에 위치한 장전교회 이우식 목사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부산전화 051-517-0990 장전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51-780-2828 부산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을 여는 말씀 오늘 이 시간을 마칩니다.

0: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1: FEBC 게시판입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가 8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 순복음 강변교회에서 목회자 연합 8월 성령 세미나를 주최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2-0726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에서 8월 24일 월요일부터 25일 화요일까지 제63기 호스피스 완화의료 자원봉사자 교육을 진행합니다. 호스피스 교육과 자원봉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051-990-6086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장로총회 문화법인이 8월 25일 화요일 오후 1시 땅끝교회에서 크리스마스 트리니팅을 진행합니다. 문의 전화는 070-8244-6003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어웨이크닝 예배자 학교가 8월 29일 토요일 오후 1시 대연중앙교회에서 사전 특별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게이트웨이 신학교 예배학 교수 스티븐 브룩 목사가 강사로 나설 예정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4306-7809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마마클럽이 8월 27일 목요일 오전 10시 부전교회에서 8월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51-559-3900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보다 열흘 전에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적어 부산 극동방송 팩스 051-744-7466번으로 보내주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부산 극동방송을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오른쪽 하단 시청자 게시판 내에 무료 광고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후 방송 가능 여부와 내용을 선별해 방송해드리겠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FABC.
1: 은혜의 강가로. 은혜의 강가로 오늘 이 시간은 거성교회 김태준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우리가 날마다 읽고 묵상하는 성경의 내용도 보면 집으로 돌아가는 이야기들이 곳곳에 등장합니다. 가장 먼저 창세기만 보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야곱,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자 도망갑니다. 외삼촌이 라반이 있는 밧다나람으로 도망갑니다. 거기서 얼마나 머무르죠? 20년 동안 타향살이를 해요. 물론 아내도 없고 자녀들도 낳고 또 큰 거부가 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타향살이였어요. 집에 가야지, 집에 가야지. 그리고는 고향 땅으로 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형의 분노를 풀고자 많은 선물을 준비합니다. 야복강가에서는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다가 환도뼈가 부러집니다. 절뚝거리면서 간신히 형 앞에 엎드립니다. 힘들게 형과 화해가 이루어지고 고향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형들의 시기 속에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밑바닥까지 내려갔다가 간신히 한 단계 한 단계 하나님이 올려주셔서 애굽의 총리까지 세워주셨습니다. 기근의 때에 요셉을 통해서 그의 식구들이 또 가나안 땅에서 내려와 정착하게 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가뭄의 때에 기근을 면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방 땅, 당시 최고의 제국이었던 애굽 땅에 와서 완전히 극적인 인생 역전의 승리를 경험한 요셉. 근데 그 요셉이 죽기 전에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무슨 부탁하는 줄 아세요? 창세기 50장 맨 마지막 세 구절을 보면 요셉의 죽음과 죽기 전에 유언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땅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인데 그 땅에 여러분들도 지금은 애굽 땅에 살지만 돌아갈 것입니다. 돌아갈 때 내 유골 좀 가서 안장시켜 주십시오 하는 유언을 남기고 죽습니다. 실제로 한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 말씀인데요.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죽기 전에 유언이에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지금은 여러분들이 가뭄 때문에 여기까지 피난 왔지만 다시 여러분들은 그 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돌아가게 하실 터인데 마지막 부탁이 뭐예요? 자, 그 다음 2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내 해골 메고 꼭 그 땅 올라가서 안장시켜 주십시오. 그리고는 맨 마지막 창세기 마지막 절은 요셉이 죽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애굽은 최고의 입관 기술이 있죠. 미라. 네. 그리고 창세기는 마칩니다. 그렇게 400년이 지나고 출애굽의 역사가 모세를 통하여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있을까요? 그 과정에서 보면 출애굽기 13장 18절입니다. 열 가지 재앙이 내려지고 그리고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벌입니다. 자, 그 장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나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졌으니 400년 동안 잘 간직했다가 그 유골을 가져다가 출애굽을 같이 합니다.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래서 그 유골을 가져가는 거예요. 400년 동안 간직했다가. 여러분, 그 정도로 고향이 무서운 거예요. 네. 아무리 내가 사는 평탄하고 문화적으로 뛰어난 애굽일지라도 그 속에서 최고의 자리까지 올랐던 요셉도 고향에 묻히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400년 뒤에 고향 땅에 묻히는 은혜를 누립니다. 이사야서를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새벽기도 시간을 통해서 요즘 살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아시리아 제국을 통해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심판만을 말하지 않고 100년 뒤에 있을 바벨론을 통한 심판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예고를 하셨어요. 그리고 바벨론 내에서는 완전히 성전까지 무너지고 너희들이 끌려가리라. 그 땅에서 70년간 노예로 또한 타향살이를 해야 한다 예고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이란 무엇일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희망은 무엇일까? 딴 거 아니죠. 고향 땅 돌아오는 것. 그래서 이사야 40장 이후에는 그 돌아오는 이야기를 회복의 메시지로, 구원의 메시지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집 떠난 이들, 종살이하는 이들, 타향에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이들, 그들에게 구원이란 간단하죠. 뭘까요? 잘 돌아오는 것, 늘 보고 싶은 고향 돌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독일에 있을 때 터키 사람들이 정말 많이 살았습니다. 제가 갔던 2010년에 가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국가 간의 축구 경기가 있었어요. 독일과 터키 사람들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관중이 3만 명이 왔어요. 그런데 독일인들은 1만 명, 나머지 2만 명은 독일에 사는 터키 사람들이었어요. 네, 조국에 경기한다니까 그렇잖아도 이래저래 뭐 독일 사회에서 나름대로 눈치 보고 살아가는 이방인들 입장에서 경기장에 와서 열심히 응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한때 아메리카 드림을 꿈꾸며 잘 살기 위해서 미국으로 이민 간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독일이 터키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땅이었어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수많은 터키인들이 독일로 가서 자리를 잡고 살았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좀 부유하게 되면 여유가 생기면 터키 사람들은 가장 먼저 뭘 사는 줄 아세요? 벤츠를 삽니다. 나름대로 성공한 그러한 상징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낯선 땅에 잘 정착해 살아가는 그들도 방학 때면 휴가 때면 어디 가요? 네, 터키 갑니다. 집에 식구들이 있고 친척들이 있고 부모님이 계신 그곳으로 왔다 갔다 하며 삽니다. 특별히 저가 항공편도 많아가지고 뭐 독일의 어느 도시든지 터키를 갈 수 있는 비행기 편이 참 많습니다. 제가 교회분들과 터키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터키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소아시아 일곱 교회가 터키 남서부에 자리하고 있지요. 그것만이 아니라 또 내륙 깊숙한 곳에도 가파도키아라든지 다양한 초대교회 유적지들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는 팀을 이뤄서 그래도 독일 여행사를 통해서 갔기 때문에 가이드가 터키 사람인데 독일어를 하는 터키 사람이었어요. 독일어로 하나하나 잘 설명해 주는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당신 이렇게 독일어 잘하느냐 했더니 하는 말, 독일에서 살았었대요. 자기도 독일 정착해서 이민해서 살아봤는데 아이 그래도 내 나라가 최고다 해.

가지고 다시 터키로 돌아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자기 나라에서 자기 고향에서 사는 게 제일입니다. 네, 잠시 뭐 여행은 갈 수 있고 또 뭐 여건이 허락하는 날 한 달 뭐 3개월 살 수는 있겠지만 내 나라에서 내 말 하며 사는 게 그게 은혜요 복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믿음장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믿음장. 특별히 믿음의 선진들 한 명 한 명이 소개가 되는데요. 가장 먼저 등장하는 믿음의 조상이 누굴까요? 네, 일부 때는 많이들 틀리셨어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걸로 나오는데 아닙니다. 아벨부터 소개가 돼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한 명 한 명 소개가 됩니다. 사라까지 소개하고 나서 오늘 13절부터 16절 설교 본문이 등장합니다. 도대체 그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 13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아멘. 여기에 보면 이 믿음의 조상들을 세 가지 용어로 또 다른 정체성을 부여합니다. 첫 번째, 13절에 보면 외국인. 두 번째, 나그네. 세 번째, 14절에 본향 찾는 자. 다 같은 얘기죠. 믿음의 사람들이 고향 떠나와 살아가는데 결국 본향을 그리워하는 나그네 인생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한결같이 사모하는 것은 무엇인가?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멘. 더 나은 본향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하늘 본향. 하나님이 계시고 아픔이나 괴로움이나 슬픔이 또 소외됨이 없는 그 영원한 본향.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말씀하셨던 그 하늘 본향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존재들인가?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 살이하는 사람들. 우리의 마음 둘 곳은 오직 하늘나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 역시 나그네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우리의 정체성을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가?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아멘. 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위로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늘나라 시민권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여러분, 하물며 미국 시민권, 어느 나라 시민권 가지고 있으면 뭐 좀 더 나을 것 같아서 원정 출산도 하는데 이제 그것마저 막 못하게 할 정도잖아요. 우리는 하늘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마지막 때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부활의 영광으로 함께 하신다 약속하십니다. 제가 어제 국민일보를 보았습니다. 국민일보를 구독하고 있는데 기독교란에 하이패밀리 대표의 송길원 목사님의 글이 실렸어요. 제가 송길원 목사님 글은 처음부터 끝까지 늘 빠짐없이 읽습니다. 부친이 96세라고 하십니다. 모친과 함께 요양병원에 계십니다. 3년차 접어들었는데 처음에는 식사를 하시더니 식사에서 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 죽도 못 드셔서 미움으로 식사 메뉴가 바뀌어졌습니다. 그런데 한 컵 분량의 미움마저도 반 이상을 못 드신대요. 간신히 조금 드신다고 합니다. 주변에서 임종 말기 증상입니다. 이제는 임종을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하고 조언을 한답니다.
직접 인용

것 제가 읽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비망록을 뒤졌다. 곱게 써두신 유언장이 있었다. 금전 출납부도 기도문과 끄적거린 낙서도 있었다. 비로소 아버지와 어머니의 생애가 다가와 말을 건넸다.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무엇을 사랑하며 살아왔는가? 나는 아픔을 통해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나는 마지막에 무엇을 남길 것인가? 어머니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에 울었다. 못난 아버지를 용서하라는 참회문에 이르러 꺽꾸억 울었다. 추억의 사진을 골랐다. 두 분의 생애가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네컷 인생이라더니 두 분의 삶이 그러했다. 사진 중에 포토북 16페이지로 정리가 되었다. 편집된 두 분의 미니 자서전을 들고 어머니를 찾아 뵈었다. 이번에는 어머니가 우셨다. 인쇄물을 받아든 누이가 전화 너머로 울먹였다. 여러분, 우리도 잘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맑은 정신이 있을 때, 몸이 좀 움직여질 때, 준비 없이 떠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잘 돌아보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마무리 시간도 기억이 있을 때, 조금이라도 움직임이 있을 때 잘 준비하고 사랑의 흔적을 남겨야 하겠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부목사할 때 호스피스 교육을 받았습니다. 40시간, 10주짜리 하루에 4시간씩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준비하고 이끈 단체가 각당복지재단입니다. 이 재단은 보건복지부 인가를 받아 설립된 국내 최초의 죽음 전문 교육기관입니다. 처음에는 호스피스 교육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 내용만이 아니라 웰다잉 전문 교육, 또 웰빙, 더 나아가 애도 상담 전문가를 키워내는 그러한 교육기관으로 오늘날도 다방면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최근 한 권의 책을 냈습니다. 천국 소망 노트라는 책인데요. 30년간의 노하우가 담긴 아주 얇은 책입니다. 제목은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한 천국 소망 노트. 삶을 돌아보고 죽음을 준비하며 하나님 안에서 천국 소망을 단단히 품도록 돕는 책입니다. 모두 8과로 이루어져 있는데 100쪽이 되지 않는 얇은 책이에요. 그리고 글이 빼곡하지 않습니다. 노트라고 했잖아요. 노트는 우리가 적어야 될 게 많은 책이잖아요. 자, 여기에는 보면 인생 그래프도 그려보고 용서 리스트도 작성해 봅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장도 어떤 것인지를 알려줍니다. 연명 의료에 대한 나의 의향을 생각하고 확인하는 그러한 난도 있습니다. 장래 예식에 대해 생각해보고 내가 어떻게 나의 장래가 있으면 좋을까 뿐만 아니라 또한 내가 앞서 떠나보낸 사람들에 대한 애도 충분했는가, 그리고 누군가를 기억하는 우리의 애도의 예식이나 나의 삶이 한 단계 한 단계 잘 마무리되고 있는가도 우리가 함께 정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이 책의 목적은 뭘까요? 잘 죽기 위한 책이 아닙니다. 결국 죽음을 준비하다 보면 드는 생각은 무엇일까요? 잘 살아야 되겠다. 잘 살아야 되겠다. 이 책은 죽음을 준비하는 책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잘 살고자 하는 우리의 인생을 돕는 책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에서는 무엇을 기록하는가? 신앙의 버킷 리스트.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꼭 하고픈 것이 무엇인지를 리스트를 작성하고 또한 그것을 실제로 하나하나 이루도록 돕는 책입니다. 실제로 도움이 되는 내용 일부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장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한데요. 소개해드립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필수 기입사항.

은 성명, 주소, 그 다음에 유언의 내용, 작성한 연월일, 그리고 날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담겼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유언장 전문을 자필로 작성해야 합니다. 컴퓨터 작성이나 대필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왜? 흉내낼 수 있으니까. 셋째, 도장 또는 지문으로 날인해야 합니다. 서명이나 사인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나인감 도장이나 지문을 찍어야지만 유효합니다. 이처럼 미리 알아두면 좋을 내용들이 많이 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올 가을이나 내년 봄에 이 과정을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련해서 함께 이 책 하나하나 채워가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만이 아니라 젊은 분들도 함께 참여해서 나의 인생을 돌아보고 또 마지막까지 의미 있는 삶을 살고자 함께 노력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 저도 요즘 은퇴 이유를 좀 생각합니다. 아직 뭐 좀 남았는데요. 그래도 생각해보니까 노후를 준비를 별로 안 했어요. 또 독일에 10년 있다 이제 거성교회 와서 비로소 이제 은퇴도 생각하면서 노후를 준비하는데 아, 재정적으로 이게 아, 쉽지 않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연금보험이나 퇴직연금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있는데 결론은 뭔지 아세요? 일찍 시작해야 하는구나. 일찍 조금씩 해놔야지 나중에 네, 닥쳐서 준비하면 이게 잘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재정만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도 미리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왜? 준비하는 과정에서 내 삶의 태도가 바뀌기 때문에 좀 더 의미 있고 좀 더 후회함 없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요즘 여성들이 폐경을 말할 때 완경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출산의 모든 것들을 완전히 이루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의미로 완경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길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 나의 인생을 완성하는 순간입니다.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완성하고 하늘나라로 나아가는 기쁨의 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완성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딱 죽는다고 완성! 이렇게 되는 게 아니죠. 완성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온전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하루 성실과 사랑과 은혜로 나의 삶을 채워갈 때 나의 삶이 완성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로 17절 말씀인데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자,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이 약한 세월 속에서 때를 아끼고 세월을 아끼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의 삶 속에 되묻고 확인하고 이루어가야 하겠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영화 오디세이의 주인공 맷 데이먼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수많은 영화에서 주연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맷 데이먼을 처음 접하게 된 영화는 굿 윌 헌팅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1997년 나온 영화니까 지금부터 30년 전 영화예요. 네. 이때는 아주 파릇파릇한 젊은이의 모습으로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무엇보다 로빈 윌리엄스가 나오는 영화는 저는 무조건 봅니다. 참 내용이 있고 따뜻한 영화입니다. 죽은 시인의 사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빈 윌리엄스는 굿윌 헌팅이란 영화로 아카데미 남우조연상도 받았어요. 털 많은 저기 계신 분인데요. 내용은 천재적인 두뇌를 가졌으나 환경이 좋지 못해서 늘 상처받고 해서 어긋나는 일탈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이 청년의 이름이 윌 헌팅이었는데요. MIT 대학에서 청소부로 일하고 삶은 그냥 그저 그런 그냥 불량 청소년 같은 그러한 젊은이였습니다. 우연히 복도에 적은 난해한 수학 문제를 쉽게 풀어냅니다. 그런데 머리는 비상했어요.
그리고 아무도

높은 문제를 풀어낸 걸 보고 그 다음날 학교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수학선생님, 교수님이 그 누구인지 결국 알아내고 그 청년을 만납니다. 그리고 쇼니라고 하는 심리학 교수를 소개시켜줘요. 바로 이 로빈 윌리엄스 역할이었던 교수님입니다. 정기적으로 만나면서 상처 많은 이 윌에게

0: 너가 이렇게 어긋난 것, 너가 이렇게 괴로워한 것, 너가 이렇게 환경이 우울한 것 내 잘못이 아니야. 그러면서 그러나 이제는 너의 책임이니까 잘 만들어가자 하고 격려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주에 알게 된 사실, 이 영화는 골든글로브 각본상을 받았고 아카데미 각본상을 받았습니다. 이 각본상을 받은 사람이 바로 주인공을 맡았던 맷 데이먼이었습니다. 벤 애플렉과 공동으로 두 사람이 각본을 함께 썼는데, 그는 하버드대학 영문과를 다니다가 영화에 빠져서 중퇴한 청년이었습니다. 연기자 역시 뭐 얼굴이 반반하고 잘생겼다고, 맷 데이먼 제가 볼 때 저보다 안 잘생긴 것 같진 않아요. 그렇죠? 또 동안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머리가 좋아서 대사만 잘 외운다고 연기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 오랜 세월의 노력이 쌓였구나. 실력이 쌓였구나. 노력했구나. 인생의 다양한 경험들이 쌓여져서 지금의 그 맷 데이먼을 만들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었을 때 여러분들 사진 보면 어떠세요? 아, 왜 이렇게 촌스러운지. 저랑 아내 연애할 때도 제 아내랑 처음 연애할 때 여자들 이 머리 삐쩍 올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 보면 아유 왜 이렇게 촌스러웠는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눈이 찢어져가지고 지금 조금 나아진 상황이지 옛날 사진 보면 아 내가 이렇게 촌스러웠나 싶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때요? 점점 나아지고 있는 거죠. 점점 더 완성된 인생으로 나아갑니다. 뭐든지 거저되는 게 없습니다. 믿음의 여정을 시작한 여러분들,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성실과 순전함으로 나아가셔야 하겠습니다. 본향으로 나아갈 때 인생이 완성되는 그 순간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처럼 매 순간순간 나의 달려갈 길 다가고 믿음을 지켜놓으라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은혜의 강가로 지금까지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대로에 위치한 거성교회 김태준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전화 051-862-1333번 거성교회로 연락주시거나 부산전화 051-780-2828 부산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서머 스페셜 오늘도 샬롬.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야고보서 1장 6절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유미예요. 그래요. 우리도 이렇게 바다 물결